됩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

0: 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길에서 좀 떨어진 웅덩이에 커다란 삼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로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는 6, 7층 층집 높이만큼 되었고 7, 8사람이 손잡고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굵았다. 정말 비범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며 놀라워했다. 아, 이렇게 큰 삼나무는 처음 보는데 사주패에 있는 우리 섭의 드문어기 그 농나무보다도 더 크군요. 졸레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야말로 삼나무왕이라 할 만하네요. 두 사람은 땅으로 불쑥 솟은 삼나무 뿌리에 나란히 앉았다. 호위병들은 말을 끌고 한쪽으로 가 풀을 먹여야 한다. 졸레는 앉자마자 검은색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가 참모장이나 호위병한테 맡기는 일 없이 늘 메고 다니는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군용지도, 설계도, 종이와 겨우 잡고 쓸만한 연필공다리가 들어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작전을 짜기 위해서였다. 조울려는 일군 다니는 님표와 서병진에게서 받은 전보를 모태동에게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5만 분의 1짜리 적수하 지도를 무릎 위에 꺼내놓고 지도를 가리키었다. 지금 사천의 두 개 려가 적수와 이르러 일군단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적군이 금방 이르렀답니까? 모태똥이 생각에 잠긴 채 전보를 보며 물었다. 이 두 개 려는 배로 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상이 벌써 우리 계획을 알아차렸단 말이군요. 그렇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강을 건너리라 판단을 하고 두 개려를 기강에 배치를 했는데 동제를 지나 서쪽으로 가는 걸 보고 우리 생각을 눈치챈 것 같아요. 모태똥이 이마살을 잔뜩 찌푸려한다. 적수성이 얼마나 튼튼하지? 인민들한테 물어보니 상당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군단은 공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은 지도를 가져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졸레는 기강과 간수, 석호 몇 곳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정작 가장 긴박한 건 우리 뒤쪽입니다. 곽고양이가 벌써 따라왔어요. 곽고양이라니? 사천군 총예비부대의 지휘관이자 모범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곽훈기 말입니다. 약삭 바르고 교활한 자인데 류상한테는 고분고분한다고 사람들이 고양이로 부르죠. 이번에 제대로 솜씨를 보여 모범사 사장으로 승진할 생각으로 차 있답니다. 워낙은 양천에서 우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모태똥이 군용지도에서 고개를 들며 말을 했다. 보안이 싸우지 않고는 강을 못 끊을 것 같은데? 모태똥은 지도를 졸레에게 돌려주더니 몸을 일으키고는 길게 뻗은 골짜기를 쭉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반짝이었다. 이일 때는 지형이 아주 좋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졸레가 지도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반드시 적의 기세를 꺾어놓아야 합니다. 종사령은 아마 토성에 이르렀을 겁니다. 같이 의논해보지요. 두 사람은 내가에서 올라와 말을 타고 나란히 걸었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냇물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이야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둘은 곧 빽빽한 밀림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나 싸움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싸움의 상황은 변화무쌍하여 그 결과를 추측하기 어렵다. 토성에서 모태똥, 주덕 등을

0: 중앙종대와 359단은 1935년 1월 26일과 27일에 도성에 이르렀다. 사천군대의 모범사도 뒤따라 도성에 닿았다. 3군단이 맨 먼저 적군과 싸움이 붙었다. 도성전은 이른 새벽부터 쿵쿵 포성에 울리면서 10부연 화학 연기가 감돌았다. 도성은 작지만은 아주 번화한 도시였다. 길에는 모두 반듯한 돌판이 깔려 있었다. 도성은 이웃에 있는 모태진처럼 이름난 술의 도시기도 했다. 사천의 소금을 물길로 실어와 팔았기에 도시는 늘 북적이었다. 모태동은 도성에 오면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둘러 마시되 취해서는 안 된다고 농담삼아 말했다. 도성에 닿은 뒤에 관리부문에서는 많은 술을 사서 부대에 나누어 주었다. 공군 전사들이 한창 신이 나서 술을 마시는데 적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었다. 돼지놈들, 사천놈들은 정말 개작식들이군. 막 한 잔 마실까 했는데 오다니. 그러게 왜 하필 지금이야? 제기랄. 전사들은 욕을 퍼부으며 총을 들고 일어섰다. 도성은 적수화를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수화가 이 작은 도시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성은 기실 산허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강 언덕이 아주 높았다. 적수화는 운남진에서 세 차례 흘러내려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른다. 오늘의 상황은 각별히 긴박했다.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청강판은 도성의 머리 우라해도 좋을 만큼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아주 위험했다. 홍군은 강을 등진 채 적을 올려다보며 공격해야 했다. 모태동은 도성 거리에 있는 애화상점 뒤뜰에 머물고 있었다. 어제 모태동과 주울래, 주덕, 박고, 왕가상이 여기에 모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론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적은 두 개려에 모두 네 개 탄뿐이라서 도성에는 병력으로도 쉽게 무찌를 수가 있었다. 게다가 적들이 벌써 적수와 기슬게 진을 치고 있어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고 강을 건넌다면 꽤 위험하였다. 공군은 3군단을 중심으로 전투를 시작하여야 한다. 하지만 적들이 어찌나 사납게 날뛰는지 공군을 적수에 쓸어넣을 듯한 기세야 한다. 지휘부는 다시 애화상점 뒤뜰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주덕이 아무래도 몸소 전세에 나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태동은 낡은 범랑굽으로 물을 마시다가 펄쩍 놀라 급히 컵을 내려놓고 말을 했다. 총사려,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졸래도 손을 저며 반대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주덕은 속이 달았다. 만약 오늘 박고 영희를 없애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모태동은 담배 불을 붙여 물고 천천히 원을 그으면서 말했다. 팽덕회와 유백성이 모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조덕은 늘 조용하고 남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 몇 개 군단이 모두 그곳에 있으니 내가 가면 더 좋지요.
0: 그러자 모태동은 입을 꾹 다물고 담배만 피워댔다.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연기를 내보내는 품이 제법 태연했다. 한 대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는 말을 하겠지 했는데 또 한 대를 꺼내 상에다 툭툭

0: 치고는 피우던 담배로 불을 붙여야 한다. 주댁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온 그의 불그레한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려웠다. 그는 짙은 눈썹을 찌푸린 채 붉은 오각별이 달린 모자를 벗고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을 냈다.
1: 자, 친구들, 나를 보내주세요. 홍군이 이길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 무대수란 말입니까?
0: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모태똥은 잘 알고 있었다. 얘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아침을 먹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왕가상 박고가 모두 나와 주덕을 반했다. 정사령이 직접 전쟁터에 나간다는 소식에 본부가 술렁거리었다. 참모들과 간부들도 모두 달려나와 도성거리 널찍한 곳에 모이었다. 주당은 새것처럼 깨끗한 회색 외투를 입고 허리띠를 꽉 졸라맸다.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등에는 강서에서부터 쓰던 삿갓을 맸는데 아주 깔끔해 보이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아래로 눈썹 짙은 투박한 얼굴이 드러났다. 오늘따라 굳은 결의가 흘렀다. 그는 씩씩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뒤에는 권총반의 원곡평이 따랐다. 원곡평은 권총을 어찌나 잘 쏘는지 백발백중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늘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이었다. 오늘도 원국평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마치 이 원국평이 있는 한 종사령의 안전은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 저쪽에서 포성이 더 세차게 울리었다. 주댁은 자신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딘가 긴장해 보이었다. 모태똥은 주덕이 다가오자 다급히 나서서 두 손으로 주덕의 손을 꽉 잡았다.
1: 하하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레이가 차넘치는군요. 정말 과분합니다.
0: 주덕이 어쩔 줄 몰라며 말을 했다. 모태똥이 얼른 말을 받았다.
1: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총사령 정기를 도하다 물보다 형제간의 정이 더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주울래 장문천 왕가상과 박고는 너도나도 주덕의 손을 맞잡았다.
1: 종사령 몸 조심하십시오.
0: 보성은 갈수록 거세지였다. 포탄 몇 발이 슉슉 날아오더니 강가에서 터지면서 짙은 연기가 치솟았다.
1: 다들 마음 놓으세요.
0: 주덕은 단호히 등을 돌려 총포 소리가 시끄러운 곳으로 말을 달리었다. 원국평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몇몇 참모들도 산으로 난 오솔길로 들어섰다. 모태똥이 주울래를 불렀다.
1: 갑시다. 우리도 주유소로 가야지요.

늘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못했던가 졸려는 작전실 안에서 지도만 붙들고 앉아 싸움을 지휘하는 일이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산에서 싸울 때는 더더욱 전쟁터에 가서 직접 지형을 살피기도 했다. 그래야 전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때에 대처할 수가 있었다. 모태똥과 주울레는 작전국 참모들의 안내를 받으며 도성을 나섰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나 삼봉우리에 다다랐다. 작전국장 설풍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곁에는 전화기가 한 대 있었는데 금방 놓은 것 같았다.

먼저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모태똥과 주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란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 싸움터의 지형을 살펴보았다. 슬픈 호위병들도로 산 뒤에 있는 피탈로 가있으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싸움터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전세를 보고했다. 모태똥과 주울리는 슬풍이 고른 이 지휘소가 마음에 들었다. 이 산은 지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싸움터인 청강파 왼쪽 뒤에 있어서 전장 전체를 아주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설풍이 눈앞을 가로지는 큰 고개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영몽정이 바로 사천군대가 지키는 주요한 진지입니다. 우리 군대가 몇 번 공격을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고개 아래로 조롱박처럼 생긴 골짜기가 있고 멀리 산기슭에는 절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집짓기 놀이로 쌓은 듯이 아주 작아 보였다. 절 앞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인데 그 둥그런 산이 바로 관분취라고 하였다. 오늘 아침 이 작은 산과 절을 뺏으려다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꺽다리라는 영장은 총칼로 적들 여럿을 찔려 죽이고 자신도 그곳에서 전사했답니다. 지금 그 대대는 산과 절을 지키면서 우를 공격해 영봉정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풍의 보고를 들으며 모태똥과 주울리는 그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적의 포격이 계속되자 푸른 연기가 잇따라 치솟았다. 연기는 천천히 우로 올라가더니 점점 산허리를 흐르는 구름 속으로 섞여들었다. 모태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척수화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주울래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 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총사령이 싸움터에 이르러 곧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태똥과 주울래는 누렇게 시든 풀이 두텁게 자라있는 풀밭에 앉아 조용히 공격을 기다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매주 기수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시간을 이용해서 기수요일이게 되면 도강중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윤이라면 아주 우수한 병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뭐 때문에 여기에서 병복에 계시는 조일만 선생, 그리고 리명길 선생, 최기명 주임선생 모두 전 나라적으로도 제일 적어도 우리 길림성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는가며, 그리고 도강중윤에는 또 흠가구강의 싱크거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치아를 교정하거나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셔갖고 많은 여러 개의 구강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해봤는데 여기서처럼 그렇게 벌써 턱 새로 이빨을 하고 나면 불이 탄 그런 감이 거의 적거나 없고 어려운 찰떡 같은 거 씹을 수 있고 고기 같은 걸 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무료로서 지시는 물어봅니다. 발펜자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구강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0권 90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따봐서 합니다. 80% 받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수한 이런 치과병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많이 찾아와서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치과병원이 여기에 흠과 거창이라고, 싱커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금자 세 개입니다. 이런 싱커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층에 올라오게 되면 의료 운동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이래 의료 운동 중심에는 근육과 골격의 만성염증을 운동료법으로서 해결하니까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죠. 척추 망곡증 있는 분들, X다리 교정, O형다리 교정,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특히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관절 치환 수술을 받고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자면 꼬끄단 버둥다리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하기보다 못할 정도로 힘든 이런 과정을 경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루이성 윈둥 강후 중심이라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한 개 과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요는 위치적으로서 찾기 쉽습니다. 일박하에 오시게 되면 그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란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윤의 조일만 선생,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는 아주 이름을 떨칠 정도로서 이 방면에 우수한 많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일만 선생은 어디에 가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조일만 선생한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본인은 조일만 선생을 하게 되면

0: 불만 선생님 찾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이 뭐 구조가 꽤나 그 많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지간 부모 혹은 또 그 외에
1: 친척 친우들
0: 다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절만 선생님 예약을 못하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서 이분은 그 환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이사서점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절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네.
0: 예.
2: 예, 나도 예, 어떻게 돼서 이게 심장이가 그냥 어떻게 저 가끔 가다 동동 자에 자꾸 막 허리 놀라고 그래, 밤에 내 못 자고 그랬습니다. 잠에.
0: 예. 심장병 때문에 못 잡니다.
2: 예. 예, 늦게 되게 되면 자꾸 막 가슴이 답답하면 이렇게 손이 잘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활동도 미래 못했습니다. 나가 조금만 움직여도 활동해도 예, 손이 차서 깜짝 못하고.
0: 그럼요.
2: 예. 그리고, 예. 머리라는 게 자꾸만 또 어지럽고, 예, 혈압이라는 게 또 온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을 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혈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2: 예, 그래서, 내 저기, 뭐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소절리 내서, 예, 이 조일만 선생님들 나 가봐라고 해서, 내가 그래, 잠깐 가봤습니다. 가보고, 잠깐 치료를 한 게 봐서, 예, 3일째 약 먹고, 3일째 됐거나 봐서 효과 알기는 게 뭐니까,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전화기에 넣어서 딱딱, 손이 아예 올라오던 게, 손이 잘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편자편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이래도 마음 지금 어디서 두 번째 약그니까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2: 시간에는 좀 나가서도 운동도 하고 좀 돌아다니다 와도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지금 예 뭐 혈압 조절도 참 잘 되고 요 시간에는 두 번 치료에 지금 내 이런 현장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그래 내 이 선생님이 이번에 지금 맨발 선생님이도 지금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네, 이거 지금 치료 내.
0: 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2: 네, 근데 어제는 다른 데 가서 몇 번 치료도 많이 해도, 이제 이번에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 효과도 빠르고, 약값이도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 오늘 또 가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지금 빨리 오셔 전해놓고, 예,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저는 우리 가족은 저희만 선생님 보는 가족입니다.
0: 예.
3: 아, 우리 아바이도 그, 네, 굴뚝을 내서 고생 하다가 있었는데, 지금 기본서가 많게 됐어요. 지금 예, 수족 못 쓰게요. 남대로 그, 다 수입도 하고, 집안에서 위생실을 하기도 바빴는데, 요즘은, 예, 아, 위생실을 만들어 갔다, 침대도 바로 올라갔다 내려가기, 아주 영, 불편하지 않답니다.
0: 이 선생님.
3: 야, 이 선생님은 예. 정말, 여러 가지 병이, 내 윗병으로 그리 고생하다 있으니까, 윗병을 고치고, 내 우리 아빠를 수술해서 갔다 왔는데, 윗병도 사랑하고, 신화적 갈증도 이리 사랑할 거 있어.
0: 그렇죠. 종합으로 사랑해.
3: 그 말에.
0: 예.
3: 40년 중의 경험을 갖고 있다 해서 그래서 가서 가봤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용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약 그러니, 값이 어찌 그리 저렴할까?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 네. 큰 병을 치료했는데 약값은 저렴하더라. 자기 약방이 큰 약방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3: 그래서 나 요즘에는 또 위병은 좋아지고, 우리 아빠의 병 좋아지니까는 요즘에 또 다리 어째고 나가 아파서, 이 후리날은 더 한다고 부술성 관절이 다리가 양 아파 내리, 여쪽 아파 탈출에 부술성 관절에 대성 관절에 여러 가지 병이 다 있어. 그래서 나 위를 먼저 고쳐가서 다리는 그리고 아는데 요즘에 날이 자꾸 비가 올까 더 하단 말을 길어가서 두 번 고쳐 치료했습니다. 다리병 때문에.
0: 예.
3: 그리고 요즘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로 같이 결합하니까 영효과 빠른다.
0: 그렇죠. 효과 빠른 데는 친구일 겁니다. 거기에다 처방 같이 하니까.
3: 그리고 심 맞고 그래 중요한 거 처방 갖다 먹는 게 영도 왔어요. 그래 아무래도 치료하는 바에는 또 완전히 났을 때가 아무리 완전히 났을 것으로 한다 몇 번 더 가면.
0: 그렇죠.
3: 다리 아예 아파. 요즘은 그런 머리가 바깥에 수입을 할 때는 거서 저부를 붙이고 가고, 진동제를 먹고 가도 그 순서에 지금 없어져서요. 마음대로 나가 댕길 수 있어요.
0: 관절 치료, 중리 치료 하는 게 맞습니다.
3: 네, 맞아. 무릎 관절 딱 맞추면 아파서.

0: 징계진 내려갈 때는 두 발을 못 안 내려가고, 요즘에는 와, 마음대로 그 날아가서 내려갔다 한다. 네.
1: 두 발 못 오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번 내려가자면 결심은 많이 해야.
0: 예, 그렇지.
1: 그렇죠.
0: 예전에는 신호치골 병도 살아가고
1: 골까마병
0: 골병들 이렇게 살아가고
1: 그리고 소화계통 위상도에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죠.
0: 예, 그래서 내는 오늘이 또 예약되겠습니까? 오늘 또
1: 됩니다. 오전에 지금 전화 놓고 금방 오시면 됩니다.
0: 오전에 가겠습니다.
1: 금요일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조인만 선생님께 한데 나는 무슨 소변이 같이네 빈번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장가 잘 수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가서 조인만 선생님 뵈었는데 한번 계란 먹은 게 벌써 예 아, 잠도 잘 오고 잠 헐 든다만 합니다. 그리고 소변이가 지금 나사진 게 아기나만 합니다.
1: 콩팥과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 로 전문 중리 전문가니까 그 방면에
3: 아,
1: 특조 이런 네. 처바 있을 겁니다.
3: 예. 네. 그래서 저기 지금 허리도 아프고 아, 그러면 예. 아, 이 소변을 위해 허리 아픈지 약간 된 게 이것도 좀 나가진 남아.
1: 콩팥이 치료가 되니까 예. 좋아지는
3: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 내일도 또 예약하겠는데.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합니다. 요일을 잘 확인하세요.
3: 아, 예. 예.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조인만 선생을 예약하자고랍니다. 예. 우리 큰 고모니 조인만 선생님께서 중풍 후유증으로 치료해서 많이 나사지고 오신다. 그런데 우리 둘째 고모가 또 이 중풍 후유증은 당뇨 종합을 내는 중풍 후유증으로 충기지지고 바보, 아유, 입인대를 가기 전에 벌써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 바로 걷기도 못하고 손이 말해 손발이 말해 아이 듣고 이래서 예, 전번 주에 가서 약을 침 맞고 약을 일주일 가져왔는데 예, 거의 다 먹고서 월요일날에는 또 예약하자면 또 시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4: 오늘 예약해서 월요일날에 가려고 그래 그래서 조인만 선생님 예약합니다.
1: 아, 월요일날 예약입니다. 예, 됩니다. 예, 예. 오늘 예약해서 월요일날에 첫 사람을 가면 됩니다. 앞 순서에 배치하게 예. 되시니까 실력 찾아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형부가 그 조인만 선생님 치료로선 오랫동안 받았는데 원래는 한국에서 10년 연계 있다가 들어오니까 친척 친우들이 못 알아들어 술자석이 지내 많으니까 아무래도 쉬고 일어난 게 아무래도 막 우리 일이 다 가고
1: 세상에
5: 결결 내려오면서 오늘도 잘 안 되고 당신도 잘 쓰기 힘들고 해서 조인만 선생님이 우리 동생이 먼저 동생 남편이 먼저 또 치료받고 나오니까 나 거기다 소개를 해서 치료받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다 그 내경색은 다 돌아왔습니다.
1: 큰 치료가 이제 진행됐죠.
5: 근데 이 뭔가 술로 반가봐 하시다 나니까 알코올 간염이 있어가지고
1: 알코올 간이 예,
5: 예. 그거 치료하려면 또 대사 이렇게 제품이 온다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예.
5: 예. 그래서 그거 치료한 게 그래도 어머니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나 간소 치료하면 우선은 정상으로 다 되다시피 했답니다.
1: 지방간 같은 거 주의해야 됩니다.
5: 예, 그래. 예, 예.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식사랑 기름진 거 조금 잡으면 계속 위생실도 나오고 물음변을 계속 보던 게 지금은 용 이렇게 변도 형태온 있는 거 보고 용 이렇게 식사도 잘하고 용 옛날만 이렇게 맥이나 한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이 더 가서 계속 치료받겠다고 8일 오전까지 치료받겠다고 지금 예약해달라 해서 내가 전화드립니다.
1: 오전에 찾아오시라 하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인만 선생 나오시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까, 도문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지방감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어가지고, 예, 항상 배가 그저 더그렇고 간데 쓰리고, 아프면서 소화도 안 된다.
1: 예.
6: 예 그래, 밥도 먹기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강중년, 리맹길
1: 이명길 선생을 찾아보셨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중약을 두번 썼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0: 아, 그렇죠. 이명결 선생 간, 담낭, 위상, 비상, 장도에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처방 자체가 특수합니다.
1: 예, 그래, 이명결 선생님 맥이나 이래 짚어보고서 당뇨염도 있다며 그랬죠.
0: 아, 그래요. 예.
1: 예, 그래서 중약을 먹은 게, 값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 뭔가 하면,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난다, 중약이.
0: 예.
1: 저두번 가지다 먹었는데, 그래, 저뭔가 어제는 저뭔가 밥이나 잘 먹고 소화가, 저뭔가 하면 그 저뭔가 잘 된다. 그래, 밥잘 먹고 소화 잘 되니까는 막 힘이 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저뭔가 하면 그 저는, 월요일 날, 내 친구분하고 같이 예약하겠습니다.
0: 예, 리명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시니까 월요일 날 오시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예,
1: 네,
0: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아, 저희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나 이게 위가 자꾸 이렇게 아파하고 그리고 또잠잘못 잔다.
0: 예.
3: 그래가지고 예, 이명길 이사를 가서 보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예, 찾아가려고 합니다.
0: 그런데 찾으면
3: 예.
0: 기본상 소아노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특히
3: 예.
0: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계시면서 국가급 과학기술 2등 논문상까지 나갔고, 그리고 국위 대사로 되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처방이 준학하고, 그리고 효과가 확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리명결 선생님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은 직접 준학한 처방을 할 뿐만 아니라 정기 친구요법도 결합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 효과와 긴 효과를 결반의 이런 차원에서 이제처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리명결 선생님한테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3: 보통 평일에 환자들이 조금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 또
0: 예.
3: 너무 또 많으면 또
0: 예.
3: 항상
0: 아,
3: 기다려가지고.
0: 예. 그래서 오늘도 되고, 일요일도 되고, 다 됩니다. 찾아오세요.
3: 아, 네.
0: 예.
3: 알겠습니다.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원님의 도강병원에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그냥 받고 있습니다.
0: 예.
4: 석장염이 결장염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쩌면 공고결장까지 다 넘어서 그건 어떤 치료를 안 하고 경추가 아파서 침을 두번 맞았는데 지금 효과 있답니다. 좀
0: 예.
4: 발을, 예, 좀 발을 둘 수도, 전기 침을 맞았는데 발을 좀둘수 있고 워낙 발을 들지 못해서 머리 감을 때랑 옷 입을 때랑 영 애놨답니다. 그런데 약간 좀둘수 있고, 예, 목을 좀 돌리기 허락합니다.
0: 아,
4: 그래서,
0: 그렇죠. 전기
4: 예,
0: 침구요법
4: 그래서,
0: 결합하니까 아주
4: 예.
0: 좋습니다. 예.
4: 그래서 침은 계속 맞고 약도 계속 쓰면서 나면서 그게 뭐, 저기 경추가 아픈 게 여러 번도 다녀봐도 아이 되더란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길 선생님 전기 침을 받고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그런, 동네 경마가 있어서, 약을 일주일 동안은 저기 가져다 밥 샀는데, 지금 약간 지금 효과 보는 게 악인단다.
0: 아,
4: 예.
0: 그렇죠.
4: 골이 그것도 어지럽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맥도 없고 혈압도 파도 있고 이랬던 게 조금 맞는 것 같더라단다.
0: 예.
4: 그래서 월요일 날에 두 분이 옆에 분들 그 담낭에 결석 있는 거 그거 계속 치료하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월요일 날 가려고 합니다.
0: 아, 두 분이 월요일 날그 리명결 선생님 예약하는 겁니다.
4: 예.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리명결 선생님 놓고 말하겠다면, 일단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 리명결 선생님 치료는 중의 경력에서 20여 년, 20몇 년간의 치료를 하게 되면 림상 경험도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죠. 이 20몇 년간의 완전히 부동한 유형이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명결 선생님 특히 위장, 비장,

간 담낭. 담낭이 이제 결석이 있는 분이 너무 그게 움직일 때면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리맹길 선생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 그런 동통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담낭 결석이 있는 거 그거 녹여서 처리하는 이런 특수한 처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세요 세요 한 번씩 변을 보던 분들이 우리 로페머리 배틀 동행은 주약에 대소변을 통해서 위주로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변이 다사이에서 한 번씩 본다는 건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된 독성물질이 다시 혈액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설사가 심각해서 설사가 심각하다면 장도의 유익균이 생존을 못합니다. 유익균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도 리맹길 선생 찾아서 해결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특히 리맹길 선생께서는 정기친구요법과 처방을 결부하는 차원에서 보통 우리 친구는 의사선생님들이 뭐 처방 떼기도 바쁜데 언제 그 친구를 또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도 친구는 거의 적은 돈이거나 거의 증성하는 이런 차원이 많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단이 아주 준확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위장도 문제에서는 좋은 해결을 가져오시만 해도 그 외에 뭐 위장염, 두통, 불면증, 경추병, 오십경, 요측안반탈출, 중풍 후유증 이런 포함해서도 중이라 하게 되면 엄격하게 가세를 나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명결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딱 진맥을 해보시게 되면 병을 맨발맨발을 짚어내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중연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원장선생 계시는데요. 거기는 최기명 원장으로 썼을 겁니다. 이 최기명 원장 최기명 1호적으로는 주임입니다. 그 1호급으로는 제일 높은 급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주임이사로 계시면서 주약에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피부모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비례가 너무 높습니다. 대상 포진을 한번 범하게 되면 2차, 3차로 어떤 분들은 대상 포진을 해서 머리부터 내리 어깨로 뭐 목을 내서 쭉 내리 뿔뚝뿔뚝 솟아났을까 이게 내 어둠에 크게 뇌혈전이 걸려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가 했는데 검사하니까 대상 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통이 전달될 때에 되면 쉽게 말하자면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동통이 있었는데 최기명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고 나서 동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약을 절대 쓰지 않고 딱 탕약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약으로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효과가 빠르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소보짐 있거나 백전풍 어렵지요. 피부가 뜸뜸 시터게 되는 이런 질병 백전풍 잘 치료되지 않는 이런 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가운데서 지금 색소성 자반 이건 백전풍과 더불어서 그리고 습지, 신마전, 부스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특히 후이츠제아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서 막 부서져 나가는 이런 질병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데 어느 경우에 성병을 얻었습니다. 림빙 매도 이런 분들 포함해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몇십 년 동안 피부과 주임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병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확실한 처방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신심있게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병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피 터지고 이런 환자들 가운데서도 최기명 주임 찾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우리 지구 우리 성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나라적으로서 남방에 계시는 분들 산동에 계시는 분들 모두 여기 자가용 차를 몰고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꼬태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최기명 주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기명 주임은 최근에 산후티라고 이거 발명했습니다. 산복에 붙이는 이런 고약이 있는데요. 이 고약

0: 은 우리 삼복이 제대로 무난하게 잘 지나는 것이 특히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회입니다. 특히 여기 호흡도 질병 가운데서 뭐 쇼찬이 생기거나 그리고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기종이 있거나 그 외에 기관지 확장이 있거나 과민성 비염이 있는 분들 비염도 역시 호흡계통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쭉 하면 나라는 더워서 땀을 철철 흘리는데 남한은 감기에 걸려서 늘 코를 풀고 굴적거리고 호흡도 문제 때문에 쭉 하면 점적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산후퇴라는 이걸 딱 붙이되 내 아무데나 똑똑 붙이긴 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치료 방법은 환자의 그 뒷잔등이로부터 시작해서 특수한 쉐어웨이가 있습니다. 이 혈 쉐어웨이에다 딱 붙이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붙인 다음에 나셔라 하고 또 한동안 쉬다가 다시 또 붙이고 그런데 이 특점은 이 산후퇴를 붙이게 되면 독을 빼주는 차원에서 수포가 생깁니다. 그게 불뚝불뚝 수포가 생기는데 이게 효과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에 속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포가 생기지 않으면 효과가 조금 뜸하고 수포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게 수포란 거 알지요? 예. 이런 게 생기게 되면 효과가 좋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퇴라는 것은 이 삼복지간에 붙이게 되면 오히려 겨울의 질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는 데는 영락 없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주로 연계백숙, 삼계탕 요리에 활용합니다. 연계는 병아리보다는 크지만 아직 완전히 다 자라지 않은 중간 단계의 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삼계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왜 하필 복날에 먹을까요? 또 닭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자, 그래서 오늘 삼계탕의 유래, 그리고 효능, 재료,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까지 퀴즈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또 선택사항이 있고요. 자세한 해설도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겠으니까 이제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이제 선택상 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좀 쉽습니다.
1: 그래요. 문제 내어드리면서도 뭐 사실 참 저희도 너무 쉽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왔어요. 네,
0: 여러분이 다들 참여하시라고 네. 저희 좀 쉽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1: 삼계탕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모로 주제로 함께 하는데, 자, 그럼 뭐 정말 가볍게 먼저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삼계에서 삼과 계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0: 네, 선택상 내어드리지 않겠고요. 2915-19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네, 삼계탕에서 삼계는 어떤 삼, 어떤 계가 될까요?

0: 네, 삼계탕입니다. 요즘 삼계탕 드셨어요?
1: 아, 저는 직접 해먹죠, 집에서.
0: 네. 저는 삼계탕 말고 닭곰을 시켜 먹었어요. 해먹은 거 아니고 시켜 먹었어요.
1: 뭐, 저는 삼계탕 직접, 뭐, 찹쌀을, 예, 물에 불렸다가, 뭐, 또 여기 대추나 잣, 그리고 뭐, 황기 같은 것들, 뭐, 여러모로 이제, 삶도 넣고, 예.
0: 게도 넣고.
1: 예, 예.
0: 그래서 삼계가 어떤 삶, 어떤 게가 될까요? 이제 좀 많이 쉬운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드셔보셨던 아니면 사서 드셨던 가운데서 삼계가 어떤 삶, 어떤 게가 될지 알고 계십니까?
1: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저희는 못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맞추실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1: 100% 맞출 겁니다.
0: 네. 어떻게 맞출 네. 수 있을까요?
1: 그래요. 뭐 요즘 이제 여러모로 우리 보양식은 우리 연변의 분들은 전족분들은 뭐 삼계탕 드시고 또 남방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여름철 더위를 이 식히고 또 뭐 기를 보충하는 음식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뭐 녹두죽 드시는 곳도 있고,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기를 보충하고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는 또 여러모로 몸에 그런 어떤 힘을 돋우는 그런 보양 음식들 각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 연변 지역에서는 또 삼계탕 주로 많이 드시죠.
0: 그렇다면 삼계탕에서 삼은 어떤 삼, 개는 어떤 개가 될까요? 선택상 내어드리지 않고요.
1: 예.
0: 삼계탕 한으로 하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요새 참여하는 분들 좀 뜸하세요. 다들 이제 어디 나가셨는지 아니면 참여가 불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쉬운데 전화가 없다면 이것도 참
0: 저희들이 매력이 없는 건가요?
1: 글쎄요. 예, 저희도 자, 뭐 삼계탕은 사실 뭐 닭 요리는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근데 저는 왜 삼계탕을 좋아 안 하냐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고기가 좀 푸석푸석해요. 쫀깃쫀깃하지 않아요.
1: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토닭이라고 하죠.
0: 네. 토종닭. 닭곰은 토닭으로 예. 하는데 토종닭. 삼계탕은 연계로 하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3개월, 6개월 된 그런 작은 닭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쫀득쫀득하고 쫄깃한 그런 맛은 없거든요.
0: 전혀 없고 예. 푸석푸석해. 그래서 저는 삼계탕을 잘 안 먹습니다.
1: 그래서 주요하게는 우리 연변분들은 토닭곰, 토종닭으로 이제 뭐 찰밥을 넣고 그래서 이제 푹 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이제

0: 작은 닭이 우리 몸에 또 그렇게 기를 돕고 그런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다고 하는데
1: 연계가 있잖아요. 네. 한 입에 들어가면 뼈가 쏙 나올 정도로 고화지였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정말 즐겨 찾습니다. 근데 삼계탕을 저도 집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삼계탕을 사서 먹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슈퍼마켓 가도 그렇고 요즘은 삼계탕 직접 이제 그 포장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직접 집에 가서 간편하게 해 드실 수 있는
1: 그래요?
0: 예, 있습니다. 삼계탕. 근데 각 그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입맛에 따라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뭐 이제 해 드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은 마트에 가면은 포장된 거 사다가 이제 봉다리 뭐 드시면 좋죠.
1: 네. 예. 근데 이 삼계탕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다면서요? 그냥 저는 삼계탕을 딱 받아들고 우르그룩 다 찢어 먹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먼저 다리부터 드셔야죠.
1: 삼계탕 연계인데 뭐 다리고 날개고 따로 있습니까?
0: 있습니다. 그래서
1: 한 입에 쏙 다 들어가는데.
0: 아,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1: 네. 예. 그래가지고 삼계탕 만들 때 여러분 삼 어떤 삼 개 어떤 개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0: 사실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은 더 잘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닭도 기르고 예 뭐 동물을 많이 또 키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1: 근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뭐 삼계탕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닭곰이 있었고 그리고 저 가면 집에서 병아리부터 키워가지고
0: 맞아요.
1: 얼마만큼 되는 예. 푹 구워서 애들한테 다리를 뚝뚝 뜯어줬어요. 저는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닭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예전에 병아리 키워서 닭이 될 때까지 그냥 먹는 것보다도 닭이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예. 알을 팔아서 또
1: 근데
0: 이제
1: 그 알을 낳는 닭은 따로 있고
0: 예, 그렇죠.
1: 고기 닭은 또 따로 있잖아요.
0: 예, 육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뭐 예전에 뭐 그걸 언제 가렸습니까?
1: 아, 네. 근데 제가 기억 속에 그 집에 수탉들이 있는데 수탉들이 늘 사람을 잘 쪼아요.
0: 네.
1: 근데 사람을 한 번 쫀 집에 아이를 쪼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수탉을 잡아서 아이한테 먹이거든요.
0: 아.
1: 근데 저는 빨간 바지를 입기 좋아했는데 쪽 하면 엉덩이가 쪼이고 쪽 하면 이제 팔이 쪼이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수탉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0: 그 화가 나면은 다 잡아먹었겠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닭을 좀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0: 아, 네. 근데 어릴 때 그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들 손자들이 왔다고 닭을 이제 마당에 닭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친손자하고 외손자.
1: 그 집은 그랬습니까?
0: 예전에 가면은 방학에 놀러 가는데 저희 사촌 형들은 친손자거든요.
1: 예.
0: 네, 저는 외손자인데 가면은 닭을 푹 구워서는
1: 형들한테 줬어요?
0: 제일 좋은 부위가 바로 닭다리거든요.
1: 예.
0: 닭다리를 자꾸 이제 형들한테 주고 저는 그 이제 방금 명우 씨 얘기처럼 그 가슴살
1: 닭가슴 푸석푸석한 게 엉덩이 쪽부터 예. 목, 닭, 목을 먹고
0: 맞아요.
1: 근데 전에 친손자랑 외손자 문제가 아니라 좀 미운 짓을 많이 했나 봐요.
0: 아니 그러더라고요. 외손자가 둘이고 친손자가 둘인데
1: 예.
0: 외손자들은
1: 아니 생각해봐요. 친손자들 닭다리 하나씩 외손자들 닭날개 하나씩 해도 나눠 먹을 텐데 굳이 닭가슴살이랑 푹푹한 그거랑 근데 엉덩이 살을 준다고 하는 거는
0: 아니 그때 그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 맛있다고. 예. 아, 이게 더 맛이 있으니까 이걸 먹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예.
1: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죠.
0: 근데 참 고마운 것은 닭을 잡아서는 그 닭의 열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잡자마자. 좀 이제, 닭을, 아유, 방송에 자꾸 닭 잡는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1: 네, 여름엔 닭을 잡아야죠.
0: 예, 예, 맞아요. 근데 닭을 잡고 나면 그 닭 열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통째로 이제 삼켜요.
1: 그걸 어떻게 먹어요?
0: 아니 닭을 잡은 다음에 그 열을 이제 먹으면은 이 아이들이 뭐 감기나 이제 신체에 튼튼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열을 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감기를 몇 번 안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0: 그런 대신, 면에서 고맙죠.
1: 대신 놀란 닭가슴처럼 이제 쉽게 놀라잖아요.
0: 예, 놀라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근육질 있는 그런 고기 부위는 형들이 다 먹었으니까
1: 네.
0: 저는 그냥
1: 단백질만 먹었어.
0: 단백질만 먹고.
1: 근데 있잖아요. 요즘 뭐 튀김이라 그래가지고 뭐 치킨 뭐 다 튀겨 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튀기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어릴 적에 할머니가 해 먹였던 그냥 닭을 잡아 푹 끓여 모았던 그, 닭고기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0: 예전에는 뭐 이제
1: 배고프요.
0: 가마에 닭을 삶을 때 뭐 황기나 뭐 대추
1: 네.
0: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1: 요즘 많이 들어가요.
0: 예, 그냥 이제 마당에 그 뭐 혹은 불을 푹 지펴갖고 이제 가마에 닭고기를 앉히면은 그걸 그 큰 대야에 담아서.
1: 네.
0: 예.
1: 요새 저 보니까 이제 퀴즈 참여하는 분들 의욕이 좀 적어지니까 오늘 그런.

0: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퀴즈 말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삼계에서 삼과 개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뽀나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사항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삼, 인삼삼이고요. 개는 닭개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 달걀이라고 했는데 요즘 왜 다 계란계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개자가 닭개자지 않습니까?
0: 네, 한자어죠.
1: 예, 한자어로. 그래서 이제 계란계란 하는데 뭐 계란도 사실 맞습니다. 예, 자 인삼과 달걀 넣고 끓인 국이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은 꼭 뭐 인삼뿐만 아니라 황귀나 당귀, 대추, 마늘, 맞습니다. 생강도 넣고 그리고 그 이제 대파도 네. 예, 넣어서 이제 구워내거든요.
0: 그리고 인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고요.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서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벽한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뭐 영계백숙, 인삼백숙이라고도 부르지만 결국 핵심은 인삼이랑 달기라는 점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저희 방송국에 어떤 그 선배님이 계시는데 닭고기를 못 드시거든요. 속이 얼이 많아서. 닭고기를 쓰면 코피가 나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저희랑 함께 삼계탕집에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1: 달걀 못 드시는데.
0: 예. 근데 또 달기랑 인삼이 또 만났잖아요. 또 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삼계탕을 못 드시고 고작 다른 음식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못 드신다니까요.
1: 인삼도 예,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체질에 따라서 꿀도 그렇고 네. 사실 보양식이다, 보양음식, 보양식품이다 해서 다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리고 삼계탕을 즐겨 찾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바로 초복, 중복, 말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 이제 초복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닭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도 올해 닭곰을 시켜 먹었고 부모님 댁에도 닭곰을 시켜 드렸는데 이 닭고기는요. 저는 예전에는 먹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아주 고전의 맛을 찾아서 그 쪄서 먹는 소래 닭곰이 있거든요. 연기래.
1: 맞아요.
0: 네, 그걸 시켜 먹습니다.
1: 예전에 그 우리가 단수라고 하죠.
0: 네.
1: 아, 단수가 아니라
0: 무슨 단수가?
1: 아, 단수가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시골집에 할머니들이 얹어 놓았던
0: 식장 그래요.
1: 식장에 얹어 놓았던 그 큰 대야죠.
0: 대야. 예. 네. 거기 소래 닭곰.
1: 맞아요. 그 우리가 예전에 소래라고 했죠.
0: 네. 네. 대야 같은. 네. 근데 그게 살짝 예전 같은
1: 꽃무늬가 있고.
0: 네. 알락달락 꽃무늬가 있는데 또 예전이 늘 썼던 겁니다.
1: 맞아요.
0: 네. 초복, 중복, 말복에 많이 드십니다. 네. 복날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드는 삼복도일을 가리키고요. 초복은 하지 이후 세 번째 경물, 그리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립초 이후의 첫 번째 경일을 말합니다.
1: 동양 철학에서는 경리를 금의 기운이 강한 날로 보았고 이때 더위를 이기려면 열을 내리고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날에는 달걀 잡아 인삼이나 대추 등과 함께 끓인 삼계탕을 먹으며 원기를 돋우고 여름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반면에 립초에는 주로 팥죽이나 오곡밥을 드시고 동지는 팥죽을 추석에는 송편과 핵과일을 먹는 풍습이 있었죠. 따라서 삼계탕과 가장 밀접한 명절은 바로 삼복더위입니다.
0: 네. 네. 요즘은 병아리도 부화를 시켜서 직접 키워 먹는 집도 있고 저도 윤일 씨한테서 병아리 선물 받았잖아요.
1: 네, 제가 부화를
0: 그냥 윤일 씨가 어디서 난 거 아니고 알을 갖다가 부화시킨 걸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1: 제가 그 부화기를 그때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정 달걀,
0: 유정달.
1: 예. 그래야만이 되는데.
0: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왜 네. 저거 달기 무섭냐면, 저는 그 병아리를 남한테 줬거든요. 병아리가 하루 종일 삐약삐약 하면 진짜 삐약삐약 해요. 근데 또 보니까 병아리가 자라니 달기 되는 걸 보니까 이상한 종자의 달기 되더라고요. 연변 달기 아니었어요.
1: 먹는 달기 아니고 관상 달기.
0: 무서워요.
1: 관상 달기.
0: 막 털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예. 막 달려들어 빨갛고. 사람을 물기 세웠어요.
1: 그 털색도 이제 빨간색 뭐 조금씩 있고. 관상달기입니다.
0: 네. 예. 여름에는 이제 여름 나오게 되면 관상용 달기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1: 예.

0: 그렇다면 전통적인 삼계탕 속에는 어떤 재료들이 함께 들어갈까요?
1: 들어가지 네. 않을까요?
0: 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인삼도 들어가고, 배추, 마늘, 황기, 뭐 찹쌀, 은행 잣도 예. 있고, 생강, 당근, 전공 들어간 예.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장, 된장, 간장. 근데 솔직히 우리 민족 음식에 고추장, 된장, 간장이 들어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들어가면 안 될까요?
1: 그거 갖고 요리, 조선족 요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왜냐면 또 이제 이 삼계탕은 간을 크게 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우려내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인 뭐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강한 양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좀 강한 맛이 나기 때문에
0: 그 맛을 없애거든요.
1: 본연의 그 삼계탕 맛을 없애거든요.
0: 대신 닭 뱃속

0: 여기에 찹쌀, 마늘, 대추, 인삼, 황기, 은행잣 등을 채워넣고 물을 부어 쿡 구워서 소금이나 후추로 살짝 간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삼은 보통 수삼을 사용하고요. 황기는 면역력 증진의 대추는 단맛과 철분, 그리고 마늘은 알리신 성분으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1: 찹쌀은 닭고기 국물을 흡수해서 죽처럼 부드러워져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은행과 잣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만약 고추장이나 된장을 넣으면 닭고기의 담백함과 약재의 은은한 향이 완전히 가려지고 삼계탕 특유의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삼계탕 보면 거의 색깔이 없잖아요. 아주 연한 색이 보이고 뽀얀 국물이고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색깔이 거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새치네나 뭐 미꾸라지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뭐 탕을 할 때 국물을 우려낼 때는 뭐 고추장이나
0: 팍팍 넣고 된장도 된장 넣고
1: 2대1 뭐 고추장 두 숟가락일 때 된장 한 숟가락 넣고 잘 알죠 제가
0: 요새 좀 다른 면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좀 보입니다.
1: 아니
0: 조짐이 보여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 좋아하다 보니까
0: 퇴직한 후에 예. 음식점 구리세요.
1: 제가요?
0: 네, 잘할 겁니다.
1: 제가 지금 집에서 하는 요리들이 나중에 정말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되고요.
0: 노력하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삼계탕이 특히 더위를 이기는 여긴 여름 보양식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삼과 달게 따뜻한 성질이 땀으로 빠져나가서 기운을 빠져나간 기운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이 나가면서 기력 같은 것들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이 동양의학에서는 여름철에 더위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며 체내의 기와 음액이 손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냉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따뜻하고 보양이 되는 음식으로 열을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 원리를 적용합니다.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닭고기가 성질이 따뜻하다고요?
0: 네, 닭고기가 따뜻합니다. 차가운 성질 아니에요.
1: 그래요?
0: 네.
1: 사람도 이제 닭띠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래, 닭띠가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1: 글쎄요, 뭐.
0: 되게 유치하네요.
1: 매욱 씨가 지금.
0: 저는 개띠입니다.
1: 개띠고.
0: 네, 저는 원숭이띠도 될 수 있고, 돼지띠도 될 수 있고, 저는 12가지 띠를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1: 개도 많이 잡지 않습니까?
0: 저는 아니요. 절대 안 먹습니다.
1: 저는 강아지 키우기 때문에.
0: 절대 안 먹어요.
1: 예전에 강아지, 개고기를 뭐 이제 보신탕이 나왔죠.
0: 요즘 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동물 보호 차원에서.
1: 맞아요. 자, 특히 여름에 삼계탕을 먹으면 몸속에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데 이 땀과 함께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이후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열치열의 대표적인 음식인 셈이죠.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계탕과 백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백숙은요 닭만 넣고 끓이고 삼계탕은 닭 위에도 인삼 등 약재를 넣는 것입니다. 네, 백숙, 바이수라고 하죠. 흰색으로 끓인다는 뜻으로 간을 거의 하지 않고요. 통째로 또는 토막 내서 물에 푹 삶은 요리를 통칭합니다.
1: 근데 백숙도 사실 그 대파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넣으면은 좀 국물이 더 구수하거든요.
0: 네. 네. 백숙은 반드시 닭만 고집하지 않고 오리 백숙도 있습니다.
1: 오리. 예. 네,
0: 반면에 삼계탕은 백숙의 일종이면서도 인삼, 황기, 대추, 마늘 등 특정 약재를 닭 뱃속에 넣고 끓인다는 차이가 있죠. 네, 모든 삼계탕은 백숙 방식으로 조리되지만 모든 백숙이 삼계탕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나 할 때 백숙은 닭만 넣고 끓이고 삼계탕은 닭 위에 인삼 등 약재가 들어간다 하니까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백숙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1: 왜냐하면 백숙은 푹 고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국물 자체부터 시작해서 고기 자체부터 네. 좀 맛이 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끓일 때도 백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집에서 이렇게 고압감화나 이런 데 끓이는 것보다도 시골에 가서
0: 네, 푹 끓여가지고 가마이다.
1: 예.
0: 근데 거기다 저는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나는데 무도 들어가더라고요.
1: 무도 들어가죠.
0: 예. 그래서 예. 무랑 달걀 함께 나오면서 시원한 국물 맛이 딱 마시게 되면 속을 쏴 내려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1: 매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백숙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시죠.
0: 네, 저는 삼계탕을 잘 삼계탕의 그 달기 맘에 안 들었어요. 네, 달기 좀 이제 씹긴 뭔가 부족한 듯한 살짝 예. 너무 어려요.
1: 애가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습니까?
0: 그래서 저는 토닭을 좋아합니다. 토닭을 딱 삶아놓게 되면 닭다리 고기살이 하얀색이지 않고 살짝 검스레한 색이 되잖아요.
1: 왜냐면
0: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1: 토닭이 왜 쫄깃쫄깃하고 맛있느냐 하면은 이게 양식 키우는 방

0: 음식이 다르거든요.
1: 운동량이 다르는데 다르죠. 어떻게 같아요?
0: 다르죠. 왜냐면 이제 시골 가면은 그냥 뭐 마당에 방치해두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물망치 해놓고 산에다가 풀어놓죠.
1: 진짜 산에다 풀어놓은 닭도 날아다니더라고요.
0: 맞아요.
1: 하도 이제 생장 환경에 적응돼갖고 그리고 집에서 풀어놓고 키운 닭도 맛있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을 또 많이 쫍니다.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달아다닐 일이 참 많아요.
0: 왜냐면 이제 집에서 키운 닭들은 이제 가둬놓고 키우고 예, 그런 경우도 많죠.
1: 근데 양계장의 닭과는 다르잖아요.
0: 다르죠. 예. 예, 양계장의 닭은 뭐 다 우리가 기계화나 또 여러모로 이제
1: 작은
0: 뭐,
1: 우리에서
0: 예, 먹이는 것도 다르고
1: 나 커서 그냥 밥상이 오르겠소라는 각오로 살다 보니까 이제 양계장이 닭이 좀 맛이 못하죠. 근데 그렇다면 의학적 상식도 살짝 곁들여서 제가 얘기해 볼 텐데 삼계탕을 먹으면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에 걸려서 요리 높은 사람들은 삼계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0: 이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과 인삼은 강한 온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뜨겁게 하고 또 열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높은 상태에서 따뜻한 보양식을 섭취하면 체온이 더 상승하여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감기 증상이 없고 단순히 기운만 없다면 괜찮지만 발열이나 인후통, 가래가 심한 열감기는 금물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삼계탕이 대부분 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삼 같은 것도 약재로인 인삼보다는 살짝 몇 년생인 걸 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강한 걸 갖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열이 있을 경우 인후통이나 그리고 목감기 가래가 심한 감기에는요 절대 삼계탕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0: 우리가 뭐 보통 소결이 이제 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걸 드시면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보양식이 다 누구한테나 또
1: 맞는 게 아니잖아요.
0: 맞는 게 아닙니다.
1: 예.
0: 사실 우리 토종의 음식들, 토종의 식품들이 건강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연변 지역에도 산지에서 나는 이제 꿀이나
1: 네.
0: 뭐 삶도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대추, 참 무슨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다 많이 드셔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량을 드셔도 좋은 반면에 어떤 분들한테는 아예 드시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1: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실 때도 곰곰하게 잘 비교해 본 후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좋은지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계탕 원래는 퀴즈 내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전화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삼계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프로가 맨날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께서 호기심이 통할 만한 좋은 주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오늘 여러모로 우리 삼계탕의 요리부터 또 복날의 의미, 전통 재료, 또 동양의학적 효능이나 또 백숙과의 차이, 그리고 삼계탕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아주 깊게 알아봤습니다.
1: 무더운 여름날에 삼계탕 한 그릇 드시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풀린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어떤 음식 드시든 간에 기분 좋게 드시면 그게 보약이고 그게 보양식이고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시원한 국물과 함께 드셔보시려는 분들 오늘 도전해보시거나 또 밖에 삼계탕집에 가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혹여 모르신 분들은 제가 이제
1: 윤희 씨가 그 알려드릴까요?
0: 메뉴를 살짝 네.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뭐 공개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해두시면 돼요.
1: 인터넷으로 검색이 또 가능한
0: 가능합니다.
1: 시대라서 예. 요즘에 삼계탕 제조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불편함이 정면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계시고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99원입니다. 그런데 곧 가격 인상이 158원으로 된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는 며칠 남지 않은 기회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인데요.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보통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내외간에 함께 드시거나 형제간에 함께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 우수한 제품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인삼농행이 5~10배의 효과,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그 미량원소가 포함됐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다각도로 좋아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도 이 제품이 아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가게 100가게를 드리면서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 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이 눈병 치료약품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일 한 각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12각을 드리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9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 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안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눈이 또 흐릿하고 시력이 못해지고 이랬는데 이게 또 백내장이 진행되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미 인공적 수정체를 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백내장은 범하지 않는데 안저의 병변이 그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명서방이 나섭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건데, 그냥 우쭈라 항상 머리 올리고 아프고, 왜. 그래요. 손발도 차고,

0: 여름에 터키 귀에서 소리 영세가 났습니다.
1: 아, 컴파치가 가였어.
0: 예. 해랍도 안 해도, 그래, 내 방송 속에 싸지원에 얻은 나 야들딸 좀 더 먹었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0: 예, 그러니까 해랍도 좀 그냥 머리 어젯도 일정사야들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1: 아,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예, 선발 타고 저리도 일정사야도 많이 해결되고, 예. 아, 그래, 나는 이 싸지원에게 효과 좋을 것 같네. 이번에 확도 좋지. 좀 많이 싸다고 합니다, 이번에 할 때.
1: 이번에 할 때 70각 싸면 100각 주는 우리 할 때입니다. 특수한 할 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많다 해도 80각 싸야 100각 좀 드리는 최고 우대 할 때였는데 이번에 최고 우대 할 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선생님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인명서방을 우선은 한 년 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그래, 원래 이 무늬가 나는 계속 이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꼽이가 지고 계속 눈을 비비면은 또 눈이 이렇게 시보스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이 어떨 때는 눈 앞이 뭐 쓰게 막 이렇게 모기 같은 게 왔다 하는 것도 같고.
1: 비문증입니다. 예, 예.
3: 예,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좀 이 눈에 대해 많이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눈약도 좀 떨고도 있고, 먹는 것도 해봤는데,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 수리능에 영효과가 나는 게 알깁니다.
1: 그럼요.
3: 이 눈이가 이 막 아까라고 피도 지고 있는데 이런 증상도 없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나 이 눈꼽이 이렇게 남기가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일어나면 벌써 이 눈부터 이렇게 화날까 정신한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3: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또 이 눈을 내서 이 머리가 얼리 아프게다. 그래 가서 검사하니까 나 이 암압이 올라갈 이런 상황이 많다고 이렇게.
1: 그렇죠. 그 주의,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3: 근데 이, 나는 이 눈에 대해 다수 가서 검사한다. 이 눈 자꾸 염증도 다수 가서 짓고 하는데, 예. 이번에 가 검사하니까 나의 영 안압도 영 정상이 됐다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이 명서방이 전 사회적으로서 중노년의 안과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반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예. 이 가슴 선생님이 아기 얘기한 게 안압이 올라가면 아이 좋다고 이름에 전번에 그런데 오 이 영 이번엔 정상적으로 이렇게
1: 시름 났죠. 큰 시름이죠. 예.
3: 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이 지금 활동이 돌 때 오늘 명서방을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6각에 4각, 12각에 12각 주는 우대할 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안과 질병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증상에서 해결하면 이름진 큰 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명서방이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좋은 제품이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사지원에 그 쓰는데 야영 좋습니다. 5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이 약은 선택한 게 정말 약 중에 제일 잘된 선택이다.
1: 아, 예.
4: 예, 이 첫째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이 사지가 예 심장 잘 조절한다.
1: 심장과 내 혈관에는 아주 왕자로 나서는 좋은 제품에 속할 겁니다.
4: 심자에 항상 어디 떨긴 것으로 후두두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영 좋아졌습니다. 이거 먹은 다음에 내 한 번 쉬는 중이약을 씁니다. 그런데 아이 먹어도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자에 후두두 하던 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뜻밖의 위 좋아진다. 밥이 영 맛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밥이 맛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잠이 잘 온다. 나는
1: 그렇죠.
4: 꿈을 자꾸 깨서 잔 것 같지 않던 게 이런 증상이 다 없어지고 얘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감기도 아예 오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 좋습니까? 70각이면 100각 정도.
1: 아, 그렇죠.
4: 예, 그래서 예. 아저씨가 둘이 이 좋은 약을 쓰길 해서 오늘이 저리 많이 70각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셔.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내간에 함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제간에 함께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4: 아니, 써보니까 또 그랬나
1: 그렇죠.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제품 네. 자체는 지나가

0: 그러면 다시 얻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45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너무 좋습니다. 나니 혈압이 온정화 되면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어지럼증도 아예 나고. 예.
0: 그렇죠.
3: 그 다음에 이 식사하면 속이 쑥 그냥 엄청 것처럼 예. 체크 받은 것처럼 그렇던 게 속이 쑥 꺼져 내려가면 소화 어떻게 잘 되는지 예. 이건 밥만 씻어라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예. 그리고 이 45년에서 대용맹이 난다.
0: 그럴 수밖에 요 예.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니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든 영양이 골고루 전달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니까 전반으로 좋아지니까 맥이 날 수밖에요. 예.
3: 예, 맥이 나서 아침에는 일어나면 예, 후리토부 나중에 그런 동시에 없이 정신 난다. 그래 선생님 요번도 한국에 70각 받아 100각도 받아서 170각 붙였는데 무사히 다 받았다.
0: 아, 그럼요. 예, 실은 났습니다. 예, 예.
3: 그래 나도 오늘 집에 약도 있지만은 이 얼마나 좋습니까? 70각에 100각이나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우리 할 때 지금 예, 158원으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예.
3: 그래 오늘이 70각 배달 받자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강 장수의 비결이 곧 이 사지원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4: 누나가 지금 이 사지원에 저 명서바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4: 예, 농내사인데 또 안압까지 자꾸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래서 지금 명서바 선택했었는데 저보니까 지금 많이 나사진 거 알긴단다.
0: 예.
4: 이거 안압도 좀 많이 내려고 눈도 세게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활동이 특별히 좋으니까 활동 좀 상관에 좀 배달 받자고 된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12각에 12각 때리거나 6각에 4각 때리는 우대 활동 진행되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수술하면 그저 만사대길이 다 손을 흘러놓고 있는 그건 절대 그릇된 생각이니까 이 제품 명서방을 쓰게 되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사지원에 어쩐 저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중 일종의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뭐 그래 혈압 저도 혈압이가 높으나 뭐 예, 아 100씩 넘어가 180씩 막 넘어가니까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약이나 써도 쓸데없을 때다 땡기다 하고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던 차에 이 싸주원에 그래 싸가지고 소리 그래 먹은 게 오전에 뭐 하나하나 서서 됩니다. 심장하고 예 그런 거 뇌혈관은 다 와도 그런지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예 힘이 납니다.
0: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예 이 제품이 알아줍니다. 예.
5: 이 몸이 헷갑고 그래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그리고 명소관이 안압이 높아서 그래서 머리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테두리 염증이 심하고 눈물이 그렇게 흐르던 게 야 다른 약 그렇게 써도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약을 가지고 예, 얼마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은 정말 대체를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 그래 좋을 때 주식하고 배달 받으면 100강 주는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5: 우리 인상하기 예. 전에 배달받아 장기적으로 쓰자고 됩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삼곡 고혈압, 노인성 질병 가운데 무서운 질병이죠.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이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마지막에 중풍이 오거나 혹은 심근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혹은 또 이 삼고증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0: 자, 반년, 1년 견제하시고 당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여기에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가학기관의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든 공능을 조화시켜주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아주 드뭅니다. 화학적인 합성 과정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물리적인 분리 추출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쓰게 되면 간에 혹은 곰팥에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삼 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곰팥이 든든해지고 인삼이 여섯 배면 우리가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심지어 어떤 가족에는 가족사 가운데서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암세포가 불규칙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가운데 자라는 것 그거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삼이 6배 효과니까 모든 공능이 정상 공능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이 나고 그리고 로경이 5배 효과가 되어 있으니까 로경은 그 콤팥을 관리한다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로경을 술에 불었다 그 깡치를 갈근해 먹으셔도 오히려 콤팥이 든든해지고 끝 떡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래서 곰팥이 든든해지게 되면 단순히 소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를 관리하고 그의 또 골격을 관리하고 종합으로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 데는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큰 힘을 보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내혈관이 그렇게 좋은가며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면역력이 올라간 데는 비타민C는 사과의 200배 그리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훌로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영입니다. 여행은 나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도시의 좁은 골목길, 처음 마주하는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또 잊고 있었던 감수성을 일깨워줍니다. 새로운 맛을 입안 가득 느낄 때, 낯선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우리는 어느새 행복한 삶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 가이드는 그런 행복 충전소로 여러분을 안내해

염전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가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을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비빔밥은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그 이름처럼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버무려 먹는 요리입니다. 비빔밥의 매력은 한 그릇 안에 담긴 화려한 색깔과 풍부한 식감 그리고 영양의 조화에 있습니다. 흰 쌀밥 위에 색깔의 나물과 고기 그리고 달걀을 올리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더해서 비벼먹는 비빔밥. 보는 이의 입맛을 돋우고 먹는 이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오늘은 이 비빔밥의 유래부터 다양한 종류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빔밥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비빔밥의 정확한 유래는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19세기 말에 비빔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섞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재료를 화려하게 얹은 모습이 꽃과 같다 해서 화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비빔밥의 기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설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제사 음복설입니다. 조상께 지내는 제사가 끝난 후 제사상에 올렸던 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한데 섞어 먹던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둘째는 연말 처리설입니다. 한 해가 저물 무렵 묵은 반찬을 새해까지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밥에 모든 반찬을 비벼먹던 풍습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셋째는 농번기 음식설입니다. 바쁜 농사철에 일꾼들이 시간을 절약하고자 도시락을 들고 나가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비벼서 먹던 데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비빔밥은 처음에는 남은 음식을 아끼고 활용하는 지혜에서 출발을 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정교한 양념과 또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별미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비빔밥. 연면의 맛 코너에서는 연면 특색 음식 비빔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빔밥

비빔밥은 지역과 재료에 따라서 그 모습과 맛이 각양각색입니다. 대표적인 비빔밥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비빔밥은 사골 육수로 지은 밥 위에 3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만드는 비빔밥입니다. 특히 오방색의 원리에 따라 빨강, 초록, 노랑, 흰색, 검정의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재료를 화려하게 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육회를 올려 먹는 비빔밥, 해산물을 듬뿍 올려 먹는 비빔밥, 오늘날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돌솥 비빔밥입니다. 돌솥 비빔밥은 뜨겁게 달군 돌솥에 밥과 재료를 담아내고 돌솥의 높은 온도 덕분에 밥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되고 바닥에는 노릇노릇한 누룽지가 생겨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돌솥에 참기름을 발라 취향에 따라 달걀 노른자를 올려 비벼먹는 이 풍미는 비빔밥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연변의 특색 음식인 비빔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비빔밥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건강식으로도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비빔밥은 오방색에 맞춰 재료를 선별하고 배열합니다. 푸른색의 시금치와 오이, 또 붉은색의 당근과 고추장, 노란색의 달걀 노른자와 호박, 흰색의 무와 콩나물, 검은색의 김과 버섯 등이 한 그릇에 어우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의 재료를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또 몸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비빔밥의 깊은 지혜인 듯합니다. 한 그릇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참으로 과학적인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크게 밥과 채소, 고기, 달걀 그리고 양념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기본이 되는 채소로는 콩나물, 시금치, 당근, 호박, 표고버섯 등이 자주 쓰이고 가끔씩은 또 오이나 깻잎, 상추 등을 더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채소를 알맞은 방법으로 손질을 하고요. 당근과 호박은 채 썰어 소금과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주고 시금치와 콩나물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뒤에 참기름과 소금, 다진 마늘로 무쳐줍니다. 표고버섯은 얇게 썰어 간장과 설탕에 살짝 볶아야 감칠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비빔밥 양념장을 만듭니다. 고추장을 기본으로 간장과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식초 약간, 그리고 통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식초나 설탕의 양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조절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는 뜨거운 밥 위에 준비한 채소와 고기를 색깔이 예쁘게 돌아가도록 올려줍니다. 한가운데에 반숙 달걀 후라이를 얹으면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양념장을 취향껏 올리고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린 뒤 숟가락으로 힘있게 비벼주면 완성이 됩니다. 돌솥을 사용하면 바닥에 누룽지까지 맛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참기름도 좋지만 들기름도 아주 비빔밥과 잘 어울린다는 점, 네,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비빔밥 한 그릇, 그 자체로 건강과 맛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변 특색 음식 비빔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외지 여행객들께서 연변에 놀러 오시면 꼭 이 특색 음식을 맛보시고 그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그곳의 맛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고장 연변에서 비빔밥을 비벼 먹으며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까지 느껴보면서 행복한 여행 만끽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가에 대한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용단, 진행의 정천정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가요. 오정욱 작사, 남유령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규철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박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동구박 언덕길에 깃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변, 그 물결에는 우리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리움도 흘러갑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국약 혈 그 건신고의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곽에 3곽을 더 드립니다.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곽에는 8곽을 더 드립니다. 10곽부터는 우리 웅담분 따라갑니다. 황금색 웅담분

그래서 이거는 특급 응당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공장 측에서 잘그 고려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곽 사는 분들 15곽을 더 드리면서 이것도 오늘 처음 전화 와서 나 오늘 결정에 딱 싸겠다. 네, 이런 분들을 드리는 응당분 또 드립니다. 거기다 우리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침은 한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제가 경락을 몽땅 같이 열어주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삼복철에는, 날씨가 덥고 모든 혈관이 느슨해지고 하면서 사람이 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게 제일 좋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 그다음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헛돈 팔구설이 치료했는데 또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예,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찾아온 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꼭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예,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돈대로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병볼 사람들 꼭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호저잔, 원래 기차역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예약하세요.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모두 네 가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은 간단황이라는 겁니다. 간경화 복수람 있는 분들 이 처방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람 있던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이 뇌경색이랑 온 분들이랑 저기 있는 분들 많습니다. 보통 저기 생김으로서 그래서 근근이 소화가 잘안 된다. 이건 딱 이런 문제 아닙니다. 더 후에 발전하게 되면 보통 중간에 막혔기 때문에 중추에서 막혔기 때문에 상추에 열이 자꾸 세지면서 이런 분들이 혈압이 자꾸 엄청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랫다리는 자꾸 자반하면서 정맥곡장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이라면 항상 차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소변도 잦아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람이 건강체는 뭔가 아랫다리가 뜨뜻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위는 시원하면서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이가 우리 이 반샤세신탕이란 겁니다. 간 담낭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해주는 처방이. 그다음 두 번째 처방이가 뭔가 취장탕이란 겁니다. 건골 처방에 속하는 게죠. 이 취장탕은 어째서 취장탕이라는 이름을 달았는가며 취장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를 계속 짚고 다니는 분들이 이 지팡이를 던질 수 있다 이런 게죠. 그래서 취장탕이라고 이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취장탕은 우리 경험이 이야기되면 당뇨병, 합병증을 인해서 아랫다리가 항상 맥이 없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취장탕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의 처방이라는 거는 무슨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신에 이런 경락이 어디 통하지 않는 거 열어주면서 통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해결하는 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취장탕에는 여러 가지 증상 치료하는 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타 어디에, 그러니까 장도 여러 가지 위장도 거기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장타 어디에 생기는 분들. 그 다음에 소변이가 잘 나가지 않는 분들, 소변이 나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막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맥이 없어서 걷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절이 이런 꾸꾸대나고, 허리다리가 쏘네나고, 아파나고, 뒤풍수성 관절이라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자꾸 경련이 오거나, 특히 뭐 쥐어 올라온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취장탕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진통작용도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입니다. 정우탕이란 겁니다. 이 정우탕은 폐 콤파치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좋은 파츠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 처방은 우리 천연적인 리뇨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뇨 한다는 게 뭐인가? 그저 대고 소변 막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가? 아랫배 차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배꼽 아래, 예, 그게 뭐 차갑다가 뜻입니다. 차가워가지고서리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정우탕이란 거는 거기미를 뜨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양, 그건 양기를, 곰파치의 양기를 찾아주면서 거기미를 따뜻하게 해줘가지고서리 이런 거기미 쓸데없는 이런 찬물, 이런 물들이 증발시켜줍니다. 뭐 이거 같은 거 하면 우리 인천에 나쁜 물이란 게 차가운 물입니다. 인체 온도는 36.5도지 않습니까? 36.5도보다 차갑다 할 때는 이 물은 인체 내에서 리용되지 못합니다. 리용되지 못하는 동시에 이것이 잘 빠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이런 중의 치료 방식은 뭔가? 땀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약 처방에 마황이라며 들어가가지고서 땀을 팍 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 몸속에 정상적인 수분도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우탕이가 좋은 점은 뭔가? 이 심리 쇠재에도 좋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염이라면 있는 분들한테 좋고 장도 기혈액이라면 있는 분들한테 좋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첼리젠 페다 여기에도 전문 정우탕이가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몸을 덮여줘가지고서리 뭔가 그 차가운 걸 덮여줘서 그 습기라며 이런 나쁜 물들을 막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증발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용이가 정우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황진산 타요. 이 뭐니까 건신걸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날에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전에 자살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죽지 네. 않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그런데 가슴이 잡아 뜯어서 이렇게 막 뜯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입술이 막 파랗다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항상 머리가 예, 흐리텅분하게 아프고 예. 숨이 차고 가슴 집어뜯어도 숨이 차고 소화도 아예 되고 예. 밤이면 예, 기차 소리 난다만 귀에서 막 웅웅웅 하는 게
0: 네.
2: 그리고 식은땀 많이 흐르고 피부가 이렇게 막 가랍다면 예. 아, 막 피가 나고 이래야 긁어야 이렇고
0: 네.
2: 조금 진정되고
0: 피날 정도는 긁지요. 예.
2: 예, 비염도 있고 비염을 영 고상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 지금도 아이들 때다.
0: 네.
2: 예. 그리고 변비도 있고 예, 또 뭐 어떨 땐 땡띠도 하고 이래도 아이들 때다. 적당 변비약 다 먹어도 아이들 때다. 그리고서 이따가서 예,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신과 행궤가 같이 먹고 예, 건강은 많이 찾았습니다.
0: 네.
2: 아, 약이 정말 좋은 약이거든, 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친구도 같이 하고 할까, 피부도 아예 가렵단 말입니다.
0: 그렇지.
2: 막 정신이 예. 이루어집니다. 막 사람이 지시되면 예, 지내가 가렵을까.
0: 예.
2: 예, 그리고 귀에서 기타 소리 나는 게, 아, 언제 간데 없습니다. 소리 아예 납니다. 영 속이 막 시원합니다, 별로.
0: 네.
2: 와전에 아예 난단 말입니다. 소리가 나던 게 아예 날까.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땀 아이 흘린다. 하루에 막 옷을 세 번씩 바꿨던 게 지금 땀 아이 흘린다.
0: 네.
2: 예. 그리고, 뱀비도 예, 하루에 그렇게 뱀비를 고사하고 약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예, 이 약을 뭐, 건신고도 먹고 이러니까, 하루에 뱀비도 예, 자연스럽게 한 번씩, 예, 화장실 간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이 건신고 협회강 덕분에 나는 예, 많은 건강을 찾았습니다.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남아다. 그러니까 선생님 오면은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또 쏴려고 합니다.
0: 이번에 우대할 때 좋습니다.
2: 예, 우대할 때 좋을까요?
0: 예, 오늘이 결정하는 예, 분들 예. 우리 응답분 드립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이번 할 때 좋으니까 또 쏴려고 합니다.
0: 네.
2: 예, 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예.
0: 건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3: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지금 이 그 건신고로 쓰고 있는 이런 환자입니다.
0: 네.
3: 예. 저는 예, 여전히 정말 머리가 그냥 아프고, 예. 이래 아프다 하면은 갑자기 눈

0: 앞이 막 이래 캄캄해지면서 어지름 뚱뚱하고 예, 길을 걸어다니기도 아주 좀 힘들었습니다.
1: 네. 예.
0: 그리고 이 심장이 또 아프다 하니까네 심장병으로서 정말 안개라 여러 가지 이런 약들도 써보고 많은 그런 저기 선체력을 보고 그랬는데
1: 네.
0: 그냥 이제 심장이 잘 말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어지럼증이 더 해가지고 서리 항상 이렇게 저기 말하자면은 눈앞이 막 막히고 이렇게 막히면 소리 더 말이 잘 나가지도 않고 예. 귀에서에 그냥 이렇게 자주 이런 예, 소리가 나고 이래 걸어댕길 때도 예, 이런 기두람이 우는 이런 소리가 그냥 드렁드렁 들리면서 그래 됐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소리 항상 이 매력부에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면은 정말 예, 하나 까딱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기 싫고. 그래, 다나간에 정말 앵겨라에 저기, 뜨문뜨문 반신이기 밥 먹이에 심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이번에 이 권신고로 쓰면서 이래 선생님이 이런 친구를 결합하면서 이래 모고대만에 아이 정말 앵겨라 얼마나 지금이 어지럼증이도 좋아지고 이렇게 머리가 미통하면서 정신이 나지 않던 것도 예.
1: 네.
0: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예, 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막 떨리고 이러던 것이
1: 네.
0: 정말 예, 지금은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예. 그래 이래 활동하다면은 예, 정말 안개라 어떤 때는 이 충계도 예, 오르고 내리고 하자면은 진짜 예, 올라가기도 힘들고 예, 그 올라가다도 몇 번씩 에, 앉아서 쉬고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근데 이번에 약을 먹고 나서 예, 지금은 그 절에 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다 나니까니 이래 병도 많고 이래다니까니 여러 선생님을 많이 찾아서 예,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1: 네.
0: 그런 것도 예, 어딘가 이 효과가 안 나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 정말 예, 이 선생님이 친구하고 이 약을 먹으면서 예,
1: 네.
0: 노래 안개라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도 정말 이 선생님한테 진짜 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예, 정말 약 중에서 이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효과도 보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맥이 나니까네
1: 네.
0: 어떻게 계속 이 약을 쓰려고 한다.
1: 네,
0: 예, 이번에 좋죠. 활동도 있고
1: 네, 하니까 활동 참가하세요. 예.
0: 예.
1: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
0: 예. 예.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저는 어떻게 됐어요? 이 뒤에서도 좋고 머리에서도 좋고 예. 제가 참다주 전해한단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머리가 가요. 이 머리 무슨 문제 있는 거 안 해서 그런데 또 이 귀에서 또 어제 그러기도 소리 나지. 이게 그다음에 혹시 모두 옆에서 옥수수가 아닌가 또 그러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서 보면 괜찮다고 또 이래고 예. 또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어째 그렇게 아이 되는지 그래서 먹는 것도 어떤 때는 그것이 좀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좀 이러저러한 것만 먹으면 가능한 것 봐줄 수 있지만 영 조심하고 이랬는데도 예,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엉정하게 되고 예, 바로겠나 혈당 높음으로 자꾸만 이 뭐니까 정상대로 온단 말입니다. 맥이 없지 물을 많이 마시지 그리고 뭐니까 어떤 때는 물을 마시는 것도 물을 많이 먹어도 이 여러 간염이 좀 가끔씩 또 오고 하니까
0: 그래서 은행 하는 거서 그래서 한 10분 안에도 우리 한 5번씩도 가고 그다음 어떤 때는 또 특히는 낮에 이렇게 자주 눈 많이니까 자주 가는 것도 있겠지만 밤에 잠에서도 몇 번씩
1: 밤사회 잤죠.
0: 예. 그러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하니까 사람이 맥이 없고 이튿날 아침 일어나 흐름부터 하고 이렇던 게 있잖아. 이 권신고를 쓰고 그냥 토킹에 그 일회장 같이 쓰면서 선생님 또 저 뭐니까 친구고지 해주고 이러니까 있잖아. 그 이 뭐니까 노루간이나 있어가지고 쓰리노에 그렇게 어떤 때는 아프고 쓰리고 그다음에 피나고 이러던 게 이런 증상들 없어지고 특히는 예뇨가에 없어지고 하니까 우선에 또 뭔가 하루 저녁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많아서 두 번 가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우선에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 나고
1: 밤사배에서
0: 또 그다음에 그 머리 하우기에서 그렇게 소리 나던 게 언제 없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으니 그렇게 뭐니까 소리 안 나더라 말입니다.
1: 근신고 공능 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귀 소리라는 거 해결해 준다고.
0: 예. 예. 그래 그런지 그다음에 이게 오 이게 좀 알겠어도 뭐 어떤 날 화가 이거 뭐 귀신 같아 없어지고 이러니까 막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1: 다른 데가 치료 잘해야 되는 게 해결될 건데.
0: 예. 그냥 당뇨 고기 그렇게 운동되고 이러니까 이제가 이 사람이고 뭐니까 그렇게 또 뭐 어떤 날 조금 이래 고선 처음에 조금 먹는다 해도 예 그런 증상 없고 하니까 이제가
1: 이도수랑 당뇨약이랑 다 끊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얘기해서 이로써는 안 맞고 맞기 싫어서 약을 하고서 어떻게 조절하다 하는 게 그렇게 아이 되는 게 이번엔 이거 먹고 소리기나 이렇게 조절 잘 되고 사람이 이런 그래서 기분 좋단 말입니다.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런 소상들이 이렇게 보면이 그냥 약 선택 잘했을 뿐만 아니라 공룡 주치에 쓴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먹고 했으니까 약을 조금 더 쌀까 해서
1: 이번에 우대 활도 제일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소라지입니다.
1: 말씀 주세요.
4: 신고를 쓴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이 약 먹기 전에 당남이 아파서 계속 이란 폐를 뚫고지 못하고 썼습니다.
1: 네.
4: 밤에는 목안도 아프고 입안이 쓰겁고 해서 어떨 때는 밤중에도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자고 했습니다.
1: 네.
4: 이 근심고 쓴다는 것도 입안이 쓰겁지 않고 목안이 헤쳐지고 입안이 헤쳐졌는데 목안하고 입안이 다 아물고 딘파도 불어나는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약 쓰니까 다리하고 발목이 우르들던 것도 지금은 발도 다 하게 납니다.
1: 네.
4: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좋죠.
4: 이 약이 거의 떨어져서 오늘 이내 배달 받겠습니다.
1: 2880018번 전화 치세.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적으로 우리 정우탕이란 건 원양리수 요 네 글자면 다 뜻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 몸속에 있는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수 몸속에 쓸데없는 물을 몽땅 증발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깨면 이런 물이라면 피부 밑에 근육조직 거기 매라면 이 물이 차게 되면 보통 파킨슨 증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손 자꾸 떨는 증상이. 이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뭐 신경계통 질병이다. 머리에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 그렇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몸속에 쓸데없는 이런 나쁜 무리가 꽉 차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자꾸 붓기거나 특히 이런 허리 아래로부터 다 붓기는 사람들, 다리를 안 붓기고, 배랑 막 커지고, 복수랑 온 분들, 이런 물들을 빼버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초에 물이 찬다 할 때는, 사람이 이런, 머리가 같은 거 하면 우리 템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저울 같은 거, 그것처럼 사람이 대먹은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중초에 물이 차게 되면 머리가 흔들흔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자꾸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좀 일어나 걸자 조금 움직이게 되면 막 뭐 하늘이 빙빙 돌아가

하고 그다음 또 참을 미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원인지 모릅니다. 기실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을 안 먹기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날씨가 더울 때문에 그래서 빙전한 물, 빙전한 맥주, 꿀뚝꿀뚝꿀뚝, 빙전한 음료 이거 꿀뚝꿀뚝 마시는 사람들, 그다음에 빙箱 안에다 항상 물을 차게 두고 서려니 밤에 자다가도 깨나서 빙箱 문 쑥 열고 그 물을 빙전한 물을 꿀뚝꿀뚝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물들이 몸속에 양기가 충족하면 괜찮겠는데, 양기란 건 뭡니까? 인체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을 찬물을 흡수 못합니다. 그 물을 덮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기가 모자란 데서 되고 자꾸 그런 물을 들여온다 할 때는 그 다음에 그 물을 덮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뿌리가 영 작은데 거기다 대고 서리 석탄을 콱 이렇게 되면 뿌리 다 죽어버리죠. 예? 그런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물들이 자꾸 중초에가 똑 막히게 되면, 중초란 게 뭐 간, 담낭, 비장, 위 그 주위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 안에 깨거나 그런 게 찬물이 떡 있죠. 그냥 사람 움직일 때마다 그 무리가 그 파도가 막 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막 빙빙 돌아갑니다. 이 황제내경이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현대의학 각도로 이거 근본상 진단 해 나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있지만 몸속에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이런 나쁜 물, 좋은 물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중의가 압니다. 그래서 그 물을 꼭 원양리수에 해가지고서 빼버려야 되지, 절대 땀을 통해서 땀 나는 거, 땀 폭 나게 하고, 이래서 빼버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몸속에 좋은 물도 다 없어집니다. 좋은 물이란 게 뭐인가? 진액입니다. 진액이란 게 뭐인가? 우리 위 안에도 진액 있죠? 소화를 도와주는 게죠. 그 다음에 장도 안에도 진액이 있어야 대변도 제대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액이 몽땅 말라듭니다. 그럼 장토 뒤란 게 뭐인가? 장도가 그 안에 진액이 없어짐으로써 장도가 한데 뚝 붙어버립니다. 예, 떳떳해지면서, 예, 그렇죠. 예, 이래서 원양리수 해줘야 된다. 원양리수 제일 좋은 방법이가 뭔가? 정우탕입니다. 예, 그래서 정우탕은, 특히 아르따르란 붓기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물이 이래 차거나, 그 다음에 또, 방광염이라 믿거나, 예, 이 방광염이라면, 근근히 염증 치료를 하는 문제 아닙니다. 염증이 왜서 왔는가? 모든 염증은 거기에 지금 그, 한기 꽉 들어차가지고서 차가운 물이 있음으로써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 소염작용하는 그 문제 아닙니다. 주요하게 소염작용이란 거는 우리 소염제란 거는 안에 들어가서 나쁜 세포, 좋은 세포를 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우리 그 암이 걸리게 되면 화려하는 거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기실은. 그래서 서의 방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별로 그 당시 증상을 탁 없애는 데는 효과는 빠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데 문제 생깁니다. 체내세포에 나오지 않게 되면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지럼증 나거나 자꾸 땀색이 흘리거나 중시지른 몸이 용실하고 상热下寒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이런 자꾸 소일함이 떨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걸음걸음 것도 병영 잘 잡지 못하는 사람들, 예, 기응력이 못해진 사람들, 우리 건신고 설명서 공농주치에다 기응력이 못해지는 거 회복해준다고 딱 썼습니다. 예, 지리 젠투에 이거 치료해준다고 딱 썼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처방인가 뭐인가, 四物汤이란 겁니다. 이 四物汤은 우리 황진쑨타에 거기에도 四物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량에서 쓰겠다 할 때는 집중적으로 피를 보충해주겠다 할 때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건신고에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또 우리 황진쑨타에 거기에 뭐 중풍, 반신불수 이런 분들, 그러면 제가 곧 보통 건신고하고 이 황진쑨타 쉐베캉이가 같이 대수입니다. 그러게 되면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친구까지 걸어봤건 효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우탕은 숙지, 당귀,
바이셜하고 천이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셜은 주약이 근육 조직이 경련이 오거나 구구대나거나 아파나거나 이런 데 좋고, 천이중은 혈액순환

0: 많이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당귀는 이건 다 아시죠? 혈액순환 잘 도와준 동시에 보혈작용, 피를 많이 보충해줍니다. 숙지도 피를 보충해주고, 숙지는 또 특별하게 깐신 이자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 밝아지는 쪽에 좋고, 그리고 곰팡이자글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항상 허리다리랑 이렇게 아파나거나 자꾸 피로감 느끼고 발다리랑 맥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 좋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처방이 들어간 건신고 빨리 쓰시.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상된 내일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빛내가시길 바라면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희망을 담은 가요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준가요? 향상의 시대로 오늘 시간을 시작해봤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기쁜 여운으로 찾아오는 우리네 인생을 선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소중하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선물 안에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신가요? 리진아 가수가 부르는 선물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이었습니다. 꽃향기로 싱그러운 고향, 푸른 잔디 위에서 꿈을 펼치던 그 시절의 고향의 풍경을 추억하며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최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우리 삶의 쉼터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아 작곡의 고향은, 이 노래는 그리움 너머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애틋한 첫사랑 같은 고향의 늪에 잠시 빠져보실까요?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꽃길은 행복을 노래하고 미소는 기쁨을 배로 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 더하기 기쁨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랑스러운 가요. 리승국 작사 리경득 작곡의 꽃길과 미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속에 피는 꽃은 화려하지 않아도 제일 진실하다고 하죠.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우리 인생의 깊은 울림을 함께 전하는 노래, 김욱 작사 유춘섭 작곡의 산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으로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김상훈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2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경 펭수연 산사태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조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금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국유기업 개혁을 1층 심화할 때 관한 실시방안 2026년 2029년 연변주 개발구 개혁 심화 고품질 발전 추동 실시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전국 여러 지역에 폭우가 빈발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여러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홍수방지 형세가 복잡하고 준엄합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우리주의 지역성 극단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에 심각한 홍수재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긴박하고 질서있게 재복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습금평 총석이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주 여름족 대중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홍수방지, 홍수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며 홍수방지, 재구조, 재복구, 재건 사업을 착실하고 힘있게 잘 추진해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 대국안정을 실속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재후 복구, 재건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유리한 날씨 조건을 다잡아 기초시설 긴급복구 진척을 다그치며 수해를 입은 도로를 긴급복구하고 파손된 전력, 통신시설을 빠르게 수리해 전력 공급과 통신을 회복하며 도로 장애물 제거, 고인물 빼기, 하천 감탕 제거, 쓰레기 청소, 환경 소독 등 작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 피해 지역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중점 부위의 위험 제거와 우한 해소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토양, 포화 상태, 강우가 중첩되는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위험 공사 위험 구간, 저수지 댐, 여수로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건설 중인 공사, 고공 작업, 교량, 광산, 공장, 학교, 양로원 등 중점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그물망식 전면 조사를 심층적으로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한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중대대상 기획 포장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로 드러난 취약점에 초점을 두고 재해복구, 장기발전 수요와 결부에 급수, 배수, 수리, 전력공급, 도로,

0: 더 목적성 있게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시설 약점을 메우며 관리 통제 기재를 보완하고 대호 건설을 강화해 교훈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전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항상 걱정하는 책임감으로 안전 생산 재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 우한 조사를 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음식점, 상가 호텔, 고층 건물, 학교, 병원, 양로원, 노동 밀집형 기업 등 중점 장소에 착안해 화재 우한 조사 정돈을 기피하고 대피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고 폐쇄한 행위, 규정을 어기고 방범창,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하게 단속해 중특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 안전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석탄과 비석탄 광산, 교통운수, 건축시공, 곳불 폭죽, 천연가스 등 중점 분야 안전위험에 대해 상시화된 조사, 정돈 행동을 펼쳐 안전 최저선을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의 지도자 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 기업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안전생산 책임을 모든 기업, 사업 단위와 모든 고리, 직종, 일터에 철저히 이행시켜야 합니다. 각급 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종합검사와 공개 혹은 몰래 조사를 강화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 감독, 시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 고철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인민도시 리념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도시갱신 재반 사업을 깊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도시갱신 행동을 깊이 실시해야 합니다. 좋은 주택, 좋은 주거단지, 좋은 사회구역, 좋은 도시구역 네 가지다. 도시 사회구역 치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부동산소유자위원회, 부동산관리봉사기업이 협동 운영하는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의 규범화, 기능화, 체계화 수준을 높이며 1, 2, 3, 4, 5 주민봉사 직결 전화 등 기재를 잘 활용해 대중 반응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 치리가 더 온정이 넘치고 더 실효적이게 해야 합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조제하에 22일 주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2026년 제7차 집단 확대 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문 학습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며 확고하게 실천하고 세 가지 반드시의 위대한 호소를 명기하며 다섯 가지 반드시의 중요 요구를 실시해 실무와 실적으로 연변도약 추월을 추동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들이 개인의 사고와 사업 실제의 결부에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한 중요 연설은 높은 안목과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웅대한 전략적 사유, 강렬한 역사적 담당, 진지한 위민정회를 구현한 막스주의 강경성 문헌으로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이 왜 가능한지, 막스주의는 왜 통하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왜 좋은지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성과를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높은 정치 자각,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함양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지고 정신을 고취해 당의 혁신 리론이 지닌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고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감정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리론을 체득해 실천에 옮기며 확고하게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실천 단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향촌 진흥, 홍수 방지 및 긴급 구조 등 중요한 임무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중점 분야 위험을 해소하는 데 솔선수범해 책임을 짐으로써 리상과 신념이 현실적 실현 속에서 승화되고 실전 경험 속에서 더 확고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춰 15호가 량원 출발을 실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자원 천푼,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해 연변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의 아름다운 영감을 더 빛내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연결생활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융합을 힘써 추진하고 더 많은 새로운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경영 방식을 내놓아 연변을 국내 유명한 관광 목적지와 휴양 명승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외 개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동산구 기초시설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연길 장백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활용변경경제합작구 등 플랫폼의 집결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해내외 자원요소의 유치와 집결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통로경제가 동산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이라는 근본 립장을 확고히 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위민 정감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늘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민생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동시에 대중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주변의 작은 일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위민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고 우려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에 파악해 사업을 연구 계획할 때 대중의 감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 조치를 내올 때 대중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구체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이 바라는 바를 정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생 분야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대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내실 있게 실질적인 일은 차질 없이 어려운 일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정치 품격을 단련하며 전진의 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을 발양해야 합니다. 각종 모순과 위험, 도전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법칙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세에 대한 판단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우환에 대한 관통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극단적인 정황에 대처하는 충분한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 중대한 민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투쟁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으로 형세를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능해야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등 사업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 국면에 놓고 계획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실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유와 시야를 넓히고 투쟁 경험을 쌓으며 당 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연변 실제와의 결합점과 차간점을 정확히 찾아 관철 실시의 협동성과 유효성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총화와 반성 속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성장 디딤돌로 삼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인생 재산으로 삼는 데 능해야 하며 한 번의 실패로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싸움을 치를 때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0: 투쟁 예술을 중시해야 합니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 정확한 정책 생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투쟁의 시기, 정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개입 시점을 잡아 가능한 모순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험이 싹트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투쟁 정세에 따라 투쟁 생략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지역 및 시기별 실정에 맞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며 투쟁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극소수의 극단적 요소를 타격 고립시키고 대다수를 단결 구제하며 사회 불협 화합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 조화론 요소를 증가시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아 혁명이라는 이 중요한 무기를 잘 활용해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 지구전, 정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에 전략적 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 작풍, 렴정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간곳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면적 요구, 엄격한 기조, 7위 리념을 당내 재반 건설에 실시함으로써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항상 진행 중이고 당내 자아혁명이 항상 진행 중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당내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단호히 제거하고 당내 건강을 침식하는 모든 비루스를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에서 일을 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며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경결백한 전제에서 과감하게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틀어지고 주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서기는 제일 책임자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도부를 잘 관리하고 대오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지도부 성원들은 한계 일터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실시해 분관 범위 내 당작풍 렴정 건설에 대해 지도적 책임을 지고 일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당위를 협조해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추진하고 동급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며 동급 감독의 구체화, 규범화, 상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직능 부문에서는 일상사업에서 발견된 업종 부정 기품을 제때 시정하고 감독관리 결여와 부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문제를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주당위 리론학습 중심조 성원,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0: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년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0: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점심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증정해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대 활동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우리 지금 그 여름에 쓰는 이불이라든가 매트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우리 대부분은 중앙 대립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 약을 사게 되면 면비로 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 활동은 약을 더 주기 때문에 또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 레일에게 되면 중복에 벌써 들어서게 되는데, 예, 제가 그냥 여기 대한데 삼복지간에 꼭 약을 더 동청한서 바르기물 쓰시는 분들, 우리 보양하는 거랑 많이 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이런 걸 우리 그 쓰지 않고도 동청화초 바르기면 치료약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복용한 데서 한 봉지만 더 복용한다면 요 그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이런 병들이 꼭 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복지간이라는 게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 30일 시간을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 동청화초 바르기분은 우리 지금 그 약품 중에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는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하게

0: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거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또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치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우리 병행이 되게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저는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 와서 누가 비틀어들었던 게 기대로 돌아왔고 지금은 교육에 흘러들게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0: 맞지요.
2: 그런 거를 봐서 참 아무튼 게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맞지요.
2: 그래도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그렇게 감기를 다사하는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맞지요.
2: 또 전두엽이 돼가서 소변을 자주 보던 게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을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그렇지요.
2: 네, 시간이 이렇게 효과가 없다에 오늘 열나라가 그걸 배달 받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그러십시오. 소녀문이 풍요 와가지고 그 후유증도 좀 중하게 왔댔고 그 다음에 우리 전립선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우리 여름철에 좋은 이런 제품도 들고 있는 이런 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이제 사시게 되면 예, 꼭 아침에 두 봉지씩 한 번에 두 봉지씩 꼭 하십시오. 예요. 삼복지가만은.
2: 예, 알았습니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예. 나도 예,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0: 예.
3: 1년 넘어서 대단히 효과를 봤습니다.
0: 그랬겠죠.
3: 그래서 저좀 어떤지 좋은가니까 예, 손발이 시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야구단 야구 다 쓰고 고생 쓰고 되는데 이 동충하초 선생님이 이렇게 개설하는 거 듣고서 아 이거 마지막으로 좀 써보자 이라고 써 뚝딱이 이렇게 효과 좋죠. 한 여름 때가 벌써 발이 너무 나고 효과 그렇게 나더란 말입니다.
0: 맞지요. 예.
3: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정말 어디를 당겨도 날 것 같고 예. 위도서 아이들고 안땅하고 그랬습니다. 그 발이 차고 손 차고 위도 예. 그냥 그저 위험이 있어서 그저 고생 죽게 했습니다.
0: 그랬겠지.
3: 구강하고라예 자연적으로 말없이 그저 술수하고 위랑 입이 다 떨어졌잖아요.
0: 맞습니다. 예.
3: 정말 약도 얼마나 이렇게 효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심장이 또 나빠서 그저 조금 이렇게 알고 그랬다면 이었으면 우리 두자도 아이였겠다는 거 생각합니다.
0: 맞죠, 예.
3: 두자도 아이였습니다. 제 심장이 막 죽어버렸어요. 걔네들, 야, 조금 먼저부터 이었었더라면 두자도 아이였고, 일생 편안하게 잘 살겠는데, 이렇게 후회되지 않을까. 그래, 지금.
0: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
3: 이거 먹으면 이 심장도 안으로. 코로나고 예.
0: 맞죠.
3: 발작을 아예 안 됩니까?
0: 맞습니다.
3: 발작해서 병원에 가 그냥 이겨냈댔습니다. 그게 지금 발작 아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기억력이 진해 나빠서 정말에 세상 먹은 골받았다 못했습니다. 기억력이 차츰차츰 떨어진 게 지금 아무리 이게 기억력이 좋았어요. 무슨 거 해도 정신 난다.
0: 맞지요. 예.
3: 그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목이 이렇게 좋을 줄 알겠습니다. 그랬네. 그런데 좀 이제 알았더라면 모든 게 순조롭게 뺏겠는가. 너도 알아도 이제 와서 볼까? 이 약 수수 효과가 다 났단 말입니다. 다 나아졌을까? 얼마나.
0: 예.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
3: 그래. 보내.

0: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 매달려 살다 연구를
1: 그렇게 하십시오.
0: 제 마음 좀도 나고 가기 싶은 데 다 가고 할까 기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으니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0: 그래요.
1: 네.
0: 죽을 때까지 우리 이야기 싸먹으면서 살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당사철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아진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기관지 나빠서 어간 감기를 다 하고 기침 세게 했는데 지금 감기도 하지 않고 기침하지 않습니다.
1: 맞지요.
3: 이 아파서 밥을 잘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온 차지 뼈씨가 아픈 것도 지금 뼈 아프지 않습니다.
1: 그렇죠.
3: 예, 우리 집 남편도 중풍이 와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말 발음이 똑똑하지 못해서 말하면서 사람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 말하면서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는데 이거는 영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아.
3: 선생님, 우리 둘이 딴 곳에 약을 많이 쓰지만 효과 없습니다. 이 약에서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맞죠.
3: 이 약은 겨울에는 벌레를 두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신기한 약이거나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지요.
3: 예, 저는 그 어디서나 이런 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바르던 약이니까 30배를 높인 약이니까 요즘에 가서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지요.
3: 저는 우리 활동에서 주는 이 아이 그 뭡니까 좋은 이런 제품 위에 떨어지면 딴 것을 대체합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지는 거에 우리 아랫집에서 우대 바다 가져온 게 공기 청정기 야 좋습니다. 그 집안의 공기 그것도 영 시원한 감이 들어가면 하는 게
1: 맞지요. 예.
3: 예, 이것도 욕심나고 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복가를 하루에 두 번씩 먹으면 효과도 좋다가에 약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오늘 열다가 배달받아 계속 쓰자고 선생님께 전화합니다.
1: 두 번 잡수는 거 아니라 예, 아침에 단번에 두 봉지를 하란 말입니다. 예.
3: 예, 어쨌든 내가 전화 아침에 두 번.
1: 예. 그렇게 하셔. 예.
3: 예, 두 번씩 먹자고 그럽니다.
1: 이제
3: 예.
1: 한 달만 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삼복지간 어제는 내일이면 어제는 중복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예.
3: 어, 선생님 약이 진짜 좋은 약입니다.
1: 맞지요. 예.
3: 이 약을 처음 먹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해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특히 온몸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많이 차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 아이도 왔는데 특히 이 폐가 아이도 와가지고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도 많고 체질이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닌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처음에는 병원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또 중의원에 처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은 쓰다 또 안 되면 다른 거 바꾸게 해서 좋은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결국 치료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들이 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이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몸이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뭐 소화해야 되거나 밥맛이 없거나 잠 못 자거나 뭐 이런 증상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1: 맞지요. 예.
4: 예.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데 이 동충하초는 정말 4,500m 이런 고온 악랄한 환경에서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정말 예, 신기한 이런 약물이고 그리고 특히 이 우리 많은 식품 먹어봐도 발효한 식품 먹어보긴 처음입니다.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발효한 약은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이 동충하초는 발효한 약으로서 30배의 효과를 보는 정말 신기한 약물이고 그다음에
1: 맞죠, 예.
4: 예,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이 동충하초의 약물들이 내가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0: 그게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내병이 주어져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화서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라 생각하면서 예, 저는 이 동성화서를 쓴 후에 정말 감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1: 그랬겠죠.
0: 그리고
1: 예,
0: 예 그리고 언제 뭐 위나 장이나 뭐 불편하거나 밥맛이 없거나 특히 소화에 대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데 지금은 가슴이 영 편한다.
1: 맞죠.
0: 가슴이
1: 예.
0: 편하니까 예,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영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사는 게가 비록 5년이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진짜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이런 좋은 약을 만난 게 정말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저는 이 약 만난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약 쓰고 그래 힘들었지만 어쩌다게도 만나서 이렇게 치료되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데 이런 귀한 약을 어쩌다 만났는데 정말 저는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이 동성화서를 저는 활동할 때마다 쓰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지요.
0: 그 다음에
1: 예.
0: 하루에 또 한 번 먹으니까 또 선생님이 그 설명과 같이 이전에는 아침 저녁 한 봉지씩 두 번 먹는데 지금은 두 봉지를 단번에 아침에 먹으니까 먹는 것도 편하고 또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삼복지간을 예.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지도하는 대로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3: 나도 동성화서를 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이 영 많습니다. 첫째에 혈압이 조절해야 되고 머리가 항상 어두리고 기억력이 이제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없고 예, 머리에 소리 나는데 귀에서 소리 나는데 소리 나 밤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도 항상 두근거리고 숨이 올라와져서 예, 밤이 영 고생했습니다. 그랬던 게 심장이 편안하니까 예, 그 다음에 잠 잘 자게 됐으니까 잠 잘 자니까 매일 나오고 애매졌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위 소화제 밥 못 먹었습니다. 소화제 그러던 게 위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고 애는 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3: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허리 다리 아프던 것도 많이 그다음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먹기에 어떤 약은 하루에 세 번씩 먹을까 기억력이 없으면 그 이도 먹어 두 번 먹었나 세 번 먹었는지 알아도 알겠지 됐다. 그러던 게 이 약은 한 번만 먹을까 애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요. 이번 할 때 좋을 때 또 아우가고 배달받자고 전화를 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선풍기도 드리게 되고 약도 더 많이 드리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대 활동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그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픈
1: 애도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0: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 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지금 그 소변 문제, 그거 하나는 그 신소구 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 방광염, 전엽선염 이런 병들이 내가 어느 증상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든지 간에 우리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신소구 신염은 요 신염 가운데 조금 중요한 건데 신소구 신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 대사산물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차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간이 나쁜 노폐물을 해독했다면 배설해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설하는 것이 많이는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신장, 콩팥질을 통해서 우리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소구 신염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독성물질을 제거할 능력이 차하게 되기 때문에 과량이 대사 폐물들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체질이 변하게 되고 신력, 쇄관을 잃은 노독증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얼굴이 붓거나 우리 신소구 신염이 나타나게 되면 얼굴이 붓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고혈압이거나 빈혈이거나 담백뇨 등 이런 증상들이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독증으로 고생하시면서 투석하신 분들 역시 우리 그 기관이라든가 노수단이 우리 정상한 수치로 오게 되면 이런 투석하는 우리 차수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신염이라는 것은 또 우리 소변 차수가 빈번하고 소변이 급하고 그걸 반대로 우리 신우신염한 분들은 소변이 마렵다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그 소변이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통, 우리 소변을 볼 때 동통이 나타나는 등 이런 방광 자극 증상이 포괄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신우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 있고 하복부에 동통이 있게 되고 육골하고 소노관 이런 부분에 허리에 동통이 있고 신장구역에 압박통이 있고 내가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동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신우신염이 있다는 것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떨리거나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고 미스겁거나 토하게 되고 식욕이 당기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혈액세포수가 높아가게 되고 혈침이 빨라지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4: 네, 뭔가 우리 집에 남편도 뭔가 중풍이서 왔는데 어서 유증이 많이 남아있으면서 그냥 지금까지도 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밥을 먹을 때 뭐 이 반쪽이 막 많이 떨려서 얼굴이 뭘까 반쪽 얼굴이 떨려서 막 부들부들 떨지 이렇게 밥 먹지 못하지 막 넘기기도 바쁘다지 맛이 깨지깨지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손도 좀 많이 떨고 예. 술지 잘 못하는 숟가락이 하도 자꾸 밥이 떨어지고 예. 졸지 그만 못하고 이러니까 나 영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 지금 먹었는데 효과 지금 영 잘 보고 있습니다.
3: 맞죠, 예.
4: 먹을 때는 이렇게 효과 보니 아예 하는 진짜 너무 효과 잘 보니까 영 좋습니다.
3: 그렇죠, 이게, 예.
4: 예, 발에도 그냥 끌려서 신이 자꾸 떨어졌댔습니다. 간다는 게.
3: 아, 예.
4: 그 개신 같은 것도 그만 먹고 뭐 신었댔어 자꾸 떨어져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발에 뭔가 걸려 번들지도 하지도 않고 신이 슬퍼 벗겨진다 미랬대다.
3: 맞죠.
4: 그리고 여름에는 좋습니다. 뒷머리도 그냥 뻣뻣하 다음에서 자꾸 도매 경호도 있지 그러니까 부여한 사람들 이렇게 머리 뻣뻣해서 그냥 뒷머리 아프고 술이 뻗친다 미랬대.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랬대다.
3: 맞죠.
4: 아마 여러분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뭔가 뭐 혈압이 엄청 아이 되고 좀 혈당이 높았댔습니다. 근데 혈당이 높았던 것도 좀 낫고 혈압도 엄청 잘 됩니다. 혈압이하고 예, 그냥 세 가지씩 먹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3: 맞지요.
4: 예.

0: 다 받아도 저기 당뇨려서 그냥 뒤지면 이렇게 해면 올라 걸른 것 같다 하면서 내 무슨 또 붙이는 것 같다 이러던 게 그것도 강박이 많이 돌아왔다 이랬대다. 그것도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서 가렵고 많이 가렵고 그랬던 것도 그것도 좋아지고 그러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동이 소치해서 좀 주는 것은 많이 주니까 그래서 소치해서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얘 좀 중풍해가지고 얘 후유증으로 예.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0: 알았습니다.
1: 좀 그리고 후유증이 좀 예, 좀 중하게 나타났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우리 일반적으로 중풍이란 게 와가지고 예, 2년 내지 5년 산 재풍이라 그런지 오는데 예. 올 때마다 더 중해집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이 있었다니까
0: 예, 예.
1: 당뇨병 있는 분들이 우리 80여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뭐 붙어 다닌다 경추에도
0: 예,
1: 문제가 있는 거 말합니다. 골가에도 예.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증상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
0: 예.
1: 중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요 삼복지간에는 우리 좀 예. 중한 병, 잘 낫지 않은 병에 예. 겨울에 얻은 병 이런 병을 빨리 치료하시려는 분들은 요 삼복지간에 아침에 두 봉지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켜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또 빨리 나아지고 예.
0: 예. 예.
1: 당뇨병도 있지 중풍이 또 후유증도 있지 이렇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분들은 빨리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꼭 두 봉지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 삼복지간에 그냥 두 봉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활동 이제 우리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회라는 거는 항상 우리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여름철을 잘 보내게 하는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약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약을 그냥 쓰시는 분들은 약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좀 약을 많이 드리게 되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우리 그 이 시가에 시기에 산다게 되면 우리 약 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되고 어떤 약은 우리 일반 약 이런 가격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을 쓰실 하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2066번입니다.

어느 소설에서 읽은 내용인데 슬프다는 건 대개 그 사람이 여유 시간이 남아 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슬프다는 건 대체로 시간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골프 선수는 슛을 날릴 때 기술을 염려하거나 리듬과 암력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동작이 더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본질적인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상황에 머리까지 복잡해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는 되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그냥 자신을 믿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 김민혜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소나기가 내리다가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끔찍한 테러의 참상을 담은 영화 호텔 뭄바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의 시작에 앳된 청년들 10여 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등장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테러 집단에서 고용당한 10대 후반 남짓한 청년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인도의 뭄바이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호텔 주변의 어느 평범한 밤거리에서 갑작스런 테러가 시작되는데요. 총소리와 함께 굴러들어온 수류탄, 갑작스런 폭발에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쏜 소년들은 무차별로 쏘아댑니다. 테러범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총을 쏘자 1층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호텔 직원인 아로준의 침착한 대응으로 테러범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무사하게 피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가까스로 근처에 안전해 보이는 큰 건물 붐바이 호텔로 달려들어가고 호텔 지배인의 결단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겨우 안심하려는 찰나 관광객과 주민들의 틈에 섞여 들어온 또 다른 테러범들로 인해 호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합니다. 이내 1층을 장악한 테러범들은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끊임없는 지시를 받으며 방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륙을 멈추지 않습니다. 테러범들의 잔인한 총질에 많은 손님들과 시민들이 죽어갑니다.

네, 인도의 뭄바이에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테러범들의 총을 피해 뭄바이 호텔로 피신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평범한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계속해 영화 호텔 뭄바이를 알아봅시다.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인도에는 테러를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부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구형총과 몽둥이로 테러범들과 맞서야 했고 인원이 딸려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뭄바이는 믿을 수 없는 테러의 현장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 진정한 인간애와 많은 사람들을 구한 용기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테러범들과 호텔 직원들의 용감한 지휘 아래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사투가 시작되는데요. 주방을 통해 사람들을 빼돌린 주방장,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손님들을 지킨 평범한 종업원 아르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작품들을 보면 그 사살에 기초해 이곳저곳에 살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뼈대부터 다시 세워 상당 부분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만 뺀다면 이 영화가 정말 영화인지 아니면 그 당시 실제로 찍었던 화면을 편집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테러범들의 잔혹한 행위는 투박하면서도 무심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데요. 테러범들의 잔인함과 생존자들의 공포감은 계속 교차되면서 영화는 진행됩니다.

네, 실제 사건에는 10명의 테러범들이 가담했고 한 명의 생존자만 남긴 채 모두 자살했다고 합니다. 실제 테러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이 영화의 가장 큰 무기인데요. 최악의 테러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겪은 공포와 희생을 생생하게 그리며 테러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린 오늘의 추천 영화 호텔 뭄바이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커피 찌꺼기는 사용할 곳이 다양하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욕실이나 냉장고의 방향제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수분이 남은 커피 찌꺼기를 잘 말린 뒤 거르망이나 접시에 잘 담아서 욕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 제거에도 커피 찌꺼기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담배 재떨이에 찌꺼기 가루를 깔아두면 담배 냄새를 빨아들여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이면 공기에 수증기가 많아지며 습기로 인해 옷장에 꿉꿉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때 입구가 넓은 병에 원두 찌꺼기를 넣어 옷장에 놓아두기만 하면 냄새는 물론 습기까지 제거해주면서 원두의 향으로 인해 방향제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가죽 광택제나 또 금속의 녹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때 커피 원두의 기름기를 막아주기 위해 찌꺼기를 헝겊에 잘 싼 다음 가죽 제품에 살살 문질러주면 광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칼이나 냄비 등 주방 철제 용품에 녹이 섰을 때 커피 찌꺼기를 문질러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원두 커피를 추출하고 난후 남은 커피 찌꺼기는 의외로 활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비닐 용기에는 음식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특히 김치나 생선을 보관했던 용기는 냄새가 심하고 또 이렇게 배인 음식 냄새는 여러 번 씻어도 잘 빠지지 않는데요. 이때 비닐 용기 안에 원두 찌꺼기를 넣어두면 불쾌한 냄새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 프라이팬에 기름때와 냄새가 배는데요. 이럴 때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원두 찌꺼기를 물과 섞어서 프라이팬에 살짝 끓여주면 기름때와 음식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답니다.

커피 찌꺼기 가루는 미세하게 각진 형태를 띠고 있어서 피부의 각질과 울퉁불퉁한 셀룰 라이트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수하거나 목욕 시 찌꺼기를 물에 개인 후 피부에 문질러 마사지 해주면 매끄러운 피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해충기 피로제로도 피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집안의 쓰레기통 근처나 개수대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냄새 제거와 함께 날벌레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 한 숟가락, 흑설탕 한 숟가락, 밀가루 세 숟가락 정도를 잘 섞은 후 얼굴에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퍽퍽하게 물과 섞어 15분간 얼굴에 올려두면 각질 제거와 함께 미백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커피 찌꺼기 버리기보다 잘 활용하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에는 실제 테러 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다룬 영화 호텔 뭄바이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커피 찌꺼기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때론 너무 걱정을 하거나 너무 고려를 많이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무엇을 할 때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을 믿고 가는 게 그 일을 끝까지 잘하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료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길에서 좀 떨어진 웅덩이에 커다란 삼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로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는 6, 7층 층집 높이만큼 되었고 7, 8사람이 손잡고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굵었다. 정말 비범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었다. 오대동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며 놀라워했다. 아, 이렇게 큰 삼나무는 처음 보는데 사주패에 있는 우리 섭의 드문어기 그 농나무보다도 더 크군요. 졸레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야말로 삼나무왕이라 할 만하네요. 두 사람은 땅으로 불쑥 솟은 삼나무 뿌리에 나란히 앉았다. 호위병들은 말을 끌고 한쪽으로 가 풀을 먹여야 한다. 졸레는 앉자마자 검은색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가 참무장이나 호위병한테 맡기는 일 없이 늘 메고 다니는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군용지도, 설계도, 종이와 겨우 잡고 쓸만한 연필 꽁다리가 들어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작전을 짜기 위해서였다. 주울래는 일군 다니는 님표와 서병진에게서 받은 전보를 모태동에게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5만 분의 1짜리 적수화 지도를 무릎 위에 꺼내놓고 지도를 가리키었다. 지금 사천의 두 개 려가 적수와 이르러 일군단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적군이 금방 이르렀답니까? 모태똥이 생각에 잠긴 채 전보를 보며 물었다. 이 두 개 려는 배로 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상이 벌써 우리 계획을 알아차렸단 말이군요. 그렇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강을 건너리라 판단을 하고 두 개려를 기강에 배치를 했는데 동제를 지나 서쪽으로 가는 걸 보고 우리 생각을 눈치챈 것 같아요. 모태똥이 이마살을 잔뜩 찌푸려한다. 적수성이 얼마나 튼튼하지? 인민들한테 물어보니 상당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군단은 공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은 지도를 가져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졸레는 기강과 간수, 석호 몇 곳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정작 가장 긴박한 건 우리 뒤쪽입니다. 곽고양이가 벌써 따라왔어요. 곽고양이라니? 사천군 총예비부대의 지휘관이자 모범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곽훈기 말입니다. 약삭 바르고 교활한 장인데 류상한테는 고분고분한다고 사람들이 고양이로 부르죠. 이번에 제대로 솜씨를 보여 모범사 사장으로 승진할 생각으로 차있답니다. 워낙은 양천에서 우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모태통이 군용지도에서 고개를 들며 말을 했다. 보안이 싸우지 않고는 강을 못 끊을 것 같은데? 모태똥은 지도를 졸레에게 돌려주더니 몸을 일으키고는 길게 뻗은 골짜기를 쭉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반짝이었다. 이일 때는 지형이 아주 좋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졸레가 지도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반드시 적의 기세를 꺾어놓아야 합니다. 종사령은 아마 토성에 이르렀을 겁니다. 같이 의논해보지요.

사람은 내가에서 올라와 말을 타고 나란히 걸었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냇물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이야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둘은 곧 빽빽한 밀림 속으로 사라지었다. 언제나 싸움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싸움의 상황은 변화무쌍하여 그 결과를 추측하기 어렵다. 토성에서 모태똥, 주덕 등은 꼭 승전하고 싶었지만은 성공하지 못한다.

중앙종대와 359단은 1935년 1월 26일과 27일에 도성에 이르렀다. 사천군대의 모범사도 뒤따라 도성에 닿았다. 3군단이 맨 먼저 적군과 싸움이 붙었다. 도성제는 이른 새벽부터 쿵쿵 포성에 울리면서 10부연 화학 연기가 감돌았다. 도성은 작지만은 아주 번화한 도시였다. 길에는 모두 반듯한 돌판이 깔려 있었다. 도성은 이웃에 있는 모태진처럼 이름난 술의 도시기도 했다. 사천의 소금을 물길로 실어와 팔았기에 도시는 늘 북적이었다. 모태동은 도성에 오면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둘러 마시되 취해서는 안 된다고 농담삼아 말했다. 도성에 닿은 뒤에 관리 부문에서는 많은 술을 사서 부대에 나누어 주었다. 홍군 전사들이 한창 신이 나서 술을 마시는데 적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었다. 돼지놈들, 사천놈들은 정말 개장식들이군. 막 한 잔 마실까 했는데 오다니. 그러게 왜 하필 지금이야? 제기랄. 전사들은 욕을 퍼부으며 총을 들고 일어섰다. 도성은 적수화를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수화가 이 작은 도시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성은 기실 산허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강 언덕이 아주 높았다. 적수화는 운남진에서 세 차례 흘러내려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른다. 오늘의 상황은 각별히 긴박했다.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강판은 토성의 몰이 우라해도 좋을 만큼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아주 위험했다. 홍군은 강을 등진 채 적을 올려다보며 공격해야 했다. 모태동은 도성 거리에 있는 애화상점 뒤뜰에 머물고 있었다. 어제 모태동과 주울래, 주덕, 박고, 왕가상이 여기에 모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론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적은 두 개려에 모두 네 개 탄뿐이라서 도성에는 병력으로도 쉽게 무찌를 수가 있었다. 게다가 적들이 벌써 적수와 기슬게 진을 치고 있어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고 강을 건넌다면 꽤 위험하였다. 홍군은 3군단을 중심으로 전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적들이 어찌나 사납게 날뛰는지 홍군을 적수와에 쓸어넣을 듯한 기세였다. 지휘부는 다시 애화상점 뒤뜰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주덕이 아무래도 몸소 전세에 나가 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태동은 낡은 범랑굽으로 물을 마시다가 펄쩍 놀라 다급히 컵을 내려놓고 말을 했다. 총사령,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졸래도 손을 저며 반대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주덕은 속이 달았다. 만약 오늘 박고 영희를 없애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모태똥은 담배에 불을 붙여

0: 저물고 천천히 원을 그으면서 말했다.
1: 팽독해와 유백성이 모두 앞에 있지 않습니까?
0: 조덕은 늘 조용하고 남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 몇 개 군단이 모두 그곳에 있으니 내가 가면 더 좋지요.
0: 그러자 모태동은 입을 꾹 다물고 담배만 피워댔다. 한목은 빨고는 천천히 연기를 내보내는 품이 제법 태연했다. 한 대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는 말을 하겠지 했는데 또 한 대를 꺼내 상에다 툭툭 치고는 피우던 담배로 불을 붙이었다. 주댁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온 그의 불그레한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리었다. 그는 짙은 눈썹을 찌푸린 채 붉은 오각별이 달린 모자를 벗고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을 했다.
1: 자, 친구들, 나를 보내주세요. 홍문이 이길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 모태수란 말입니까?
0: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모태똥은 잘 알고 있었다. 옛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아침을 먹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왕가상 박고가 모두 나와 주덕을 반했다. 정사령이 직접 전쟁터에 나간다는 소식에 본부가 술렁거리었다. 참모들과 간부들도 모두 달려나와 도성거리 널찍한 곳에 모이었다. 주당은 새것처럼 깨끗한 회색 외투를 입고 허리띠를 꽉 졸라맸다.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등에는 강서에서부터 쓰던 삿갓을 맸는데 아주 깔끔해 보이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아래로 눈썹 짙은 토박한 얼굴이 드러났다. 오늘따라 굳은 결의가 흘렀다. 그는 씩씩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뒤에는 권총반의 원곡평이 따랐다. 원곡평은 권총을 어찌나 잘 쏘는지 백발백중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늘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이었다. 오늘도 원국평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마치 이 원국평이 있는 한 종사령의 안전은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 저쪽에서 보성이 더 세차게 울리었다. 주댁은 자신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딘가 긴장해 보이었다. 모태동은 주덕이 다가오자 다급히 나서서 두 손으로 주덕의 손을 꽉 잡았다.
1: 하하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레이가 차넘치는군요. 정말 과분합니다.
0: 주덕이 어쩔 줄 몰라며 말을 했다. 모태동이 얼른 말을 받았다.
1: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총사령, 정기를 도하다 물보다 형제간의 정이 더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조울래 장문천 왕가상과 박고는 너도나도 주덕의 손을 맞잡았다.
1: 정사령, 몸 조심하십시오.
0: 보성은 갈수록 거세지였다. 포탄 몇 발이 슉슉 날아오더니 강가에서 터지면서 짙은 연기가 치솟았다.
1: 다들 마음 놓으세요.
0: 조덕은 단호히 등을 돌려 총포 소리가 시끄러운 곳으로 말을 달리었다. 원국평이 그 뒤를 바싹 달았다. 몇몇 참모들도 산으로 난 오솔길로 들어섰다. 모태똥이 주울래를 불렀다.
1: 갑시다. 우리도 주유소로 가야지요.

늘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못했던 것이 원래는 작전실 안에서 지도만 붙들고 앉아 싸움을 지휘하는 일이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산에서

올 때는 더더욱 전쟁터에 가서 직접 지형을 살피기도 했다. 그래야 전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때에 대처할 수가 있었다. 모태동과 주울레는 작전국 참모들의 안내를 받으며 도성을 나섰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반시간쯤 지나 삼봉우리에 다다랐다. 작전국장 설풍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곁에는 전화기가 한 대 있었는데 금방 놓은 것 같았다. 먼저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모태똥과 주울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란히 산꼭대기에 올라가 싸움터의 지형을 살펴보았다. 설풍은 호위병들도로 산 뒤에 있는 피탈로 가 있으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싸움터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전세를 보고했다. 모태똥과 주울려는 설풍이 고른 이 지휘소가 마음에 들었다. 이 산은 지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싸움터인 청강파 왼쪽 뒤에 있어서 전장 전체를 아주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설풍이 눈앞을 가로지는 큰 고개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영봉정이 바로 사천 군대가 지키는 주요한 진지입니다. 우리 군대가 몇 번 공격을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고개 아래로 조롱박처럼 생긴 골짜기가 있고 멀리 산기슭에는 절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집짓기 놀이로 쌓은 듯이 아주 작아 보였다. 절 앞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인데 그 둥그런 산이 바로 관분취라고 하였다. 오늘 아침 이 작은 산과 절을 뺏으려다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꺽다리라는 영장은 총칼로 적들 여럿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그곳에서 전사했답니다. 지금 그 대대는 산과 절을 지키면서 우를 공격해 영봉정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풍의 보고를 들으며 모태똥과 주울려는 그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적의 포격이 계속되자 푸른 연기가 잇따라 치솟았다. 연기는 천천히 우로 올라가더니 점점 산허리를 흐르는 구름 속으로 섞여들었다. 모태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척수화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주울레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 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총사령이 싸움터에 이르러 곧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태똥과 주울레는 누렇게 시든 풀이 두텁게 자라있는 풀밭에 앉아 조용히 공격을 기다리었다.

장편소설 대장정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1: 오늘 특별히 더 밝아 보이십니다.
0: 그래요. 네. 네. 항상 에너지가 넘치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아리랑을 다 또 복습하는 시간으로 했어요.
1: 복습.
0: 네. 네. 잘 마무리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잘하셨어요, 참.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떻게?
0: 또 새로운 아리랑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이제 그 중국 조선족 아리랑 집에 수록된
0: 네.
1: 또 강남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0: 네.
1: 저도 뭐 이 뭐 강남 아리랑은
0: 네.
1: 들어보지 못했어요. 처음이에요.
0: 네. 그 수집 정리한 아리랑이라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1: 네. 중국 조선족 아리랑. 중국 조선족 아리랑 그 집에
0: 네.
1: 수록된 곡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우리 조선족들이 이제 불렀던 아리랑이 있겠죠?
0: 네.
1: 네.
0: 우리 수집 정리를 해서
1: 네. 네. 어느 시기에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렇죠.
1: 불렀던
0: 우리 황혼 선생님께서 체벌을
1: 네.
0: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또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노래를 가르칠 때 네. 가사 말을 꼭
1: 전해달라고
0: 두 번
1: 빨리 불러드리세요. 빨리
0: 천천히 해라고 네, 하더라고요.
1: 빨리 읽어드리세요.
0: 네. 강남 아리랑 가사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은 멀어서 강남은 멀어서 2700리 강남은 멀어서 2700리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가면은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언제 가나. 네, 이 가사 말입니다. 저희가 또 노래 따라 부르기를 할 때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한마디 한마디씩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0: 네.
1: 네, 저도 네.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막 배우면서 저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마치 우리 양산도 장단
0: 네.
1: 덩덩 따쿵따 덩덩 따쿵따 강남은 멀어서

0: 강남이 멀기는 멀죠.
1: 그렇죠.
0: 여기서.
1: 멀죠.
0: 네, 2700리. 어. 천리도 아니고 2700리. 네. 2700리래요.

0: 자유박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가고 자
1: 가고
2: 가고
3: 좀 높죠
0: 음역대가 높은가요? 가성으로 번지세요.
1: 네.
0: 가고 이렇게 가성으로
1: 네,
0: 오미란 선생님 가성을 좀 해보세요.
3: 가고 네.
0: 이렇게 가성 이렇게 되죠?
3: 네,
0: 다시 한번.

0: 이렇게 됩니다. 자.
1: 가고
0: 그다음
1: 가면은
0: 내려와야 돼요. 음이
2: 미운 운이 내려와요.

가하고부터 가하고

0: 노래가 예. 그 민요풍이라 하기보다 네. 가요풍에도
1: 그렇죠.
0: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통 민요가 아니고 그
1: 신민요
0: 예. 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 노들강변이라든가
1: 예.
0: 네, 뭐 이렇게 신민요들이 1930년대
1: 이후로
0: 그 신민요가 많이 막 산생할 때 그럴 때 이제 생긴 그런 민요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이 체보를 보면요. 리황훈 선생님 체보를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만약 신민요면 그게 뭐 작사자 작곡자가 알려져 있겠는데 네네. 여기 보면 작사자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작곡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불려진 것을 우리가 체보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또 섞였죠?
0: 네네네네.
1: 네.
2: 재밌어.
0: 재밌어요?
1: 재밌어요.
0: 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아래 손율은 또 어떤지.
2: 네네.

0: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 앞에 모두 그 여섯 줄이잖아요.
1: 네.
0: 네, 여섯 줄이니까 위에 부분을 먼저 좀 해봅시다. 위에 부분을 먼저 잘 익힐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미나 쌤.
1: 자유박. 불러. 자유박.
0: 네, 잘 한번 불러 보실 수 있나요?
2: 이게 안 붙었다. 나 알아보면 무섭다.
0: 네.
1: 네.
0: 속도가 왜냐하면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부르니까.

0: 여기까지.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네. 언제는 내일 하고.
1: 네, 언제.
0: 다음에.
1: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0: 다음에 하시고. 네. 자.

0: 여기까지. 여기까지.
1: 네. 알겠습니다.
2: 여기까지. 아, 오늘 잘 불렀어요.
1: 같이.
2: 아주 잘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진성이 네. 아주 많이 올라가네요.
3: 많이 올라가요.
2: 어, 진성. 아, 이렇게. 진성이 참 잘 올라가시네.
3: 네. 네.
2: 여성분들이 그 진성 음력이 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오미란 선생님은 진성 음력이 넓으셔서 좋겠어요.
3: 좋겠어요.
1: 같이 비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2: 네네. 어. 네.
3: 아 그래요.
1: 난 안에 네. 넓임에와는
2: 그렇죠.
3: 그러니까.
2: 제가 일은 안 시켰잖아요. 네. 조금 널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3: 널리는 건 괜찮고.
2: 네, 네. 네,
3: 칭찬이죠.
2: 예, 네, 널리는 거는 괜찮고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네. 네. 다시 강남은 멀어서 둘 셋.

0: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네.
0: 어서 오세요.
1: 근데 또 있죠. 네. 언제나 언제나. 네.

0: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2: 네, 떠무스 아니다 하지 말고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좀 이 네. 가사도 네. 사설도 좀 보면은 네. 근데 언제나 만날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또 뒤에 있죠. 네. 사설은 고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전해왔다는 아리랑을 배우는 게 네. 목적입니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이 꼭 들어가야 되죠.
1: 그렇죠.
2: 아리랑.

0: 네. 가지 언제 갈까 그 네. 속탄 마음이죠.
1: 사실은 네. 지금 4분의 3박으로 돼 있는 거를 8분의 9로 지금 고쳐서 하는 거예요. 네. 4분의 3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본조 아리랑 있죠. 아리랑 아리랑 이런 정서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0: 그럼 재미가 없죠.
1: 그렇죠.
0: 이렇게 부르면
1: 그래서 장단을
0: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단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장단을 바뀌니까. 네.
0: 사실은 본조 아리랑 아

0: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1: 또 아리 또 하시고 장난 밖에 하시고.
2: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네. 이제 이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0: 혼자
1: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스튜디오 저쪽에 있을 때는 네. 했잖아요. 긴 아리도 그렇죠. 했고 본조 아리도.
2: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다.
1: 아 그럼요.
2: 네. 또 못 배웠어.
1: 다시 또 배워보죠. 그 아.

0: 1학년 창이 나왔네요.
1: 왜냐면 아니 지금 그 저기 세마치로 된
2: 아이디어.
1: 양산도 장단 8분의 9박으로 된 아리랑만 지금 한 거예요.
0: 어디 가나 그렇죠. 네. 뭐 영천 아리랑도 아리랑도
1: 있네. 그건 이제 안 했죠.
3: 이제 다 못 건너. 그렇죠. 멋있지? 한대 하니까.
0: 오 지금 서도 털어나고 있어.
4: 어서 어서로. 뭐 하면 뭐 따라갑니다.
0: 그러니까요.
4: 훈련 잘 시켰습니다 우리를.
0: 네 그렇죠. 즉흥이에요. 네. 지금 방송 내용은 지금
1: 네, 강남이
0: 강남인데 부르다 보니까 다 불렀어요. 이야 이거 뭐
3: 선생님 그 머리 대다
0: 음악 캐리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도 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학생들이 또 새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4: 배우지 못하죠.
5: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을 아시면 좋죠.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이제 본조라고 알고 있는데 네. 본조는 이제 그게 아니고 8분의 9로
0: 그렇죠.
5: 8분의 9로 아

0: 한다. 이게 본조.
1: 예요. 선생님 고모 대제대로 정말 못 비워봤습니다.
0: 이렇게 재밌는 아리랑을 가르쳐야죠.
2: 예. 그렇죠.
1: 재밌는. 자, 선생님께서 무엇이다 하는.
2: 아리랑이 다 네. 우리 그 불려야지 할 아리랑이니까요.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0: 그럼요.
1: 네. 네. 아유, 시간이 오늘 후뚝 갔네요.
2: 시간에 같이.
1: 그럼요. 후뚝 갔네요. 후뚝 갔네요.
0: 빨리 지나갔어요.
1: 자, 강남아리랑을 좀 더 연습을 하는 시간 더 가시고요.
0: 네.
2: 아깝다.
1: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네,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강남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초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5번은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약과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본 제품은 광조, 담양, 차담양, 홍화, 육두구, 천척암,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꼭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를 해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운 청심환에 속합니다. 특히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대해드리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운 청심환을 어제는 오랜 시간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그 지금 1년 된다, 저는.
1: 아, 잘 견뎠네요. 예.
2: 예, 난 이 심장이가 원래 좀 많이 아이소타고, 항상 병원과 검사하면은 내가 이 증상대로 하면은 심장과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가 예, 그냥 항상 예, 식은땀이 나면 맥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신조리가 정상적이긴 한 못 됐습니다.
1: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지금 심장에서 발병하고 있다는 거 진일보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냥 이 목 한두 마른 같은 기침이 나면 가래가 자꾸 이렇게 또 예, 많이 생기고, 예. 그리고 입안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네요.
2: 예. 그렇게 이러면서 내 심장약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이래 먹고 이랬는데 그냥 그거 거기에서 거긴다. 그리고 보통 시에는 이 심장이가 이렇게 다수 한 달에도 한 두 번씩 다수 그럴 때는 한 세 번씩 이렇게 심장이가 이게 발작합니다.
1: 예.
2: 불실로 심장이 통통 생기고 막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서.
1: 어, 그 정도예요? 예예.
2: 예. 예. 그리고
1: 신자투이 생기고.
2: 시화를 좀 예. 지금 예, 지금 생활하는 것은 거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효과 안 좋아가지고
1: 예.
2: 저기 지금 당연히 한 갖고 댕기는 이름이 그냥 기억 안 하고
1: 예.
2: 그냥 약을 욕고 다녀야 됐습니다.
1: 구급약을 예. 갖고 다니신다. 그렇죠. 예, 예.
2: 예, 어디든 어디 나갔다가 혹시 막 불실리 심장이 아프다면, 예, 막 위부터 쓰려나고, 얼리 이빨 통신하고, 또 올라가면 막 머리 아프고, 심장 막 바늘 찌르는가 두고,

0: 이렇게 좀 심해졌습니다.
1: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신조통증사입니다. 예.
0: 예. 그런 게 이제 처음 정신약을 먹으면서 벌써 예, 한 몇 개월, 3개월 후부터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심장과 흉터나고, 예, 예, 막 빨리 뛰고, 어떨 때는 맥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도, 예, 흉마에도 아주, 예, 어디 나가면, 예, 막 이렇게, 어, 야, 또 오늘 이 심장 아플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이 지금
1: 그렇죠.
0: 없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리고 심장약 갖고 안단해도, 예, 좀, 많이가 흉편하게서, 오, 괜찮아, 이렇게,
1: 그렇죠.
0: 그냥 이 정도입니다.
1: 예.
0: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지금, 처음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오늘 또 배달받자고 전화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확실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네, 적거나 없죠. 다른 뭐 어디 메스리 위가 쓰리거나 네, 간에 콤파체 부담 가는 게 없죠. 바로 이 제품이 그런 특점이 있으니까 네, 실 놓고 쓸 수 있는 심장병 종합 치료 제품이니까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전 정신만에 지금 두 개 정도 썼습니다. 네.
1: 예.
3: 예, 8개월 정도 썼습니다. 네, 지금.
1: 어, 예, 예. 두 개 정도 썼으면 잘 견제했습니다.
3: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심장을 해서 내가 그때 나는 어떻게 돼서 집안에서 조금이 걸리지도 못하고 조금 움직여도 있지 않냐. 숨이 차서 숨이
1: 차. 전형적인 특점이 심장병이 숨이 찬 게 전형적인 특점이 아니겠습니까?
3: 또 뭐다고 한참 앉아 있다가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금 앉아 있다가 쉬시겠다 하고 이러고 이러고 특히 나가 예, 이 내 집이가 층층 이게 사치입니다. 예.
1: 예.
3: 이갔다 올라갈 때도 이거 힘듭니다. 완전 이 숨이 차고 너무 이러고 빠져 그러고 올라갔다는 예, 올라 집에서 내려가기 싫고 내려온다면 올라가기 싫고
1: 그렇겠죠. 예.
3: 예. 그리고 밤에 밤잠 이내 못 자는 게 내 문제다.
1: 예.
3: 딱 너무 뭐 가슴에다 뭐 딱 지르고 놓고 좀 숨이 답답하면 제대로
1: 그렇죠.
3: 올라오지 않고
1: 있으니까. 예. 전형적인 예, 심장병 증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답답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 혈압이라는 게 이게 원래 혈압이 여러 가지 약을 조절해 먹었는데도 혈압이 온전하게 되고 가랑 받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내 이거 지금 꾸준히 쓴 바람에 기본상 지금 숨이 차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1: 그 혈압은 어떠세요?
3: 혈압이 지금 완전히 좋은데
1: 큰 효과죠. 예.
3: 석달 최대한 지금 혈압이 한 달 아예 먹고 내 지금 싫으면
1: 석달 채면 됩니다.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인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는 겁니다. 아주 변증적으로 잘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런 게 지금 내 석 달째 곧바로 아예 먹어도 암일도 없고, 예, 제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아,
3: 이게 생각밖에 내 심장 이러거든 혈압도 완전히 혈압약도 다 끊었다고 내 이걸 내서. 예.
1: 그럼.
3: 예, 선생님 내게는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이래 지금 선택해서 이렇게 쓰고, 지금 효과도 잘 보고 있을까. 내 지금 우리 형님이야, 이 한국에 있는데, 예, 그분도 지금 어떻게 돼서 우리 내력석인지 심장 다 알뒀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기 내가 그 한국에다 한번 내 보내줬습니다.
1: 아, 예.
3: 잡숴보고 예, 약 잡숴보고 이런 좋다고 효과 있습니까?
1: 예.
3: 라고 예, 뭐 지금까지도 아직도 나가 일 조금씩 더 할 수 있다고 그래.
1: 그렇죠.
3: 그렇게 약을 조금 더 보내달라고
1: 그랬더라.
3: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이제 더 배달받아서 보내달라고.
1: 예. 오늘 어느 분이 말씀한 데 들어보니까 아무리 많이 보내도 거기서 뭐 해관 지날 때 문제점이 있거나 붙여보내는데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실험 놓고 보내세요. 거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계시는 분들 형님이라니까 꽤나 연세도 너무 어리지 않은 걸로 인정하는데 이 제품을 보내며 심장병 때문에 뭐 다른 신체 고장이 나서 다른 일을 못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영 좋습니다. 나는 예, 심근경색 있고, 관심병도 있고, 이 두 가지 있어서 예, 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수행한 적이 몇 번 됐습니다.
1: 아, 심장병 때문에 그 정도게 되면, 보통, 그, 민간에서 보통 심장병하고 꼭 그, 층차가 높은 그,

0: 조성도에서의 심장병 증상이란 걸 말합니다.
1: 예. 예, 용의 의사들도 다 해. 야, 이정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소리.
0: 아,
1: 예. 예, 그럴 정도까지 되는데 나와서리네. 예, 이 선생님 강의도 열심히 듣고 소리. 서원성심환 지금 쓰는데, 이 서원성심환 써서 지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0: 이미 복용 시간이 이제 얼마나 야릅다리 했던가?
1: 이전에, 1년 한 달이 된다.
0: 아, 13달 쓰셨다. 그간에 한 번도 실려가지 않았다. 그렇죠.
1: 예.
0: 대단합니다. 예, 예. 바로 이 제품이 그런 효과입니다. 예.
1: 예, 그리고 혈압이 저절로 잘 되지.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아예 아프지. 어지러운 증도 아예 한다.
0: 예, 그렇죠.
1: 예. 예, 진단약수. 그리고 그다 입안에 냄새 나고, 치에 통새 나고, 해바닥에 쓸이 돋고 이래던 게 까딱이도 없습니다.
0: 아, 큰 효과입니다. 예.
1: 예. 이 심장약이 아무래도 예, 심장병에서는 최고약입니다. 예.
0: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라는 걸 진일번 말하죠. 예.
1: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0: 예.
1: 나는 지금 어제 그저께 배달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예, 무슨 증세 있는가 하면 예, 맨날에 이래 이 심장도 후두루두하면 다리 호도로 떨어서 자꾸만 예, 퐁당 물앓기 쉽단다.
0: 예.
1: 얘가 그게 그도 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심장을 그렇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피가 갔다가 돌아서는 그 힘이 약해져서 저하게 그 고동맥에 피가 지금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아랫다리 힘이 모자란다는 걸 말합니다. 심장 동맥의 약화로 인해서 고동맥의 피가, 고동맥이라는 거 어디인가 알죠? 이게 심다리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거기에 주자를 그거 고동맥을 통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장 동맥의 약화가 그런 증상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열심히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차원에서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25알씩
0: 한 봉투 안에 20알이 들어있는 거 5알 더 보태서 예.
1: 예, 나도 이전에 처음에 그래 됐습니다.
0: 그랬죠. 예.
1: 지금 내일에 오야 아무 약도 먹지 말고도 심장약이 좋은 정신만 지금 써보자. 먼저 이거 써보고 소리 선생님과 문이라고 이거 써보고 아이디엠 다른 약 써야 되지.
0: 그렇죠.
1: 또
0: 예.
1: 했던 판다고 그렇죠. 그래야
0: 돼. 예, 예.
1: 예, 예. 그럼 지들이 오늘이 9강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죠. 33에 다시 겨우 연락해서 배달 받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어머니가 지금 좋은 청심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무병색이라가 경동맥에 빵칼 생겨가서 이래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그 보조 제품까지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0: 잘 알고 계세요. 예. 아, 그렇죠. 예.
3: 뭐 인감이 혈압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빵칼의 그 검사라는 게 좀 없어졌단다고.
0: 이거 쓰게 되면 점차 빵칼이 많이 녹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조 제품 함께 드시는 게 그게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3: 예. 이게 이분이 효과가 날 때 배달받아 올해 더 쓰겠다고 9강 더 배달받다고 그래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시 겨우번 연락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전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한 몇 년 전에 한 두 개를 지다리였습니다.
0: 아, 예, 예.
4: 그 다음에 지금 뭐 몇 년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이 펴고 웃음이 가서 예. 그래서 소환천 시간이 이렇게 좋다니까 소환천 시간 쓰니까 지금 그렇게 숨 차던 게 숨도 차지 않고 다리 매길 때 매이 납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예.
4: 예. 예, 그래요. 피곤해서 미네 매이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진짜 예, 피곤해서 매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그들 전에 안 세던 걸어도 이전에는 한 5m 나이, 그러면 그것도 순차 소금 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먼저 그래도 시장에 가서, 요즘 채소를 마음대로 싸워서 옵니다.
0: 아, 예. 생활 자리 말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4: 예. 예, 예. 우리 집이 7층인데, 이전에 올라갈 때는 한 서너 번 세트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5m 올라옵니다.
0: 아, 그렇죠. 예. 대단하죠.
4: 예. 예. 청소사에 있으니까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예. 전에 또 싸서 쓰다 온 거란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좋다 해서 단판에 뚝 끊지 마시고 차수는 조절할 수 있대. 알수는 제일 밑에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뭔가 심장이 이래 오래 숨이 잘 올라요. 가슴이 자꾸 이래 부들부들 떨어지고.
0: 아, 예.
3: 네, 그다음에 그 심장이 반응을 이래 슬슬슬 찌르고는
0: 신저축, 예, 협심증. 예.
3: 예, 그런 승에 손바닥을 두둥두둥 치는
0: 게 그러겠죠. 가슴을 침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3: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전에가 뭐 병원에 가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래 뭐 하루 차고 있는 그런 저
0: 신전통 24시간 신전통 예예예
3: 예. 예, 그래 병원에서 말하는 게 뭐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0: 두분
3: 심장률에 그 심장 박동도 빠르고 그다음에 푹셀도를 예. 갖고 몇십 분제 1부 초.
0: 몇십 초.
3: 먹는 반응이.
0: 그렇죠. 예, 실리부침입니다. 상당할 정도로 실리부침입니다. 부성맥이.
3: 그래, 둘다그러면
0: 예.
3: 그래, 약도 두고, 그 다음에 그, 그러면, 단지약도 싹 먹으라면 그랬지.
0: 예.
3: 얼마 이거 그때 그럼.
0: 예, 예.
3: 그래, 뭐, 아무리 치료를 하다가.
0: 구급약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걸 말하죠. 창조약, 예, 예. 그렇죠. 구시망 같은
3: 거. 그래, 진단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 이 주문감 총심하는, 아이고, 뭐, 다른 저 환자분들이 말씀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아이고, 심장에 좋겠다. 그래서 쏴서 먹어서 저리 한 달, 전 한 개를 쏴왔습니다.
0: 예.
3: 그래, 어제 석 달을 먹었는데, 차차차차 이 저 뭔가 뭐 이 효과가 나타났기나
0: 갑자기 예.
3: 침침하고 그 다음에 뭐 심장 박동이 빠르고 그 다음에 심리 부치에
0: 예.
3: 그 다음 심장 이래 반으로 찍어놓은 아프던 게 이 증상이 싹 없어져.
0: 예. 그렇죠. 예예 예.
3: 효과가 빨리 나타나.
0: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야 이거만 좋은 이야기인데 예. 값도 저리 마구 뭐 예. 그래 많이 삼고 많이 주고 그래서
0: 예. 예.
3: 그래, 내 앞으로도 뭐, 내 심장을 내 좋지 않으니까, 나, 많이 나아질 때도 계시면, 뭐, 작성이 어떻게 하면, 뭐, 저, 어떻게 먹으면 될까?
0: 기본으로서, 하루에 두 번씩 절대 끊지 마시고, 두 번은 꼭 견지하시되, 네. 그리고,
3: 네.
0: 지금 정도에서는, 뭐, 하루에 두 번 꼭 견지하시면서,
2: 네, 시간이 다 됐어요.
0: 견지하셔, 야덥달. 예,
2: 네.
0: 예.
2: 그래요. 네.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2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경 팽수연 산사태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주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금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금형 총서기가 상해 고철씨에 한 종료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국유기업 개혁을 1층 심화할 때 관한 실시 방안 2026년 2029년 연변주 개발구 개혁 심화 고품질 발전 추동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정수기에 들어선 이래 전국 여러 지역에 폭우가 빈발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여러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홍수 방지 형세가 복잡하고 존엄합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우리 주에 지역성 극단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에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긴박하고 질서 있게 재복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주 여름적 대중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홍수방지, 홍수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며 홍수방지, 재해구조, 재해복구 재건 사업을 착실하고 힘있게 잘 추진해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실속 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재후 복구 재건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유리한 날씨 조건을 다 잡아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척을 다그치며 수해를 입은 도로를 긴급 복구하고 파손된 전력, 통신시설을 빠르게 수리해 전력 공급과 통신을 회복하며 도로 장애물 제거, 고인물 빼기, 하천 감탕 제거, 쓰레기 청소, 환경 소독 등 작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 피해 지역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중점 부위의 위험 제거와 우한 해소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토양, 포화 상태, 강우가 중첩되는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위험 공사, 위험 구간, 저수지 댐, 여수로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건설 중인 공사, 고공작업, 교량, 광산, 공장, 학교, 양로원 등 중점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그물망식 전면 조사를 심층적으로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한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중대대상 기획 포장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로 드러난 취약점에 초점을 두고 재해복구, 장기발전 수요와 결부에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 뺄물길 등 기초시설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국가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홍수방지, 홍수대처 취약점을 보완하며 기층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복기 분석을 다그쳐 진행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험과 실천 방식을 정리 총화하고 드러난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더 목적성 있게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시설 약점을 메우며 관리 통제 기재를 보완하고 대호 건설을 강화해 교훈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전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항상 걱정하는 책임감으로 안전 생산 재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 우한 조사를 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음식점, 상가 호텔, 고층 건물, 학교, 병원, 양로원, 노동 밀집형 기업 등 중점 장소에 착안해 화재 우한 조사 정돈을 기피하고 대피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고 폐쇄한 행위, 규정을 어기고 방범창,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하게 단속해 중특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 안전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석탄과 비석탄 광산, 교통운수, 건축시공, 고풀 폭죽, 천연가스 등 중점 분야 안전 위험에 대해 상시화된 조사, 정돈 행동을 펼쳐 안전 최저선을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의 지도자 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 기업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안전생산 책임을 모든 기업, 사업 단위와 모든 고리, 직종, 일터에 철저히 이행시켜야 합니다. 각급 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종합검사와 공개 혹은 몰래 조사를 강화하고 발견된

0: 좋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위험주택 정돈 개조와 로후주거단지, 로후거리, 로후공장구역, 도심촌 등에 대한 갱신 개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도시가스, 급수, 배수, 오수처리, 난방 등 지하도관망, 케이블 건설 개조와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잘 추진해 대중의 거주 조건과 생활 환경을 부단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환경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중점 거리와 도로, 작은 거리와 골목, 유원 광장, 하천 호수 연안의 녹화 품질을 높이고 도시 주요 간선도로 량측, 뒷골목, 도시농촌 결합부 등 구역의 환경위생 종단에 힘쓰며 건축물 외벽, 풍경구 경관, 공공구역의 미화, 조명 개조를 강화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사회구역 치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부동산소유자위원회, 부동산관리봉사기업이 협동 운영하는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의 규범화, 기능화, 체계화 수준을 높이며 1, 2, 3, 4, 5 주민봉사 직결 전화 등 기재를 잘 활용해 대중 반응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 치리가 더 온정이 넘치고 더 실효적이게 해야 합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조제하에 22일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7차 집단확대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문 학습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며 확고하게 실천하고 세 가지 반드시의 위대한 호소를 명기하며 다섯 가지 반드시의 중요 요구를 실시해 실무와 실적으로 연변도약 추월을 추동하고 연변 여러민족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개인의 사고와 사업 실제의 결부에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한 중요연설은 높은 안목과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웅대한 전략적 사유, 강렬한 역사적 담당, 진지한 위민정회를 구현한 막스주의 강경성 문헌으로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각급 당리 당조에서는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연결시키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는 것과 결부시켜 분발 진취하는 정신 상태와 실사 구시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도약 추월이 더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는 이 종신 과제를 단단히 틀어지고 공직자로서 립신의 근본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100년 당사 경험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왜 가능한지, 막스주의는 왜 통하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왜 좋은지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성과를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높은 정치 자각,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하게 전화시켜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함양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지고 정신을 고취해 당의 혁신 리론이 지닌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고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감정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리론을 체득해 실천에 옮기며 확고하게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실천 단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향촌 진흥, 홍수 방지 및 긴급 구조 등 중요한 임무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중점 분야 위험을 해소하는 데 솔선수범해 책임을 짐으로써 리상과 신념이 현실적 실현 속에서 승화되고 실전 경험 속에서 더 확고해지게 해야 합니다.

고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춰 15호가 량원 출발을 실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해 연변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의 아름다운 영감을 더 빛내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연결생활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융합을 힘써 추진하고 더 많은 새로운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경영 방식을 내놓아 연변을 국내 유명한 관광 목적지와 휴양 명승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외 개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동산구 기초시설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연길 장백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활용변경경제합작구 등 플랫폼의 집결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해내외 자원요소의 유치와 집결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통로경제가 동산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이라는 근본 입장을 확고히 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위민 정감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늘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민생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동시에 대중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주변의 작은 일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위민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고 우려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에 파악해 사업을 연구 계획할 때 대중의 감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 조치를 내올 때 대중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구체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이 바라는 바를 정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생 분야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대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내실 있게 실질적인 일은 차질 없이 어려운 일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정치 품격을 단련하며 전진의 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을 발양해야 합니다. 각종 모순과 위험, 도전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법칙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세에 대한 판단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우환에 대한 관통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극단적인 정황에 대처하는 충분한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 중대한 민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투쟁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으로 형세를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능해야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등 사업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 국면에 놓고 계획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시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유와 시야를 넓히고 투쟁 경험을 쌓으며 당 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연변 실제와의 결합점과 차관점을 정확히 찾아 관철 실시의 협동성과 유효성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총화와 반성 속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성장 디딤돌로 삼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인생 재산으로 삼는 데 능해야 하며 한 번의 실패로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싸움을 치를 때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투쟁 예술을 중시해야 합니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 정확한 정책 생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투쟁의 시기, 정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개입 시점을 잡아 가능한 모순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험이 싹트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투쟁 정세에 따라 투쟁 생략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지역 및 시기별 실정에 맞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며 투쟁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0: 최대한 극소수의 극단적 요소를 타격 고립시키고 대다수를 단결 구제하며 사회 불협 화합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 조화론 요소를 증가시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아 혁명이라는 이 중요한 무기를 잘 활용해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 지구전, 정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에 전략적 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 작풍, 렴정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간곳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면적 요구, 엄격한 기조, 7.2 리념을 당의 재반 건설에 실시함으로써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항상 진행 중이고 당의 자아혁명이 항상 진행 중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단호히 제거하고 당의 건강을 침식하는 모든 비루스를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에서 일을 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며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렴 결백한 전제에서 과감하게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틀어지고 주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서기는 제1책임자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도부를 잘 관리하고 대오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지도부 성원들은 한개 일터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실시해 분관 범위 내 당작풍 렴정 건설에 대해 지도적 책임을 지고 일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당위를 협조해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추진하고 동급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며 동급 감독의 구체화, 규범화, 상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직능 부문에서는 일상 사업에서 발견된 업종 부정 기품을 제때 시정하고 감독 관리 결여와 부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문제를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주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어

0: 방향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종이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장약심리방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먼저 우대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아주 독특한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드리고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하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고급 초본 차향 베개 우리 이번에 드리는 이 고급 초본 차향 베개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활동 이게 끝이 나면은 이게 지금 다 나가면은 우리 활동 우선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이번 고급 초본 차향 베개 가지실 분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이라면은 이 기회를 바짝 틀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또 감면해 드립니다. 그 기초상에서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는 이게 그 전화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입니다. 이 고급 초본 차향 베개라 할 때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게입니다. 베개 무게가 2kg 되죠.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 주면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100% 천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건강 양생용 베개입니다. 결국 이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본약 장약 심리방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양 베개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그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양 베개 두 개하고 이 두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는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사는 이런 분들한테 건강 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가실 분들이라면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예,
2: 예.
1: 그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 하고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2: 예.
1: 2년 다오 당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야도 딸 다오 이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잖까.
2: 알리죠.
1: 그, 예,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한 번에 한 번 먹으면서 예,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2: 네.
1: 지금은 당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여기에서 소리나 수백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디다.
2: 아, 예.
1: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예,
2: 예.
1: 많이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디다.
2: 아, 예.
1: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 게 인차일 없습니다.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시 빠져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좋죠.
1: 예, 예. 한 가지 문의하겠죠. 우리 친구가에 예. 나서 예, 병원에가 MRI 한 곳이 예, 대뇌 혈관이 다섯 곳이 맥혔습니다.
2: 아,
1: 예. 예, 내가 예, 선생님의 강의를 오래 들어서 아는데 예, 당약 심리방을 써라 하니까 예, 선생님께 한번 문의해달란다.
2: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다섯 곳이 예. 지금 막혔다, 잼까. 우리 예. 대뇌 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예. 근데 예. 이분이 다섯 곳이 지금 막혔는데 꼭 이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이 거기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지금 아 나는 2년 전에 3년 전에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뭐 사지를 마음대로 뭐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 더 발작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옵니다. 이런 분들이
1: 예.
2: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신 차리고 예. 이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예. 그래야 예. 다른 곳이 경색이 오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죠. 예. 지금 우리 현대 이야기에서는 치매가 딱 오기만 하면은 치매를 못 고칩니다. 예.
1: 예.
2: 이 뇌경색 이 부위가 아,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나 요 인지 기능이라는 게 뭐인가 하면은 예, 기억력하고 띵샹리, 띵샹리라는 게 시간, 집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예. 언어 능력, 집행 기능 이런 게 인지 기능인데 이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거나 아, 결국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그저께 한 일, 지금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이 해마체, 해마방회라고도 하는데 이런 해마체라 해마체거나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 이 치우노의 이런 부위의 뇌경색이 와서 손상되기만 하는 날에는 치매가 오기 때문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 이런 부위의 뇌경색이 후에 오지 않는다. 이런 보자 있을 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서상약으로 돼 있으면서 또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주치공능의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거신도가 높은 약입니다.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분은. 예. 그래서 네. 아, 그분이 쓰실 생각이 있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많이 고생했단 말입니다. 예.
2: 예.
3: 혈압이 높은데 또 이렇게 저소리 자라야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소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정된 높은 데로 있으면 괜찮겠는데 다 올라가고 내려가기 좀 위험했단 말입니다.
2: 아, 그게 바쁜다.
3: 예. 예. 그게 더 위험하다면 이랬대다.
2: 그렇지.
3: 그래서 예, 이게 혈압을 앓은 지도 20년을 넘었고,
2: 예.
3: 서약을 먹은 지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높아서. 예.
2: 그렇지.
3: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해마다 그냥 한두 번씩 범가슬러 가서 이번에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고생했는데 이 선생님 장약고 심리방 방송 듣고서 서장의 약이라니까 이거 뭐 괜찮구나. 이 서장약은 정말 접하기 힘들지 그럼까. 예.
2: 서장약이라고 이럴 때는 네. 이게 해발이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라나 희소한 약입니다.
3: 그렇지. 네.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장약이라면 벌써 이렇게 지대가 높고 공기가 또 희박하고 사람 살기도 바쁘고

0: 부부 식물도 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고약이라면 고약, 예. 고자이라면 충전되어지지 깨끗하고 오염이 없고.
1: 맞습니다.
0: 예, 거기서 난 천년자료라, 약재라니까, 예. 그게 또, 마음이 덜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서장에서 불린 연안금이라는 약재가 뭐, 한 가지 다이고, 네 가지나 들어갔다지, 천년약재지 하고.
1: 그게 버인통다, 예.
0: 예, 예. 이게, 저기, 약재가 좋아야 병 효과도 좋지, 그러니까.
1: 좋은 약재가 원래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0: 예, 예, 예. 그래서 미국을 썼는데, 그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몇 달 쓰니까 혈압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안정되고, 예.
1: 혈압
0: 내려가는 것도 없고, 이렇게 고정되고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는구나 하고 선생님과 물이라니까, 이 치료 방법 알려줄게다, 예.
1: 예.
0: 어떻게 하는, 하라고 소리, 예. 약 어떻게, 저기 먹으라고 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결배해서 했는데, 야습달 반을 먹으니까
1: 그 방법이가 예. 리스 레오파를 치료해주는 이런 방법이래나 몸에 아무런 해도 없이 그렇게
0: 조절이 잘 됐단
1: 예,
0: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신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약 자체가 또 서약처럼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병증사에 이렇게 뭡니까 머리 쳐들고 이렇게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지니까
1: 바짝 치료를 해주시는
0: 안정된단 말입니다. 병세가 안정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때문에는 시름상 났습니다. 걱정 아예 합니다. 근데 뇌경색이 또 다발성 뇌경색이 있다면 내려가도 맥혀가지고 그냥 머리 안에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 안에 알골이 그리고 저기 뒷골이 당기고 허리터 부분하고 그저 누워있어도 어떤 때는 골이 핑 돌아가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근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머리 안에 깨끗하게 맑아진 감이 납니다.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난 증상도 없어졌나까 정신이 난다 이제는. 큰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지, 머리 아프던 거 해결했지, 그리고 또 관절이 아주 좋아가지고, 다리, 무릎이 세게 아프단 말입니다. 발작한다 하게 되면, 무릎이 딩딩 붓기고, 그 다음에, 뻣뻣하고, 디디지 못하게 아프고, 맥 발작 꺾고는 서야 되고,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 아파서. 밤엔 또 찡찡 통쇠나고, 그랬는데, 지금, 다리 영 가벼워졌습니다.
1: 이 약을 쓰면서 어떤 분들은 난 어째 이거 약을 쓰면서 이 관절이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게 어찌 알깁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약 쓰면.
0: 네. 그게 그 운동해야 다른 병도 이렇게 결불해가지고 치료를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신경질도 나고 병증상도 악화되고 영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운동 편리하게 하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거 무난하게 하니까 영 마음도 즐겁고 병이 더 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도 좋고 해서 난 36개 지금 배달 받아왔습니다. 선물도 받아오고, 근데 우리 사촌 언니가 지금,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중풍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 입이 삐뚤어지고 말도 잘해야 되고, 밥도 이렇게 한 장을 흘리며, 춤도 흘리며, 이렇게 불편하단 말입니다. 반신도 못 쓰고, 누워있고, 화장실 출입도 곤란하고, 이렇게 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방이가 이면에서 또 독특한 치료 효과가 있죠, 그만큼.
1: 그렇죠,
0: 그래서 이래 얘기를 했더만,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다리가, 발이 내기도 하고, 언어는 괜찮아졌습니다. 입도 삐뚤어진 것도 좀.
1: 이제 서서히 한 가지, 두 가지 증상이 더 나사집니다.
0: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져주셔도 하고 본인도 신심이 사고 그래 약이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좀 쓰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받겠다.
1: 이렇게 중풍이 중하게 온 분들은 장기적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지. 기회 좋습니까?
1: 그렇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2417979.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말씀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2월 달에.
1: 예.
3: 저, 진짜 아파서 병원 갔다가, 저, 어머니가 하면, 그, 두자를 열어서, 무서워서 못 여고 선생님 찾아갔는데.
1: 예.
3: 선생님 약 먹으래서 내가 사서 먹었습니다.
1: 예.
3: 먹은 게 확실히 저, 열매다도 먹고, 그, 중풍대도 못 올라가던 게, 한 열흘 됐다는 그 아픈 자가 조금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 선생님. 계속 먹었지 뭐.
1: 예.
3: 계속 이때까지 먹은 게 이 손에 시까만 잠이 나던 게.
1: 예.

0: 그 독소람이 빠짐이 그렇지미.
1: 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먼저 그게 다 나온 다음에 차차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1: 예, 그렇구만. 예. 그러네. 지금 우선 요즘에 거지 먹으면 우선 거의 다 먹는데.
0: 예.
1: 이번에 또 활동도 좋고 해서 좀
0: 아주 좋죠. 하고. 이번에 활동이. 예. 예. 그때 오신 거 내 말했잼까. 이거 꼭 쓰라고. 이거 내 우선은 예. 이거 강의한 지 너무 오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왕제가 가서 손에 다 이거 지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 그때 확신 있게 말했잼까. 이거 꼭 쓰십시오. 네. 이거 그랬더만 보셔. 지금 효과 보는 거.
1: 네.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 예.
0: 그 어떤 약도 못 비깁니다. 이기다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오. 예.
1: 찾아가 전화하고 찾아가겠습니다.
0: 찾아와도 되고 예. 그다음에 예. 배달 받아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마음대로입니다. 예.
1: 예. 예. 예.
0: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야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말씀하시오.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끊겼는데요.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면서 아, 기와 혀를 보충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 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기혈 보충은 우리 나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누구나 보충해야 된다. 예.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약 심내방 이게 에, 그 보면은 이런 병을 치료를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에, 이 그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잘 안 된다 할 때 첫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병이든 병독이든 쉽게 감염된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장약 심내방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확실히 약을 써보면, 좀만 다른 약을 써보면, 비할 데 없이 효과 좋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병에서 해탈되고, 5년 4개월째 먹고 있는데.
0: 얼마, 예, 그렇지. 예,
4: 심장도 나쁘고,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시산도 두 번 오다 나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그래서 머리 아프고, 기억력이 안 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래 고생했댔는데, 그 다음에 제차 오기 시작하는 거 반신은 잘 못 쓰고 누이 높이고 그래서 어느 장에 밥 먹자도 힘들고 하던 게 이 장약 심내방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서장약이랄까 그래서 또 공농도치 딱중풍을 치료한다고 심장병님 모든 관심병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한다니까 딱 믿음이 가서 선택했었는데 정말 확실한 쓰고 볼까 확실하게 효과 봐가지고 지금 이 하는 게 좀 정상 살림 당하고 있습니다.
0: 이 약은 이 누구 쓰면 누가 효과를 보는 게입니다. 그래 이 요가에 먹습니다. 이 약이 내 이렇게 것이 오래 어서는 강의 드려도 손님한테 요가에 먹는 게 어째 요가에 먹는 거 먹는 줄 압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요가에 한다 말입니다.
4: 맞습니다. 예. 소개한 사람들 다 효과
0: 예,
4: 보고
0: 그렇죠.
4: 아이 도우니까 나 그래서 뭐 아무 말 누기 아이 돈을 팔고 효과 없으면 아, 다 말하지 마입니다. 예.
0: 다 이게 있어야지 그래 뭐.
4: 예. 예. 이 약을 써보면 정말 예. 정말 이렇게 저는 정말 야 기혈 부족도 심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 여름이라면 용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없고 머리 아프고 정말 어지러움이 나서 누구 이러도 못 나고 하던 게 이 약 덕에 지금은 정말 그 기혈 부족도 다 해결 받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기혈 부족이가 원래 만병의 원인입니다.
4: 예. 예. 이 약을 써보면 이제 그 뭔가 예. 딱딱 그래서 우리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밤중에 항상 내 경험 봐서도 밤에 계속 그래서 요 알링 불러가 그거 치료를 받고 며칠을 두어 나고 나오고 이러대다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4: 근데 이거 세 번씩 예. 딱딱 먹으니까는 예. 그래서 막 병이 이렇게 재발할 틈새를 안 주겠구먼가.
0: 병이 중한 사람들은 항상 저희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한테
4: 맞습니다.
0: 전화 와서. 예.
4: 이 약을 써보면 지금은 나도 이렇게 아프도록 3년 먹으니까 그 후유증을 해가지고 잠들기 힘들고 헌고생했는데 지금은 누구면서 하고 예. 정말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써보면.
0: 그렇지.
4: 그래놔서 지금은 이 그 심장도 두자를 하는 게 이 약 덕에 지금은 이 병원을 이렇게 옛날에는 요 알령에서 하도록 올려가고 그래서 그 가슴이 압도 더해서 한 번도 막 숨이 올라와 와서 그래서 막 딱 죽을 기분이 됐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하고 이 약도기 그 좀 막 이 여름이 돼도 이 검사 수치 병원 모르고 사지 검사 수치 모든 게 정상이 되지 심장도 그렇지 그 뭔가 이 그 심장이나 이 중풍도 그렇지 그 뭔가 밤에는 딱 하자 아이 밤중에 일어나서 소변보다 하니까 나 오지럼증이 나면 누구 매수고 보면 이름 못 나고 반신은 못 쓰게 돼 그 뭔가
0: 그러 이글래 이렇게 중한 병원은 이게 중풍이 왔으나 심장병이 중한 이런 병들은 꼭 하루에 이렇게 세 번씩 잡사주는 이야기가 예 그 병이 그렇게 바짝 이렇게 예 그 머리를 채들려고 하는 거 이거 예 바짝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잡사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4: 저녁에 밥 먹고 30분 후에 밥 먹고 요거 그릇 먹게 되면 밤은 뭐 잘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 대사 이렇게 대발할 위험이 없어서 근심 걱정 부드러워야 되고
0: 그렇죠. 예.
4: 예, 이 약을 써보면 정말 예, 이 소장에 그 오염이 없는 기중한 약 셀로 다 만든 약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의 그래야 그러니까 돈 약세가 돈 효과를 나타낸다고
0: 예 그렇지
4: 예 연한금을 들어간 것도 아이 소장에서 아이 그런 뭔가
0: 한 가지도 아니고 이게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4: 세 가지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리고
0: 세 가지인 게 아니라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니까
4: 네 가지 들어가지 뭔가 예. 예 맞습니다. 그래 놓고 이 효과가 강해라고 옛날에는 약을 많이 써봤지만은 아이 병원 치료도 받고 약을 써지만은 공농조치 내병 치료한다고 중풍 치료한다고 심장병 치료한다고 기울보독 치료한다 이런 게 쓰여있지 않은 약수가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은 정말 그래서 약과기 딱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똑똑하게 그래서 치료한다고 빠오니까 해놓으니까 써보니까 확실하게 다릅니다.
0: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활동할 때마다 이 약은 정말 저는 되게 있어서는 나를 아이 살려준 정말 그 운인가 한 가지고 이거 정말 새 생명도 오니까 옛날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약 덕에 근심 걱정 붙들어매고 정말 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예. 활동할 때마다 싸고 쌌는데 내 소개를 이제 그뭔가 지금 또 우리 그 형부가 한국에서 12년 만에 왔는가 그러니까 동민들이 친척들 못하들 원래 서로 반가봤는데 대답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 그것이 숨을 길길 흘리고 입이 눈이 다 가서 그래 아. 병원 약 쓰면 내 약 위에 총 줬던 게 그것도 없었고 지금 같이 쓰고 서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아하 얼마나
4: 예, 그래서 내 언니가 말했던 게 지금은 약에서 그런 것도 더 주니까 언니 정부로 계속 살고려면 빨리빨리 가서 그런 활동할 때도 싸라 해서 우리 언니 오늘 36가 저녁에 배달해달라
0: 예 배달받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당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5: 혈압 조절이 안 돼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 서리 당약 신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이 약을 먹고 서리 예, 또 선생님이 저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5: 당약 심내방만 먹고 지금 있다 말입니다.
0: 하,
5: 원래
0: 예.
5: 예,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멘붕까지 와서 예, 말 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예, 부들부들 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예. 8개월 사온 먹었는데 예, 너무 소화됐습니다.
0: 아. 예.
5: 예, 그래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데서 자라니 야생 약재들로 대단 우수한 약을 써서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0: 다르죠?
5: 예, 예 우리 저기나 부부는 예, 이 당약 심내방만 먹고서리 예, 그 건강을 예, 저기나 뭔가 찾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예. 선생님 하나 문의합시다. 예, 부부는 예, 예, 저기나 뭔가 이 주자를 예, 세 개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여름을 살아서 예, 형 이렇게 숨이 차고 뒷잔등이 개워가지고 예, 뒷잔등이 이렇게 자꾸만 개우고 개고 이 가슴이 쏙쏙 들고 넣는 것처럼 이 그렇다면서 영에 힘이 든답니다. 아. 이 약을 먹었으면 하는데 이 내 친구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아주 좋죠. 예, 이제 이분이 지금 지자를 3개 했다 잼까 예, 예. 지자를 3개 했다는 거는 이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그 막힌 부분을 요 그 막힌 이 그 부분을 3개를 해줬을 뿐 전반적인 신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이 앞으로 2개, 3개, 5개 더 해야 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0: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 여름에 이게 화에 속하는데, 요 불에 속하는데, 항상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요 여름에 많이 그 발작합니다. 예. 그래서 숨이 더 차고, 뒷잔등도 더 개우고, 아, 가슴도 통채나고, 이렇죠. 예. 그래서, 예. 이분이 항상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가. 우리 이 약은 딱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고 딱 쓰여있는 약입니다. 이게 지자를 하는 분들이 항상 관상동맥이 70% 내지 75%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라고 현대의학에서는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이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이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자의 변두리에 갔던 분들, 아, 또 지금 지자를 넣으라고서 그러는 분들, 아, 지금 이 약을 쓰고서 무난히 지금 지내고 보내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혈도 풀어주고 혈지도 내려주고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줄 수 있는 성분들이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우리는 살면서 내 부족함을 알고도 기꺼이 나를 품어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다 알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잘 몰라줘서 속상한 마음은 나를 잘 알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위로받게 됩니다. 자, 그런 고마운 분들과 늘 함께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흐리다가 소나기가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심리학 분야에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자, 간추려서 MBTI 여러분 아시죠? MBTI는 가장 대중적인 성격 평가 도구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

기자 칼융의 심리유형 리론에 기반하여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개발했습니다. MBTI는 4가지 차원과 8가지 선호 경향을 조합해서 16가지 독특한 성격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을 측정합니다. 에너지 방향에서 외향과 내향, E와 I, 그리고 외향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내향형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고 생각한 후에 표현합니다. 정보 수집에서 감각과 직관도 있겠습니다. S와 N인데요. 감각형은 구체적인 사실과 세부사항에 주목하며 현재와 실제 경험을 중시합니다. 직관형은 가능성과 미래의 그림에 주목하며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을 좋아합니다. 결정 방식은 사고와 감정, 그러니까 T와 F로 나뉘겠습니다. 사고형은 논리와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감정형은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람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조화와 공감을 중시합니다. 생활양식 판단은 양식은 판단과 인식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판단형은 기획과 조직화를 좋아하며 확실성과 체계성을 추구합니다. 인식형은 유연함과 개방성을 좋아하며 즉흥성과 적응성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아래 16가지 성향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분석가 유형, NT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네 가지 유형이 포함되는데요. INTJ, 그러니까 건축가, 전략 능력이 가장 뛰어난 유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탁월합니다. 리성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인구의 약 2%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INTP입니다. 논리학자. 리론과 추상적 사고를 사랑하며 지식 자체를 추구합니다. 혁신적이고 호기심이 많지만 일상적인 잡무에는 무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의 약 3%를 차지합니다. ENTJ, 통솔자입니다. 통솔자는 타고난 지도로 전략을 세우고 타인을 지휘하는 데 능숙합니다. 결단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이어서 타인의 감정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겠습니다. ENTP, 변론가입니다. 변론가는 사고가 빠르고 언변이 뛰어나며 도전과 토론을 좋아합니다. 창의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쉽게 실증을 내며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즐깁니다.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MBTI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자신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외교관 유형이 되겠습니다. NF형인데요. 역시 네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 INFJ, 옹호자입니다. 리상주의자로 인간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인구의 약 1%를 차지하며 가장 희귀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INFP입니다. 중재자. 중재자는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며 내면의 신념에 충실합니다. 섬세하고 창의적이며 진실성과 의미를 추구합니다. 인구의 약 4%를 차지합니다. ENFJ도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타고난 멘토이자 격려자로 타인의 이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열정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타인에게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NFP 활동가입니다.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사람과 사물 속의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능숙합니다. 활력이 넘치지만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호자 유형 SJ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네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 ISTJ, 물류 전문가입니다. 실용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사실과 세부사항을 중시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사회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인구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ISFJ가 되겠습니다. 수호자인데요. 헌신적인 성격으로 묵묵히 타인을 위해 봉사합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무겁지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STJ입니다. 경영자가 되겠는데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관리와 감독에 능숙합니다.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며 실행력이 강합니다.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겠습니다. ESFJ 집정관인데요. 따뜻하고 세심하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대인관계를 중시하며 훌륭한 조직가이자 돌보미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험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SP 유형인데요. ISTP, 장인, 침착하고 실용적이며 도구 사용과 실제 문제 해결에 능숙합니다.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ISFP, 모험가는 예술적 안목이 뛰어나고 현재 집중합니다. 온화하고 예술적 기질이 풍부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추구하겠습니다. 인구의 약 8%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ESTP입니다. 사업가인데요. 활력이 넘치고 자극을 추구합니다.

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숙합니다. 행동력이 강하고 협상의 달인이자 위험 감수자이기도 한데요.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겠습니다. ESFP 연예인인데요. 연예인은 삶을 사랑하고 현재 충실하며 파티의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열정적이고 관대하며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능숙합니다. 인구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자, 이쯤 듣고 보면 뭔 유형이 이렇게 많아 하실 텐데요. 나의 MBTI는 어떤 유형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뭐 요즘 뭐 온라인에서 MBTI를 검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흥취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MBTI는 직업계획, 팀빌딩,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J는 전략적 직무에 적합하고 ESFJ는 인사 업무에, ISTP는 공학기술 분야에 적합합니다. 성격 유형을 이해하면 뭐 연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사고형 파트너는 감정형의 정서적 지지 필요성을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형은 인식형의 유연한 공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MBTI는 한계도 있겠죠. 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호 경향을 설명할 뿐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으므로 스스로를 지안하는 꼬리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계에서도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데요. 따라서 MBTI는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라기보다는 자기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MBTI 매력은 사람들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타고난 선호 경향이 어떤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지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각 성격 유형은 고유한 가치와 성장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ENTJ는 경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INFP는 현실에 발을 들여놓는 법을, ISTJ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이해한 기반 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면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어떤 유형이든 기억하십시오. MBTI는 자기 인식으로 가는 문이자 문이지 여러분의 전부를 정의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구하되 그것에 제한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복잡한 개인이고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가 있는 인격체인 겁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에는 꼭 필요한 비타민의 중요성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체내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칼슘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도록 재흡수를 시켜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10대에서 30대는 인간의 뼈 형성에 있어서 최대량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최대의 골량의 형성을 방해해서 중노는 시기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곤 합니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 특히 비타민 D의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치 통조림이 사실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통의 통조림에 하루 권장량의 약 34%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통조림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 기름이 풍부한 생선인 고등어나 정어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섯은 유일하게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 버섯은 햇빛의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하네요. 때문에 자연산 버섯이 재배된 버섯보다 더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답니다. 제철마다 나는 버섯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도 영양이 풍부하며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합니다. 이 밖에도 우유와 두유, 오렌지 주스, 오트밀 등 제품에도 풍부한 비타민 D가 들어있답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 D의 중요성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신다면 영양제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응원해주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두 가지 질환, 무릎 관절염과 습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뻣뻣하신 분들, 반복되는 가려움과 피부 트러블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릎 관절염의 또 습진,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연세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무릎 관절염. 이 무릎 관절염은 흔히 날씨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 이래서 비가 오거나 예, 혹은 또 겨울철 같은 때에도 눈이 올 때 먼저 관절에서 신호가 오면서 관절이 많이 쑤시고 아프고 예, 그리고 또 구부렸다 펼 때 뚝뚝 소리도 나고 예, 이런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무릎 관절염은 그 신통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같이 치료가 어려운 즉 지금 의학으로서 해결이 좀 어려운 여러 난치병에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이런 병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이런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목 발가락입니다.
2: 아, 근데 이 발에 어디 어깨가 쑥에 있단 말인가?
1: 어깨 관절도 그렇습니까? 예. 통풍이라고 진단 받았으면 현대병원에 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2: 있습니까? 예. 현대 영동병원에서 통풍이라 하더란다.
1: 예, 진단을 이미 내렸었으면 그게 그저 관절이 문제만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검사의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이 내려집니다. 예, 이미 진단이 그렇게 내려졌으면 지금은 크게 뭐 확실한 방법이 없어서 그저 증상 공지를 위주로 하고 만약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소염지통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우선 이게 몸의 대사의 문제입니다. 예, 표린 대사 문제로서 이 대사를 원활하게 해줌으로 해서 요산 수치부터 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래서 치료하니까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2: 예, 예, 내리면 다시 그것까지 검사라 우선이 그렇게 다시 진단 내가도 치료받아야죠.
1: 네, 그렇게 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두 달 한 번만 이제.
1: 예, 부강 주사를 맞았습니까?
3: 예. 효과 영 없습니다. 원래 허리 너무나도 서서 시술하게 되어 바쁘고 허리 그분이 바쁘고 조금만 오래 서서 딱 그래서 허리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허리 구부리기 바쁩니까?
3: 허리 구부리기 바쁘고 원래 소금만 있으면 허리 영 쉽고 통쇠나 그렇습니다. 저거.
1: 예.
3: 그럴 뿐만인데
1: 그 진단은 뭐로 받았습니까?
3: 아 진단은 그렇게 뭐 아예 받았는데 내들로 지금 영어 아파서 그다음 말했다니요.
1: 예.
3: 근데 현대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한 효과용 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가서 좀 더 치료하라고 그랬다.
1: 네. 265-2120에 예약을 하시고 찾으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0: 여보세요.
1: 예, 연결됐습니다. 전화기 잘 되고 말씀하세요.
2: 예, 전 이관내 원장 내 다음 주 월요일 예약됩니까?
1: 지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아직 고관절 때문에.
1: 고관절, 어제 엉덩이 관절 말합니까?
2: 예.
1: 예, 대퇴골 뭐 무혈기사 진단 받았습니까?
2: 예, 받았습니다.
1: 예. 그래서 아직은 한 번도 치료 못 받았습니까?
2: 네.
1: 지금 어떻게 걸른데 뭐 지팽이 짚고 다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조금 불편합니까?
2: 조금만.
1: 조금, 예. 다른 병원에가 뭐 진단 내려본 적은 없습니까?
2: 본 적 없고요.
1: 예?
0: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네, 우리 이렇게 뭔가 현장에 두 분이 가서 요즘 마트들 수술이나 수술하라는 거 두 분씩 부강수사료 뽑아 맞았습니다.
1: 네.
3: 우리 오촌 아들이 있는데 이제 46인데 강직성 척추염은 이렇게 좀
1: 강직성 척추염 예.
3: 예, 그런 게 허리를 굽지도 못하고 땅에 거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 좀 치료 많이 했는데 어느 병원 가도 어떻게 낫지도 않고 다 치료해야 된다는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1: 이 예, 분이 좀 어린 나이부터 이미 병이 생겼다고 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이게 허리가 굳어서 예, 척추가 굳어서 허리를 구부리는 게 별 수가 없어서 예, 머리를 땅바닥으로 향하고 펴기 어려운 문제 예, 이게 척추도 굳었다는 뜻입니다. 이 병은 그저 일반 척추 질환이 아니고 몸이 면역 기능의 문제로 발생하는 예, 마치 그 류풍수 관절염처럼 이게 여러 기관 조직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지금 이학으로서 이거 잘 해결 못하는 병, 예. 예, 그런데 이 현대병원에서는 면역각성료법과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잘 낫지 않는 예, 이런 병, 류풍수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그 치료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3: 예. 그래, 예. 예약하자고
1: 그럽니다. 네, 예, 2652120에다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내일 가겠단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시집이 아자에 이 예, 부강주사를 두 번 맞았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 맞았습니까?
4: 어디 아파서요. 예? 원래는 그렇게 세게 아약하는데 허리 이렇게.
1: 허리.
4: 예, 바탕장 허리 세게 아약했습니다. 원래 농촌에다 신할 그런 게 우리 아래 뛰어왔습니다. 이게 예, 자식들 다 한국 나가고 없지, 이런데, 벌써 허리, 그저, 또, 끊어지는 것 좀 그랬던 게, 대사분도 받아냈댔습니다.
1: 아, 예.
4: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치료하고 좀 나섰는데, 계속 아파서, 예, 앉기도 바쁘고, 일어나기도 바쁘고, 그저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그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두 번 주사 맞은 게, 이제 욕만이 나서서, 밤을 4번 했습니다.
1: 예.
4: 예, 있습니다. 이제 거의 90이 됩니다.
1: 아이고, 예.
4: 예, 그런데 이렇게 혹할까, 어디서 나 알아가, 내 방송 듣고 알았다가, 나도 치라고 이러고, 걔네 아들 소개해서, 이래, 그래, 쟤인가까나, 정말 잊어서 온데 어디 있는가, 미야. 가서 이제 한두 번 치라고 밀어볼 것 같습니다. 연세 있는 것도 용무터였습니다, 예, 치료할까, 예.
1: 예, 맞습니다.
4: 자꾸, 예, 자꾸 아이가 갔다 오니까 연세 많다고. 근데 가보면 연세 많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게 다 효과 좋습니다, 예. 예.
1: 대부분 다 연세는 분들이 허리병 앓습니다. 물론 젊은이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나이 많아서 난 병 치료 못하는가, 예,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4: 예, 그래 지내서 하면, 예, 아, 내일 또 가자고 그랬다.
1: 예.
4: 내일은 열하루 됩니다.
1: 열하루, 예, 갈 때 예. 되겠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재산하니까.
1: 예, 연결됐습니다.
2: 예, 그 미관내 원장 그 제 고관절 때문에.
1: 예, 아까 전화했다 좀 끊겨진 분 같은데. 예. 고관절이 무슨 대퇴골 무혈기사 진단 받았습니까?
2: 안 받았고요.
1: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까?
2: 예.
1: 그런데 어떻게 고관절이 불편?

0: 불편하단 거 압니까?
1: 다리 걷기 불편하고.
0: 다리 걷기 불편한 게 딱 한 가지 문제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예, 주로
1: 이게. 저번에 약 쓴 적 있는데 효과가 좀 안 좋고.
0: 예?
2: 약을 쓰는데 효과가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1: 예.
0: 지금 다른 병원에 가 치료하고 있습니까?
1: 치료 안 했고요.
0: 지금 치료 안 합니까?
1: 예.
0: 예, 약은 자기절로 선택했습니까?
1: 예, 제 그 방송 강의 듣고 작년에 쓰는데 무슨 약인가? 명암 비염 피하는가? 약이?
0: 예. 방송 듣고 약을 선택해 쓰는데 별로 효과는 못 봤다는 얘기죠, 예?
1: 네. 예.
0: 그 문제는 265-2120에 연락해서, 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걷지 못하고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게 단순히 그 고관절 문제인지 무릎 관절이 문제인지 혹은 척추의 협착증인지 하는 거 정확히 가려내고, 예, 그에 따라서 전문가 선생님이, 예, 치료하라면 그에 따라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현대병원의 그 부강수사료법은 그 여러 만성 질환에 효과 보지만 특별히 그 골관절 질환에 무릎관절, 허리, 경추병에 또는 이 고관절 질환에 그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치료하면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예, 이런 병에
1: 265-2120이죠.
0: 예, 265-2120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한 몇 달 전에 돌아와서, 예, 이게 거기에서 진단받을 시기니 무릎, 태양, 관절염, 이 연골이 다 다스렸다고.
0: 그랬어요. 다 다스렸다고, 예.
3: 그래, 검사는 이거 수술하고 뭐 이거 바깥 무슨 저
0: 인공관절, 예,
3: 인공 무슨 그거 엮는다고 이런 거 안 그러고 왔습니다, 검사.
0: 그래. 예.
3: 그래 와서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치료도 지금 저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지금 두 번 받았어요.
0: 두 번 이미 치료 받았습니까? 예.
3: 치료 두 번 받은 게 지금 효과 참 좋습니다. 지금 예, 원래는 이거 앉았다 일다 뭐 이게 이게 일어나기도 영 힘들어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기 이 다리 그리고 걷는 것도 다리 막 약간씩 절고 절었습니다. 이게.
0: 예, 아프니까 그렇죠. 예.
3: 절룩하고 댕기고 이랬는데 두 번 치료 받았는데 요지간에 한자 나가 이 걷어댕기고 아침엔 조금 운동해도 많이 나서는 게 아긴단다. 지금.
0: 예.
3: 아프지 않고 더구나 이게 일어나 조금 아프던 게 조금 움직임 아프던 게 아픈 게 지금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0: 예. 첫째는 어쨌든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
3: 예. 그래서 두 번 치료에 지금 이렇게 효과 조금 좋고 할까나 이제 한 번 아무래도 내 생각에 한 번 더 치료하면 완전히 낫을 것 같습니다.
0: 예. 보통 한 세 번이면 해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가려고 월요일날로 지금 예약하려고 한데 그러니까 내일이 전화해야죠. 오늘은 안 되죠.
0: 네. 예, 저녁에 예, 오후에 4시 전에 예,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3: 그럼 내일은 출근하죠? 예? 예.
0: 일요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병 봅니다.
3: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고 어떻게
0: 될까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우리 저기 사촌 언니가에 요추만 투수에 저기 뭡니까 살짝 들어와서
0: 예.
4: 허리가 좀 꼬불쩍했습니다.
0: 예.
4: 그래 걸으면 다리 내리 저리고 옹심 내리 안고 이래서 걸기 바빠서 매달 못 걷고 안고 합니다.
0: 예.
4: 그래서 이 현대병원에 누기 말했었는지 이거 모두 효과 좋다면서 한번 치료해 보겠답니다.
0: 아직은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4: 예,
0: 예. 예, 듣는 소문과 같습니다. 치료하신 분들이 모두 효과 좋고 또 이 치료는 이게 독특한 치료에 딴 곳에는 없는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치료받으면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4: 예,
0: 세 번 치료하고 뭐 안 되면 그만두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시간은 3년 동안.

0: 아니, 3년 내에 또다시 증상이 있거나 재발하면 예, 무료로 예, 다시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먼저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1: 예, 그러면 오늘 사와서는 시간이 너무 못하니까.
0: 그렇죠. 예, 내일.
1: 하고
0: 예.
1: 내일 가서 그러면.
0: 네, 그렇게 하세요.
2: 예. 네, 안내 계십시오.
1: 수고하세요.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지금 흔한 그 무릎 관절염, 예, 이게 그 보통 치료하는 분들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절로 지통제를 쓰거나 혹은 또 뭐 좋다는 약을 쓰거나 예, 예 이러면서 그냥 예, 버티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연골은 계속 다스려서 아주 심할 경우는 연골이 완전 없어지기도 합니다.
2: 네.
0: 예, 그때 가서의 일상생활은 더욱더 불편해질 것이고 또 너무 불편해서 큰 병원을 찾으면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일찍 치료하는 데서 이와 같이 무릎관절 치료의 핵심은 이게 다 체내의 그 풍한 습기를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연골의 영양을 돕고 연골을 보호하면서 관절 내의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0: 예, 단순히 진통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런 진통제 계속 쓰다 보면 예, 무릎에만 불편하던 것이 위까지 불편해서 예, 예, 병 한 가지를 더 얻게 됩니다. 예, 현대병원의 예, 치료 방법은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예, 오래 고생하지 말고 265-2120에 예,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예, 제 동생이 이미 중풍이 왔습니다.
0: 예.
3: 중풍이 언제나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또 그 두 번이나 중풍이 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허리 아프지, 병원에 가 또 진단하니까 증상, 그것도, 병이 또 발생했다지. 영 허리 아픕니다. 밤에 잘 때랑 허리 돌아눕기지 영 바쁘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저기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이렇게 치료로 받

0: 거라고 지금 하는데 선생님 어느 의사로 배우랍니까?
1: 참 여러 가지 병입니다. 어, 예, 중풍도 예. 왔지. 예. 어, 또 전립선 비대도 있지. 이건 비뇨생식기병에 순환계통의병에 예,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 찾으시면 됩니다. 265-2120에 먼저 전화하셔서 예약해야 됩니다.
0: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 한 환자의 말씀인데 저는 올해 56세고 수년간에 무릎 관절에 골절 증식이 생겼고 관절에 물이 차서 고생했습니다. 예, 날씨가 또 차가워지거나 하면 예, 무릎이 차고 뻣뻣하고 특별히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고 지냈는데 그 사이에 연골이 계속 마모돼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 다행히도 영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서 이 퇴행성 관절병이 원리에 대해서 잘 예, 설명을 듣고 관절의 순환을 개선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무릎에서 소리나는 증상과 예, 붓고 아픈 증상이 많이 완화돼서 예, 시장도 예, 다닐 수 있고 산책하러도 그리고 가사일도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2: 네. 네, 난치성 편두통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쪽 머리가 아프고 눈부심, 소리, 공포가 있으며 또 매달 12여 차례 발작합니다. 항상 진통제를 가지고 다니며 약 용량을 눌려도 발작이 더 잦아져 일과 수면에 지장이 생깁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1: 두통인데 네. 두통은 뭐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적어도 한 번 몇 번은 다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2: 네.
1: 그러나 잘 낫지 않는 이 완고성, 이 난치성 편두통이라 할 때 참 어려운 문제. 예, 그래서 그냥 늘 예, 지통제를 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 네.
1: 이러다 보면 그 지통제 용량은 점점 더
2: 늘어나죠.
1: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일상생활도 어렵고 또 뭐 수면까지 지장이 생깁니다. 예, 민간에서 많이 말하는 정통편. 예,
2: 네, 그렇죠.
1: 예, 여기에 그 좀의 그 정신적으로 잠을 억제해주는 이런 성분도 있습니다.
2: 아,
1: 예.
2: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잠시 좀 증상을 개선할지는 몰라도 이게 치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뭐 물어봐봐 그랬다.
1: 네.
3: 좀 주럭 듣다가 지금 전화한데 저는 이 허리 지금 아파서
1: 예.
3: 밤에 이렇게 좀 오래 누워있거나 이래 뭐 일어나면 예. 이거 폐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정된다. 이 무슨 강직성 뭐 초환자라든가 이런 거요.
1: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근간에 와 그랬겠지. 계속 그런 건 아니고.
3: 예, 그냥 허리는 아프긴 아파도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봉산 키우고 더우니까 이래 몸이 차 그런지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거 움직여야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운동하고
1: 누워주고 예,
3: 이래야
1: 그러면 좀 괜찮고 예?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허리 아픈 게 원인 많습니다. 어떤 무거운 물건 들거나 밀거나 할 때 삐끗했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요추의 주간판 탈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예? 척추 협착도 좀 많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3: 어서 60 넘었습니다.
1: 예. 먼저 상한 적은 없죠, 예?
3: 별로 크게 상하진 않은데, 항상 그, 저,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무슨, 세게 아예 아프거나, 뭐,
1: 참고 지는, 예. 허리만,
3: 된다.
1: 허리만 아픕니까? 아니면 내리 다리 줄이 붙이면서 불편합니까?
3: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요즘 들어서는, 예.

0: 좀 오래는 뭐 있고 참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전무든가 굳어져 버린 것은 굽히지도 못하고 흐리지 못하고 해서서 이래 움직이고 약간 활동해야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말인다. 이런 걸 지금 현대병원에서 광고하는 그런 걸로 될 수 있는가 한다.
1: 아, 예, 방송 많이 들으셨죠. 예. 현대병원에는 예. 그 다른 병원에 없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보강주사료법, 면역각성요법. 이 치료는 그 여러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골관절병, 예, 경추병, 요추병, 무릎관절염, 예, 뭐 또 기타 면역적으로 일으키는 류풍습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 예, 이런 병들에 모두 효과 잘 봅니다.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일반적으로 좀 나이 젊은 남자들한테서 네.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네. 예.
0: 연락하지 말고
2: 네, 시간이 다 돼서
0: 간에서 이
2: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립 최교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료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0: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호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의효는 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도시로 중국 제조업의 말초 신경을 연결하고 글로벌 무역의 맥동을 감지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효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서기는 여러 차례 의효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효의 발전 경험을 총화하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통해 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의료의 소상품이 큰 시장을 개척하고 큰 산업으로 발전해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역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의료 발전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지역이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더 잘 융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계열보도 의료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는 매일 1,0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이 등장하고 평균 1분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상인 6경영은 샘플 제작, 부자재, 재료를 모두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창의가 생기면 오후나 저녁에 샘플을 만들어 빠르게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속도는 지역에 맞는 발전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중부에 위치한 의료는 국경과 바다에 인접하지 않아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이 취약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생존 압박은 이곳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닥털로 사탕닭국이라는 장사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의효의 주민들은 개혁개방 정책에 격려하에 자발적으로 길거리 시장을 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토대로 1982년 의효시는 소상품 무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고 소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지역 상업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현역 발전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효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호예부는 의효시의

현지실정이라는 것은 상업을 종식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점차 좋아지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의원은 바늘과 씨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따라서 90년대에 이르러 전국 최대의 소상품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소매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48세인 상인 왕숙화는 당시 공예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 상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방리담에 의존했지만 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에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영 방식이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효시 정부 당조 성원이었던 갈국경은 당시 시당위원회와 시정부가 국제무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효시는 현급 시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 2002년 12월 말 절강성에서 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습근평 동지가 의효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막 개업한 국제상무성 책임자가 모두의 의문을 습근평 동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절강 중국 소상품성 그룹 총재였던 오혁은 습근평 동지가 우리 시장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효의 국제적인 상업도시 건설 위치가 우리 의효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효의 소상품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매우 좋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웅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 매듭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근평 동지는 11차례 걸쳐 의효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이곳은 그가 절강성의 지역 발전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됐습니다. 작은 현성이 어떻게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 습근평 동지는 자원 우세가 돌출하지 않은 지역도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글로벌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경쟁에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효는 구석진 곳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발전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광주 무역 박람회에서 광고를 했고 광주 백운공항에 2000대 손수레에도 광고를 가득 붙여 더 많은 구매자들이 의효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으면 국제 소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명품관을 개설하며 상인들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소요와 공급의 연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료 학습반을 열어 상인들이 외국인과 직접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통해 왕숙화는 자신의 첫 번째 외국 무역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왕숙화는 사업이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외국 손님과 한담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효의 소상품 시장은 대내외 무역이 양방향으로 견인되는 빠른 발전기에 접어들도록 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효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국장이었던 화종규는 전통적인 소상품 매매에서 전국적인 구매와 전국적인 판매율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구매와

0: 1만 5천 개의 산업기업을 육성했으며 니트 양말 산업, 액세서리, 지퍼 등 20여 개의 우세 산업을 형성했습니다. 2005년 의오의 국제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국내무역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 연구를 통해 습근평 동지는 의오의 경험이 절강성 저력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그는 연속적으로 지시를 내려 의오 발전 경험을 총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심층 조사 연구를 거쳐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성공적인 전범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조사 보고가 최종 작성됐습니다. 보고는 의료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절강의 88 전략의 지도하에 의료시가 줄곧 견지해온 상업 흥성으로 도시 건설, 산업의 연동 촉진, 도시와 농촌 총괄 중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풍부한 문화 저력, 당정 성과 추구 등 여섯 가지 측면의 경험과 조치를 체계적으로 총화했습니다. 2006년 6월 8일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하기 위해 습근평 동지는 재차 의료실을 찾아 횡당촌에서 좌담회를 열고 의료 발전 경험의 함의를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의 발전은 영문을 모르는 발전, 무에서 유로의 창조적인 발전, 보를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는 한 가지 기본적인 립각점은 바로 실제와 연결해 의료가 현지 기본 실정에 립각하고 현지의 역사 전통을 전승하며 현지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의 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배우고 의료가 대중들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들의 창조적인 실천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실질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려면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료의 발전 경험은 검증을 거쳐 정확하다고 밝혀진 지역경제 발전 전략은 일관되게 한 임기간 임기 이어가고 개조봉을 잘 이어받아 개조 경기를 잘 치러야 하지 적하면 성루의 기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두 지적관과 관련됩니다. 올바른 지적관은 바로 계속 이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 후 20년 내 의원은 줄곧 현지 실정에 맞게 대국에 융합하고 민중에 의지하면서 개혁 혁신함으로써 습근평 동지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의오에서 의오 신강 유럽,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출발해 5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향발하고 있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며 인공지능으로 단번에 여러 언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점포가 바로 생방송실이고 상하층이 바로 산업 상하류이며 상권이 바로 생태권입니다. 오늘날의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 26개 큰 종류의 210여만 가지 상품이 한 곳에 모이고 무역 네트워크가 2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합니다. 2025년 의료 수출입 총액은 8,365억 원에 달했고 수출 규모는 전국 현과 시 9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경제학 교육학 연구부 조진화 주임은 의료의 성공 실천은 우리에게 고품질 발전은 현지 실정에 맞게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장점을 연마하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설명해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진화 주임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인솔로 삼으며 자체의 자원 천부에 립각하고 각기 특색이 있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구하면서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더 잘 융합돼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가 최근 기초교육 업무에 관한 중요한 지시에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업을 관찰해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지침으로 못 박는 정신으로 집안 개혁 조치를 실속 있고 심밀하게 관찰하며 힘과 마음을 모아 분발 진취하여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축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일에 당중앙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업무로 삼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교육의 거적적인 발전을 추진해 교육 강국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세로종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이행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덕지 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룡아 회족자치구 교육청 기초교육처 도완능 초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교육의 관리자로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종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기초교육의 질적 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일치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당지부 서기 오용근은 올해 6.1절에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 기념관과 남호혁명 기념관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종점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 규칙을 따르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듬을 실천하며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며 교육의 공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산동성 진암시 시중구 육수소학교 리아 교장은 총서기가 중요한 지시에 따라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학교 발전을 추진하고 당의 교육 강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점수론, 승강론만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교육 사고를 버리고 사상 정치 교육, 체육 단련, 미적 교육, 노동 실천을 항상 교육에 더욱 깊이 융합시킬 것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태화현 수차향 중심수학교 음악교사 소혜문은 10년 동안 농촌교육의 뿌리를 내리고 산간지역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음악리론을 배워주고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홍색가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열심히 학습한 후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혜문은 농촌음악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은 미적 교육에 있다면서 이 강단을 계속 지켜 음악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참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농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술의 영향을 받아 미적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소지호 교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성질을 반드시 잘 관찰하여 건강제를 교육 이름을 선도적으로 견지하고 학생치료 강화 계획과 건강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고 교사의 도덕성과 풍모 건설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전문화된 교사 대우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계획을 심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천사범대학 교무처 장수상무부처장은 국가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요람인 사범대학은 기초교육의 우수한 교사를 수송하는 정치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학교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정부 지원, 사범생 등 양성개혁을 심화하며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사 공급을 통해 기초교육의

0: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중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교사진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자 조동빈 부사장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기초교육 발전의 방향성, 근본성,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웅대한 총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의료적인 성과를 이루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도구를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제를 잘 대행해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23일 북경에서 제습고 원의장 토미오 오카무라를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중국과 체스코 양국 인민의 친선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체스코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체스코의 협력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습니다. 중국은 체스코와 손잡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간 관심사를 존중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체스코 전통 친선이 다시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대만 문제와 서장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 전국정협은 중국 체스코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토미오 오카무라 의장은 체스코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스코 측은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체스코 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체스코 중의원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광, 직항,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0: 아래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고 총리장과 회담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엔화의 주축적인 약세가 외부 환경의 충격으로 인한 단기 압박의 원인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일본 경제에 오랫동안 촉적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달러와 엔화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이 달러를 상승시켜 엔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일본의 신흥산업 발전이 더디고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인 문제가 엔화의 기본 요인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의 단기 개입 수단은 엔화의 중장기 평가 저하 추세를 개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고조되고 중동 정치가 지속적으로 긴장되면서 외환 시장의 전통적인 거래 논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과거 지정학적 불안정 시기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엔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 경제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 공급은 주로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차질로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상승하여 일본의 에너지 수입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0: 있으며 수입성 통합팽창 압력이 증가하여 기본적인 면에서 엔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의 상승 호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 글로벌 통화팽창을 상승시켜 미국의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일 통화 리를 차액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금리 스프레드 거래와 엔화에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직면한 산업 공동화, 성장 동력 부족, 신흥산업 발전 둔화, 부채와 고령화 압박의 교착 등 일련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일본 경제의 난국 타기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되었습니다. 일본 다마대학의 나카미 아키라 개관 교수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환율 요인 외에도 현지 시장에 가까운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과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조업의 본토 복귀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명의상 임금이 다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어 내수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정부 부채가 정책 선택을 한층 더 제약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대폭 강화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합니다. 엔화가 빠르게 평가 조라될 때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여부는 항상 외환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로 엔화를 매입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시행하여 단기 환율이 상승했지만 개입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엔화는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2일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다카스키는 다시 조정 신호를 보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담한 행동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했고 외환시장의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룽은 단순히 환율 개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재정 확장, 장기 저금리 환경, 경제의 심층 구조적 모순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엔화 가치 하락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현재 약한 엔화에 의존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전통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이중 압박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등 일련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엔화의 중장기 압박 기반은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게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 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시간.
1: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방금 함께 들은 한 달락 말은 2021년 2월 25일 습근평 정석이가 전국 빈곤 해탈 공약 총화 표창 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 많은 평민 출신 부자들을 기록했는데 그 의도는 백성의 부유를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마천은 전국시기 조나라 한단의 부자였던 탁시 가문을 언급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하북과 하남의 많은 부자들을 황량한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탁시 가문도 사천 림공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림공에서 재련소를 꾸려 중국 최초의 강철 대왕으로 됐습니다.

0: 이는 그를 서남지구의 최고 부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천 명의 취업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고대 중국은 선명한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민은 바로 민본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 원인에 대해 관자는 만약 백성들이 부유하면 산업과 가정, 현지 생활을 중히 여길 것이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빈곤에 중히 여길 것이 없다면 체념한 채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스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는 부유함이 선행되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게 됐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부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나서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이 일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리며 상인이 없으면 세 가지 보물이 끊기고 산림관리가 없으면 재정이 고갈된다. 무슨 뜻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릴 것이며 상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화물 유통이 중단되고 산림과 광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고에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발전해야만 우로는 나라가 부유하고 아래로는 백성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업종과 지역, 계층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과도 관련됩니다. 발전과 균형을 고루 돌봐야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장엄한 언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한면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당의 초심과 사명, 리상신념, 성격 취지에 의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일했던 목적은 바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습근평은 열심히 분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필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인민 대중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습근평은 량가하와 같은 가난한 곳,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대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 병로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중에서 분별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중에서 분별하자.
0: 오늘은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장 낙지시는 해발이 높고 날씨가 좋은 목축구의 약거와 서장량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 농목민의 소득 증대와 부유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로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산업발전체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전시의 축산업을 규모와 수량 추구에서 품질과 효율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경영주체의 단계적 육성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방법과 가족목장등록심사세칙, 시급시범 가족목장인증기준을 잇따라 제정하고 전시 4,569가구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족목장등록수는 루계로 3,734개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경영주체를 지속적으로 잘 육성하고 량질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루계로 자치구급 선도기업 3개, C급 선도기업 19개를 육성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2,176만 원을 투입하여 주체를 규모화하고 85개 경영주체가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을 달성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 가족목장, 합작사, 선도기업의 단계적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농목민과 도시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부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4년 낙지시는 가족목장에 대해 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기재를 혁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4,728만 원을 지급하여 2,383 가구의 가족목장에 혜택을 제공하고 축사 초류 저장 창고 사료 가공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는 3,110만 4,500원을 통합하여 축산업의 규모화와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시 가족목장 가구당 평균 경영 총 수입은 3억 9,7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10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2,884명의 농목민을 고용하여 연간 로임 663만 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시 합작사의 총 수입은 10억 9,300만 원에 달해 34만 7,400명의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밀가공 분야에 집중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부가가치사슬을 확정했습니다. 낙지시는 농목업 산업 프로젝트 157개를 비축했고 총 투자액이 7억 2,400만 원으로 육류와 유제품 정밀가공, 냉동창고 물류 등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축지역 냉장물류체계와 향과 진 단위 우유수거소 시범 건설을 추진하여 전시 녹축산물 가공 전환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전시 농축산물 가공 생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관세가 또조끼 갈아입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1간 10%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1의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은 다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무중단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명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럼 미국의 관세가 항상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경제 주체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이미 临시 무역 조치에서 장기 정책 도구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관세 부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은 이른바 강제로 동수익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주요 무역 동반자를 대상으로 300일 조 조사를 개시했고 6월에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미국 연방 정부가 관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묘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300일 조를 활용한 관세 연장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기준과 일방적인 규칙을 다른 경제 주체에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규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체드 바오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이 다자간 규칙보다는 국내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하여 국제 무역 환경을 형성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력법 1974년 무역법 300일 조 조사 미국 정부는 관세를 위한 새로운 명목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저들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수단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테면 232조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으며 122조는 국제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하고 수출 통제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며 투자 심사는 외국 자본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관세 우회 관세를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점점 더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상대국이 보조금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이 미국에서 덤핑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역 조치는 점차 국가 안보, 공급망 안보, 강제 노동, 가치관 등 정치적 외피를 뒤집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제조업의 회귀, 산업, 공급망 안보 등 면에서 정책적 유사성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역 정책은 점차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관세를 자신의 경제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 관세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예산 판공실, 세금기금회 등 기관들은 관세로 재정 수입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세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세는 정부의 경제 조정에서 정책 실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반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예산시험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는 국민들의 가계 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운영

0: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베라 사무총장은 시장 규칙이 아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무역 정책을 제정할 경우 세계 경제가 효율성 저하, 비용 상승, 성장 둔화 등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를 통해 관세 등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위적으로 분열될 경우 글로벌 경제 생산량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업사슬의 분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에 가져오는 중대한 위험 부담에 직면하여 지역 간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TO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 내부 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관세로 인해 뚜렷하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화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공급망 재편, 지역협력, 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 관세의 정책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 관세의 근본적 영향은 그 장기화, 제도화, 과잉 안보화가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 부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 경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경제 글로벌화와 국제 분업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국제 경제 무역 환경이지 미국의 관세 릴레이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저녁 6시 2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로장약 총대리점이라 하면은 예, 뿌리가 아주 깊은 이런 브랜드하고 또 제품이 품질이 아주 단단한 이런 경쟁에서 제일 우세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예, 우리 제품을 개방하는 이 자세도 큰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감로장약은 오랜 브랜드하고 정책적 장벽이 높은 이런 국가 대표 기업이고 독보적인 국가급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중화 로즈허 칭호로 넘어서 예, 우리 치수의 전주안이 배합 기술이라 할 때에는 국가급 문화 예,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이 브랜드 역사 예, 바로 우리 감로장약이라는 이 역사는 169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330년이라는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국가 기업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정책적 혜택도 받고 있고 또 서장 자치주 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영 제약 기업입니다. 예, 때문에 정부의 지원하고 시장 계획도 보유하고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개 품종

0: 이가 국가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로 장약은 제품하고 생산 방면의 복지가 불가능한 이런 장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라인이 희소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이렇게 뭔가 뭐 예전부터 자지 못했는데 지금도 자지 못해서 어디 나 먹으면서도 못 잔다 말입니다.
0: 네.
2: 요 애난다 자세도 그래 엄마 어떻 자지 못하면 그래 낮에도 조금 자야 되겠다 낮에도 점점도 못 잔다 그래 자꾸 되면 피곤해서 자꾸 조금 누웠다 피곤해서 눕게 되면 한 5분에 한 번 또 파트도 깨나 파트도 깨나 이런 깊은 잠도 못 자겠습니다. 그냥 네. 애나 때다.
0: 예.
2: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방송도 듣고 듣기 장애방에 가서 상대표한테서 치수의 전주원에다가 로또 코원하고 안성원은 지금 세 가지 한 40달 먹었는데 이게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자지 못해서 토끼 잠자고 그냥 깨놨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나중에
0: 네.
2: 아침에 일어나서 자지 못하고 그냥 낯이 팅팅 붓기고 이랬댔어. 눈도 많이 눈도 붓기고 이랬던 게 잠 자자니까 붓기 다 빠집니다.
0: 네.
2: 그럼 머리, 자지 못하고 머리 막 흉하고 머리 막 아픕니다. 그랬던 게 요새 머리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푹 자고 깨놨으니까. 너무 잠 잘 잔다, 요즘에는.
0: 네.
2: 그래, 지금 한 40날 먹었는데 안 죽도 또 먹어야지, 매일.
0: 40날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불면증이라 네. 할 때는 예, 우리 맞습니다. 첫째로 자율신경문란을 봐야 됩니다. 이 자율신경문란이라는 거 한번 무너지면은 쉽게 그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원인이 로화기 네. 때문에 일단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네. 예, 그 안정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도 이 세 가지 약은 배합이 좋고 또 감로장약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한 6개월 후부터는 지금 수면제를 쓰던 분들도 수면제를 네. 아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나도 그냥 먹었댔어. 그래서 여지였는지 아예 먹는다.
0: 예, 이 안성완은의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이 자율신경문란을 예, 네. 이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일단 자율신경이가 균형이 돌아온다 할 때에는 다른 몸이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기능도 또 돌아옵니다.
2: 옳지, 남의 그래 그래 마음이 네.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자지 못하면 밤에 가슴 좀 이랬었죠. 근데 이 약 먹으려는지 확실히 그게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증상에 좋습니다. 이 심신불안증에도 네. 좋고 심계항질한 거는 그 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네. 하고 예, 꿈도 많고 주의력이가 네. 좀 집중 안 되고 예, 네. 이런 증상에 다 좋습니다. 심장도 같이 좋아집니다.
2: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맞습니다. 이 약 먹어 확실히 좋은 게 알지.
0: 네. 예. 그래 그대로 좀 예, 한 반년 쓰십시오. 6개월을.
2: 예. 예. 예. 약이 한 가지 떨어져서 조금 내가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러면 불면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예. 신체의 많은 증상들이 같이 해결됩니다. 예. 예. 그렇게
2: 알겠습니다.
0: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좀 이 공파 진용 약합니다.
0: 네.
3: 방광에도 조금 염치 있습니다. 그래 그런지 속에

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50일 먹었습니다.
1: 네.
0: 50일 먹은 게 벌써 이 배 묵지가던 게 이 묵지간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이 잤던 것도 예, 사수가 예, 많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예, 뭐 이 내 옆구리 오른쪽이 용 아파 땡땡에 단약 아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맞다 먹었습니다.
1: 네.
0: 이 옆구리 아프던 게 이 옆구리 아예 아픕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그 허리 뻣뻣하던 것도 나사진.
0: 예, 예, 예. 아, 그리고 몸이 가벼워서 내 체중 떠보니까 누구이 또 졸았습니다.
1: 예, 그리고 머리가 많이 맑아집니다.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별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약 아니 먹고 여 두 가지만 딱 먹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별로 용 많이.
1: 그렇죠. 우리 인체에서의 여보세요? 신장이란 게 우리 생명이 뿌리입니다. 이 신장을 보양하고 신정을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이 방광 문제, 소변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되지만 따라서 이 모든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0: 아, 글쎄 말이야. 네. 당뇨가 아이 먹었는데.
1: 네.
0: 먹었는데.
1: 그리고 지금 당뇨병 환자분들이 몸 전체적으로 이 몸이가 망가지죠. 예? 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분들도 지금 망주해하고 허술이뇨화는 쓰면서 혈당도 조절이 되고 합병증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예. 아, 당뇨도 좋습니다.
1: 그렇죠. 우리 당뇨라는 게 처음 합병증이가 예, 사람마다 부동하긴 하지만 소변이 변화 바로 신장 합병증이 옵니다. 예. 아.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써서 좋은 효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예.
0: 이런 저 소식은 내 아는 분들한테도 말해야 돼요.
1: 네. 그 당뇨를 해서 용 치료하는데 힘들어 하는 분들은 이거 추천해 주셔. 좋습니다.
0: 그렇죠, 말인데.
1: 예. 지금 이미 나사진 분들도 많고, 예.
0: 그렇습니까?
1: 예. 예.
0: 그래, 나는 여기 어서는 증상이 많이 사라지니까 이런 징망제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1: 지금 소변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예. 그 다음에, 예. 다른 증상들은 지금 무슨, 예, 혈압이라 혈탈이라 이런 건 다 이롭습니까?
0: 예, 예, 괜찮습니다.
1: 면세가 어떻게 된가?
0: 아, 65입니다.
1: 아, 그러면, 예, 증상이 예. 없으면 망주에 맞서도 됩니다.
0: 아, 고렴됩니다.
1: 예, 그리고, 예, 환자분은 망주하고 치수오일을 한번 같이 쓰셔. 치수오일 전주화를.
0: 아,
1: 예, 그래, 치수의 전조화로는 우리 벌써 65이다 하면은, 예, 인체 생체 통로, 예, 길이 막혀갑니다. 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65까지 무사하게 지내자면은, 예, 10년 무사하게 지내자면은 치수의 전조화로, 예, 또 써주면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러면은, 예, 쉽게 재발하지도 않고, 예, 건강하게 지냅니다.
0: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위병으로 반평생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1: 네.
3: 야, 젊을 때부터 그냥 위, 젊을 때 그래도 그래, 위 아프면 그냥 빨리 가서 소화제나 싸먹고, 그 다음에 좀 이렇던 게 점점 이 나이 들으면 위병이 떨어진다, 점점 더.
1: 네.
3: 위 항상 쓰리고 맨날 먹으면 끝에 딱딱 내려야 가는 것 같은데.
1: 네. 위 기능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3: 약 그래서 야 얼마 싸먹 약방에 약은 좀 따라가면 싹 싸먹었어 좋다는 거. 그래도 알지. 그리고 난 또 길에서 너무 바빴게 뭔가 거기서 또 위축성 위염이랍니다. 위축성 위염, 관성 위염, 위궤양까지. 위양 이소나가 새벽에 먹어서 배고프다 하면 더 아픈데 새벽에 그래서 일어나서 물 한 모금이다 모금 조금 이렇고 위가 쓰리고 아프고 야 정말 병을 견디기 바빠. 그리고 또 약간 내분 음식하고 이 찬은 김치라는 건 오늘 근본 못 먹습니다. 그래 매번 거 먹으면 더 나아요. 그리고 또 매번 거 찬 거 먹으면 저리 솔살하고 솔살한 거 먹으면 또 변비 오고 하여튼 위장이 다 나쁜 거 들어갑니다.
1: 네.
3: 자, 그래서 정말 중약도 많이 써먹는 날짜 같은 게 방송을 들어볼까 이 덕지약방에 여러 가지 약이 영 좋은 약이 됐어. 여기를 누기 소개해서 가서 그 장발 편지 가서 내 빈성황 말아가 두 가지 약 소개해 주란 말입니다. 그런 징망제하고 조주 다시 이 두 가지를 먹으라 합니다. 네. 이거 먹은 게 이제 먹은 지 한 달 좀 되는데 오염 효과 좋습니다. 딱 민지 끝에 배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턱이 그렇게 더부룩하는 그 증상이 별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0: 요즘에 밥이 소화가 되고 뭐 음식물 밥이 너무 무시고 원래 과일이라는 거는 원래 뭐 찬 거 미네 못 먹습니다. 그런 게 요즘에 약간 무거워지고 그리고 소화 요즘에 약간 잘 되니까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찬 거는 원래 아이 먹고 원래 어떤 무시하다 먹기 싫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여튼 그래도 19불에 올라오고 그러는 것도 그 나하고 그러던 게 그게 그 19불에 올라온 증상이 별로 많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하여튼 이 한 달에 조금 먹은 게 좋습니다.
1: 한 달뿐은 거기다가 서로 그 헤이빙와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헤이빙와. 예.
0: 헤이빙와.
1: 예, 그거 같이 쓰십시오. 한 달분 증상은 지금 이 음식물이 제때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드시면. 예, 그래서 우리 그 헤이빙와는 전문적으로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이런 식적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0: 위 쓰는 게 바쁩니다, 위
1: 그렇죠. 위가 지금, 위 벽이 제대로 기능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가지를 한 달을 같이 쓰셔.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완전히 좋아집니다.
0: 여기가 당금 써야 되겠다.
1: 예, 그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약값입니다. 예, 견디 효과용 좋습니다.
0: 그렇습니까? 예.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제 한 달 조금 얼마나 먹으면 되겠을까?
1: 그거는 이따 헤이빙펠하고 세 가지는 같이 한 달만 더 쓰면 된다.
0: 한 달 더 쓰란가?
1: 예, 한 달 후에는 헤이빙펠을 먼저 끊으셔.
0: 그러란가?
1: 예, 예. 그 다음 망주에하고 조조 다시는 그냥 써도 됩니다. 그 간격은 하루 건네씩 써도 되고 이렇게.
0: 알았습니다. 요즘 위 좀 아예 아픈 거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양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이거 눈이 그냥 깔깔하고 침침하고 자꾸 그것도 피지고 눈물이 나고 해서 자꾸 손을 비비게 되고 또 눈에 안개 낀 것 같으면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감나잔약이 좋다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시수의 저주하라고 롯데 미용한 이 두 가지 약을 한 50을 썼습니다.
1: 예.
3: 네, 눈이 깔깔한 게 좀 많이 나고.
1: 네.
2: 여보세요?
3: 예, 겨우 안개 낀 것 같아서는 뿌옇게 보이던 게, 눈이 맑게 보이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네.
3: 이래 효과 좋지. 지금 약이 얼마 없어. 지금 배달받아 지금 계속 쓰자, 그럼.
1: 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도 감나장약 먹는 사람입니다. 지수의 전조하나고, 바오의 성생하라고, 화수구복하고, 이래, 세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하면, 이전에 대경색이 온 지 1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에 다나, 그 후유증으로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심장도 안 좋아서, 항상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침침하면서, 이렇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압이 온성되지 않았나, 영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이 후유증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걷기도 영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지수의 전도 안 하고, 바오의 성상을 하고, 화성구하게 하고, 이전에 두 달 반 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을까? 혈압이 온정되고, 어지럼증도 나사지고, 꼬리 땡 하면서, 머리 무거우면서, 정신이 땡 하던 것도 이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시림에 저리던 것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잠은 못 잤습니다. 어찌 되면서 잠은 못 잤는데, 그래, 심장약을 이렇게 먹으면, 이 약을 먹으니까, 나의 심장이 온정되면서 그러는지, 잠을 잘 잡니다, 지금은.
1: 맞습니다. 그 세 가지 같이 결합하면, 잠도 잘 자고, 그 뇌공혈부족, 뭐또 녹공실 부주 있다, 신지 최소 있다,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4: 그렇습니까? 그 일에 잠을 잘 자고 나니까.

0: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영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계속 발다리가 저리면서리 걸을 때면 뼈대에서 꾸둑꾸둑 소리 나면서리 이래서 중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던 게 이전에 그런 증상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중계를 그렇게 내려가서 뭐 이거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오게 했는가 근심이 태산 같았는데 그런 근심이 없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밥도 잘 먹으니까, 나, 예, 맥도 나고. 어쨌든, 이 약을 먹으니까, 이, 세 가지 약을 먹은 게, 모든 면에서 영수 수포합니다.
1: 네.
0: 몸도 가볍고, 예.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서, 마른 기침이 자꾸 나댔습니다.
1: 네.
0: 그런 게, 그것도 더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이렇게, 그 효과 좋으니까, 나, 예. 요즘, 뭐 활동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활동이 있습니다. 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그러랍니까?
1: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이거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도 안 좋아. 아, 소화 안 되고, 특히 기름지 음식이나 먹으면, 예. 아, 사실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 같은 것도 먹어 먹고, 예, 고생하다, 예, 내, 냉심망자, 수관전화, 이 두 가지 하고도 두 달 반 정도 먹고, 예, 병원에 검사를 간수치료 정사하고, 죽고, 예, 옆구리 키운 정사 이렇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설사, 어들 꼽고, 밥을 아예 잘 먹으니, 맥이 난감이 난다 싶고.
1: 네.
3: 효과를 빨리 볼 줄이나 이 약을 좀 더 먹자고
1: 합니다. 네. 이 수관전환은 이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고 또 한 가지 약에 네 가지 약이 들어있습니다. 예, 각 시간마다 약이가 다 다릅니다. 좀 특별한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간에 간과 관계되는 이런 모든 증상을 다 치료합니다. 급성 만성 간염, 지방간, 알코올간, 약물성 간 손상, 간 섬유화, 예, 그 옆구리가 좀 걸리고 아프거나 간이 나쁜 사람들이 좀 번쩍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실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입이 마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눈도 건조하고 침침하고 이런 증상 다 치료합니다. 예.
3: 그래서 효과 이렇게 많이 좋다는 이야기
1: 이거 다 달 받겠습니다. 예, 0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대님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렇게 우리 감로 장약이라 할 때는 심내 혈관하고 소화기계 등등 이런 여러 분야의 모든 제품들은 특별한 투자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방할 수 없는 이런 약품들입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우리 감로 장약에서 보는 효과는 예, 다른 장약에서 보는 효과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감로 장약한다 할 때에는 전 산업적 체인이 품질 관리가 기본화됐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고원약재 기지를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GMP 인증을 받은 이런 현대화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 제3자 이 물류업체하고 협력해서 유통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 장약은 시장 투자하고 자원의 진정성 있는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고 전국에 100여 개 전문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덕길 장약방은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약을 쓰시려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또 병 정황에 맞게 약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첫 달에 쓰는 약,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을 이 조절하면서 쓰다 보면은 전면적으로 또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기 약은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그냥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기 약은 반드시 또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총체적으로 말한다 할 때에는 이 감로 장약 총대리점이라 하면은 본질적으로 높은 문화적 장벽하고 아주 희소한 자원을 갖춘 이런 국가 대표 브랜드를 대리한 이런 전매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감로 장약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는 단기적인 이런 소비재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조합, 투자 조합하고 희소성 제품 라인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강력한 국가 유통 채널도 보유하고 있고 만성병하고 이난병 건강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국가 제약 브랜드로 지금 남아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감로 장약을 쓰시면서 특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와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거나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치료하면서 이 치료에 든 돈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쓴 분들도 있습니다.
2: 네.
1: 예, 이런 분들도 우리 덕길 장약방에 와서 약을 쓰시고 나사지는 이런 놀라운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감로 장약에서도 이 치수의 전주와는 전면적으로 우리 인체의 생체 통로를 통하게 하면서 체내 독소도 배출하고 또 인체 기능을 회복시켜주면서 몸이 회복기에 쓰면은 아주 효과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우리 특별히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커프에 혹은 이 바오의 천샹환 그리고 얼스오의 쌍후환 이렇게 같이 결합해 쓰면서 오랫동안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를 봅니다. 특별히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커프에로 병용해서 쓴다 할 때에는 뇌순환을 개선시키면서 먼저 어지럼증이 개선이 됩니다.
2: 네.
1: 그리고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만성 뇌혈류 부족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전 또는 뇌경색 회복기 환자분들, 우리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을 말하죠. 이런 분들은 이런 뇌부의 순환을 다시 형성시키고 촉진시키면서 또 오랫동안 앓으면서 뇌신경이 손상본 곳을 개선시켜서 허혈성 뇌혈관 질환을 회복시켜주는 데서 또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입니다.

0: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5일은 세계 익수사고 예방의 날인데요. 이날은 대중의 익수예방 안전의식을 높이고 익수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익수예방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창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내일의 희망을 안고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024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37만 2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5만 9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익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미성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를 넘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즐기게 되죠.

수영이나 물놀이가 비교적 인기 있는 활동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익수사고 예방 지식을 잘 알고 물가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바람바람바람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익수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물에 들어가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물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물풀에 몸이 감겨버리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종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꽃구름동동 해님이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때는 꼭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데요. 어른은 위험한 상황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하여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수역에서 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외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는 진흙 혹은 나뭇가지가 있을 수 있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또한 이런 수역은 수온 변화, 물 흐름 속도 등 물 상황이 복잡하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장백산을 찾아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안전시설과 구조인원이 없는 수역에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안전시설과 구조인원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구명환이나 안전밧줄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구조인원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 때 전문적인 구조를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운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양목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리봉을 보내드립니다.

함부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끼리 함께 수영하기로 약속할 때는 평소보다 안전의식이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중 한 명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친구들은 당황하거나 무작정 뛰어들어 구조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항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은 좋아를 보내드립니다.

이 밖에도 근육 경련, 체력 부족, 준비 운동 부족 등이 모두 흔한 익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물에 들어간 후 다리에 쥐가 나서 정상적으로 수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물에 빠지게 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가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신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특히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산소 결핍이 4분에서 6분 동안 지속되면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익수 사고 예방 상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상식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것을 약속하자요. 김정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백철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파란 나뭇잎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의 입장권 부분 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조 소비 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 올 상반기 훈촌철도 통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2: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 도급진을 당근설 인설 기층 치리를 핵심 질서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연변 소비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해 입장권 부분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주 소비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각 경기장에서 연변의 명태 응원단이 인터넷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속 특색 춤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독특한 응원 방식으로 영상 플랫폼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연변의 새 문화관광 명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명태춤으로 연변 민속 매력을 알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온라인 인기가 오프라인 소비 열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타고 명태는 전국적인 인기 미식으로 떠올라 성내외 관광객, 축구 팬들이 연변에 오면 꼭 찾는 미식으로 되었습니다. 연길의 한 명태 요리 전문점에는 갖가지 특색 명태 요리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연길 주민 류 여사입니다. 평소에도 명태 요리를 자주 먹는데 요즘 동북축구연맹전과 명태춤이 유명해 틱톡에서 자주 봤어요. 오늘 맛보러 왔는데 예전 그 맛 그대로 정말 맛있어요.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저희도 동북축구연맹전 명태춤 영상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 여행에 와서 마른 명태도 맛보았죠. 평소 매운 걸 잘 먹지 못했는데 명태 껍질 요리는 식감이 바삭하고 맛있었죠. 맛고 명태 본점 총경리 님귀양입니다.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지요.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타고 저희 가게 손님이 작년보다 30, 40% 늘게 됐고 하루에 명태를 7, 80마리씩 팔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금까지

이제 온 방문객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에서 생방송 진행자가 명태 산업발전 현황, 전통 자연 건조기법과 각종 조리법을 소개하고 전용 양념 세트도 함께 판매합니다. 생방송은 경기 화재를 연결해 연변 특산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합니다. 명태의 인기는 단순한 음식 열풍이 아니라 연변조 입장군 부본연동 저녁 소비 모식의 생산 축소판입니다. 2025년 내 연변조 상무국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하여 입장군 부본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을 하고 저력 경영 방식 자원을 통합하여 온라인 흐름을 오프라인 고객으로 만들어 소비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무역 축제부터 문화관광 명소, 체육 경기로부터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입장군 부본연동은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2026년 연변 부본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승격되었습니다. 연변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흐름 기회를 포착해 은연 클라우드 지벌과 협력하여 연변 한장의 입장군 부본 초청장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로 구축을 하며 분산된 오프라인 활동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 도약식 승격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우수 상가 130여 개가 입점한 가운데 6대 주제 혜택 꾸리미를 내와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소비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은 인기 활동을 집중 개발한 가운데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행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분을 제시하면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으며 16곳 유명 냉면점을 초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당 2,000건의 혜택을 제공을 하여 조급한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졸업 시즌에 맞춰 수험표 합격 통지서 전용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수험생과 신입생은 플랫폼 소비권과 중복 사용 가능해 가족 축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고객층을 확장했습니다. 연결 삼꽃 냉면 용성점 책임자 조련합니다. 정부 행사 덕분에 삼꽃냉면 브랜드가 연기를 물론 전국에 더 많이 알려졌고 매장 평판도 크게 좋아지며 손님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연기를 백화상점 미식성 격리 최금여입니다. 부본 경제에 호응을 하고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경기 불태우고 미식 즐기기 부본 혜택 행사를 내봤습니다. 당월 경기 입장권을 제시하면 백화상점 식당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는 경기가 끝나는 10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여름은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이 곳곳에 마련을 하여 연변축구팬들에게 새로운 관람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 공공장소와 음식점에서 동시중계를 틀어 체육의 열기가 도시 야간경제와 어우러지면서 전 도시를 축구열기로 물들였습니다. 연길 주민 류계함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맥주 축제에 와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는데 정말 알차고 활기차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연변 화이 가이로스 호텔 영업부 총감독 마교려입니다. 호텔 플러스 경기 융합으로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야외 관람석은 실내보다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전문 음향과 대형 스크린을 갖추어 종계 영상이 끊임없이 선명하게 나오죠. 생맥주 특별 할인도 준비해 관람도 즐기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혁신 조치로 정부, 상가, 소비자, 3자 모두 이익을 얻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7억 3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에서는 입장권 부본 연동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승격하여 작은 골목 상점, 생활 편의점 등도 잇따라 입점시키고 입장권 부본 연동과 15번 생활권을 심층 융합시켜 전용 혜택을 문화관광 체육 소비에서 주민 일상 소비까지 확장을 하며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넓히고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변은 한 장의 표로 전역 연결, 한 사슬로 도시 전체 활성화 발전 사로를 바탕으로

0: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융합 소비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하면서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여 전주 경제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소비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기자가 훈춘세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철도 동상구

0: 광고 직접 적재, 24시간 예약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중첩 적용해 동상고 전체 통관 효율이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상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가 통상구 판공실로부터 7x24시간 통관 기재를 쟁취해 각 면학 검사 부문에서 협동해 통관 절차와 화물 운송 품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연변조 훈촌 통상구 관리봉사중심 통상구 관리 2처 처장 장호입니다.
1: 各 연계 부문 긴밀 연동.
0: 각 면학 검사 부문에서 연동 협력을 강화해 다국 철도 통로를 원활히 하고 통관 감독 관리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목전 통상구 수출입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석탄 철정재가루 청정에너지 염화칼륨 건축재료 기계설비 국제 우편 소포 등 여러 가지 품종의 쌍방향 다국 운송을 실현해 철도 다국 운송 체계가 점차 성숙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훈춘 철도 통상구는 쌍방향 다 품종의 다국 운송 국면을 형성하고 화물 운송 규모도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고효과적인 통관과 안정적인 통로는 길림성의 북방 이웃 국가 및 동북아 지역을 대상한 개방과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훈춘세관 철도 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장 왕귀평입니다. 다음 단계 세관에서는 훈춘의 연변 통상구 독특한 지역 우세에 입각해 통관 편리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초동해 훈춘 마린노 철도 국제물류 통로에 이탁해 더 많은 중국 제조가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연변 지역 고품질 개방에 끊임없이 동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광복후의 당조직 정권부대 건립 사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연변 광복후 남아있는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은 국민당 세력과 결탁했고 도비들이 일어나 형세가 복잡했습니다. 항일연군 간부 강신태가 부대를 이끌고 연길로 돌아와 신속히 진보 분자를 흡수해 입당시킨 후 10월에 중공연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신태가 서기 겸 군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연변위원회는 당원 발전, 부대 확충, 대중사업 강화 이 세 가지 임무를 확정하고 종조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도리에 굳게 뭉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 건립 사업도 동시에 전개돼 군중무장을 토대로 연변 경비려가 건립됐습니다. 그 후 연변인민 민주대동맹이 설립돼 정권 공백기의 기층 직능을 대행하며 간첩 청산 운동을 발동했습니다. 11월 관내 간부들이 연변에 도착했고 중공 연변 지방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옥문도를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 각 현 당위와 민주정부가 속속 조직되고 연변 행정 독찰 전원 공사가 설립돼 10대 시정 방침을 공포했습니다. 조선이용군 일부와 경비려가 통합 개편돼 무장 역량이 장대됐습니다. 1946년 7월까지 연변 부대는 기본적으로 토비 숙청을 완수해 새 민주정권을 보위했습니다. 중공 연변 지위는 시종 민족 단결을 중시해 동만 근거지의 창건과 공고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2: 2023년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우리조 여러 주거단지에서 시험 운행된 후 부동산 소유자 만족도와 부동산 관리비 납부률이 모두 상승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더 많은 주거단지에 이 관리 방식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도급제는 당건설 인솔 기층 치례를 핵심 질순으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례의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결시 금산가원, 시대가원 두 주거단지에 잇따라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모식을 적용한 뒤에 주거단지 풍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연결시 시대가원 부동산 소유주 손명규입니다.

0: 신우에 지내之后呢
1: 새로운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된 후에 문제를 반영하기만 하면 제때 해결이 되죠. 반영하지 않는 일도 제때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투명하고 다 공개됩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돈을 얼마 받고 또 얼마 사용했는지 모두 공개되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전역 일체화 부동산 관리가 이들 주거단지 부동산 관리 플랫폼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가동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 기준과 감독 관리 수준이 더욱 세밀화되어 부동산 소유주들은 더 안심하고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도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연면 정심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마음입니다. 주관부문과 함께 전역 일체화 부동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전 과정을 공개 투명화하여 대중 감독 경로를 열고 주거단지 부동산 관리 관련 민생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온 오프라인 평민 차원을 통합하여 우리주 부동산 관리 봉사 플러스 사업을 완비화하고 평민 봉사를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연변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 위원회 부석이 위가도입니다. 시험 운영 경험을 정리한 후에 주와시 량급 사회사부와 행정관리부문에서 주부동산관리업종협회의 당위와 연합하여 금산가원 시대가원에 공개 도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수금효존 경영방식이 각기 다른데 가두사회구역의 지원 아래 운영이 안정적이고 민원 분쟁이 뚜렷하게 주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리 관련 분쟁이 많아 행정사법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이웃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변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 당위에서는 당근서를 인설로 기층 질의 장기 효과 기제를 용합했습니다. 가도 당사비위원회 사회구역 당조직에서 앞장서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당원들이 부동산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불신의 관계를 공동치리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혁신 방안은 전주 부동산 관리 고품질 발전에 복지 가능한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에서는 시험 경험을 정리해 공개 도급제를 단계별로 보급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는 근일 짧은 영상 형식으로 길림 연변 해란 강변의 외가리 소식을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연결시 소영진 하룡촌 해란 강변에서 한 모리 외가리가 모래톱에서 여유롭게 논의는 모습을 담아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여름 생태 화법을 펼쳐 보였습니다.
2: 중앙TV 사회 및 법 채널 도덕관찰 프로에서는 7월 20일 변경 옛마을의 행복 비결 탐방을 보도해 시청자들을 화룡시 토도진 룡문촌으로 안내하며 현지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1: 인민청 역보는 7월 20일 노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 추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우리 주가 다섯 차례 연속 전국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이 됐고 연속 두 차례 전국민족단결 진보 건설 활동 시범주로 명명이 됐으며 민족단결 진보 사업에서 출국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어 명실상부한 민족단결 진보 로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주는 한창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의 모습을 전주 곳곳에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기.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마음 그리고 건강까지 아우르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하루 보내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의 좋은 이야기들을 골라봤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아주 짧지만은 마음 깊이 와닿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 바로 우리의 일을 위한 준비와 나눔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 조용한 마을 한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 묘목을 심고 있어서요. 나이가 많아서인지 움직일 때마다 힘이 들어 보였죠.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노인의 모습을 보고는 다가가서 거들어주며 물었어요. 영감님,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가 열리나요? 노인이 숨을 고르며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한 30년쯤 지나면은 열매가 열리겠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영감님께서는 그 열매를 드실 수 있을까요? 30년 후면 아마 나이가...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아마 그때까지 살 수는 없을 거요. 젊은이는 더욱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고 계신가요? 영감님께서 드실 것도 아닌데. 노인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마지막에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집 마당에는 과일나무가 참 많았단다. 나는 바로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자랐지. 그 나무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었어. 지금 나는 그저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셨던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란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노인이 나무를 다 심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셨나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처럼 묵묵히 내일을 준비해온 누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죠. 그분들은 자신이 그 열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심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그늘 아래에서 쉴 수가 있었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자랄 수가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 나무를 심을 차례입니다. 내 아이가, 내 손주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무 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좋은 일,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내가 쌓아가는 지식과 경험들이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은 나무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열매들 중에는 특히 피부와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로 피부 미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과일, 바로 복숭아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하면은요,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탐스러운 붉은 빛깔, 달콤한 향, 그리고 한 입에 여물면은 퍼지는 극한 과즙. 그런데요, 이 복숭아가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피부에 놀라운 효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친 몸에 복숭아 한 개는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사꽃 미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숭아 꽃처럼 화사하고 곱다는 뜻인데요. 복숭아를 많이 먹게 되면 정말 예뻐진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인의 조건은 많지만은요, 일단 피부가 곱고 혈색이 좋으며 여드름이나 기미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변비가 없어야 하는데 복숭아가 바로 이 모든 것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중의학에서는 복숭아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장을 부드럽고 윤택하게 해서 변비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복숭아를 얇게 썰어 말려 먹게 되면 안색이 좋아진다고 중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이 여성들의 피부를 위한 과일인 셈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스트레스 많은 일상 속에서 복숭아 한 개면은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채워주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복숭아는요, 피부 미용만 잘하는 게 아니랍니다. 복숭아는 기와 혀를 더해주고요, 간과 심장의 기를 부양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폐의 기를 보강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기침이나 천식에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폐병 환자들에게 복숭아를 구원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 그 효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복숭아에는 해독 작용도 있어서 생선 중독에 좋고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복숭아가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흡연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복숭아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복숭아에는 포도당, 과당, 그리고 사과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식욕을 돋궈주고요,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A와 C도 많아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 일석이조이죠. 특히 복숭아는요, 만성피로증후군 개선, 간해독, 항체, 생성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운동을 촉진하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복숭아 하나가 영양제 하나.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복숭아는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요, 오히려 열을 일으켜 부스럼이나 종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복숭아를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과일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씩 드셔보시고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복숭아와 장어, 자라, 바다게는 함께 먹게 되면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식탁에서 궁합을 맞출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복숭아를 드시고 신은 다 버리시나요? 복숭아신은 중의학에서 도인이라고 해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부딪혀서 몽이 들었을 때나 여성의 생리불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신은 변비에도 아주 좋아서 측백나무씨, 살구씨, 삼시, 잣등과 함께 가루내어 만든 오인화는 노인이나 허약한 분들의 변비에 신통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잎도 약으로서요. 네, 열을 내리고 땀을 나게 하며 풍기와 습기를 없애주고 살충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 질환에 좋아서 땀띠나 습진이 있을 때 복숭아잎을 달인 물로 씻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부스름이 났을 때는요 지어서 즙을 내어 붙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는 열매뿐만 아니라 씨와 잎까지 모두 소중하게 쓰이는 귀한 나무인 거 아시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할 점 그리고 버리기 아까운 복숭아 씨와 잎의 효능까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복숭아를 드실 때 그냥 마시는 과일이 아니라 피부 미용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도 오늘 탐스러운 복숭아 한 개 드시면서 피부에도 건강에도 마음에도 활력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덥고 지친 여름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상큼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복숭아를 말하다 보니까요,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면은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곤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지만은요, 정작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현상 바로 겉옷차인 고양이 효과입니다. 제목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은요,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 바로 그거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이 감정의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지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속이 뒤집힌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요. 혹은 남편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와서는 별일도 아닌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기다리느라 짜증이 났는데 그 기분이 그대로 집에까지 이어져서 가족들에게 전달된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요 겉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언론에서 한 기사가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기사는 매우 화가 나서 자신의 장원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제 시간에 자신을 맞이하지 못한 관리가 눈에 거슬렸지요. 기사는 그 관리에게 한바탕 화를 냈고 억울하게 꾸중을 들은 관리는요. 집에 돌아와 별것 아닌 이유로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내는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던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게 된 아이는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서 마침 옆에서 뒹굴고 있던 고양이를 발로 걷어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의 전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만과 분노는 사회적 관계를 따라서 마치 쇠사슬처럼 위에서 아래로 강자에서 약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슬의 맨 마지막 감정을 발설할 곳이 없는 가장 약한 존재가 결국 그 화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 고양이가 바로 그 희생자인 셈이죠. 이런 현상은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웃과 가정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라가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마침 저녁밥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쁜 기분이 금방 아내에게 전달이 되고 아내는 그 기분을 아이에게 또 아이들은요 또 동생이나 반려동물에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시작된 나쁜 감정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감정은 마치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나쁜 감정을 바이러스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의 몸에서 저 사람의 몸으로 전염이 되고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그 전염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감정이 전염된 사람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어떤 때는 나쁜 감정이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독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병하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원활하고 또 소통이 되도록 돕는 거죠. 아, 쉽지 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 심리학자 랭스 랭든이 블로그에 기록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한 손님이 여자 종무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우유 사야잖아. 내 홍차를 모두 망쳤어. 여자 종무부는 급히 사과하고 새로운 홍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홍차와 함께 신선한 레몬과 우유를 따로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만약 홍차에 레몬을 넣으실 거면은 우유는 넣지 마세요. 레몬의 신맛이 우유를 덩어리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손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물러섰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랭든이 종업원에게 물었어요. 명백히 그가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런 건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업원이 웃으며 대답을 했죠. 그가 화를 낸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제가 화를 내게 되면은요, 그가 저에게 다시 화를 낼 거고 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될 테니까요. 이 종업원은 자신이 그 화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감

선음의 고리를 완벽하게 끌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이죠. 그네는 손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업원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감정의 사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답니다. 내가 그 화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남편이 스트레스 받고 들어봤을 때 왜 나한테 화풀이야 라고 맞받아치기보다는 오늘 힘든 일 있었나 봐 라고 한번 감싸주는 것,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화내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라고 다가가는 것,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릴 때 또 시작이네라며 얼굴을 찌푸리기보다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번 웃어보는 것. 네, 그 작은 차이가 감정 전염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랍니다.

자, 오늘은요, 노인이 나무를 심는 이유로 배우는 레이를 위한 준비와 나눔의 지혜,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으로 알아보는 건강과 피부, 미용의 비밀, 그리고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를 통해서 깨닫는 감정의 전염과 그 해결책까지. 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손자의 손에 달콤한 열매로 돌아오듯 오늘 내가 웃는 한 번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참아내는 한 번의 화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오늘 내가 먹는 복숭아 한 개가 레일의 피부와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줘야죠. 오늘 하루 내가 심은 작은 나무 하나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그늘이 돼주고요. 달콤한 열매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스트레스와 화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멈추는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일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라며 나쁜 감정의 전염이 아닌 좋은 에너지의 선순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하루 혹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여유롭고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교기였습니다.

0: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문득 내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착한 딸, 현명한 엄마, 든든한 가장 등 사회가 정해준 이 알맹이 속에 갇혀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말입니다. 오늘은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 한편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나를 깨워주는 고전, 해류만 해세의 소설 데미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네, 이 한 줄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뻐근해지지 않나요?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찾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감성의 책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쓴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칼프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시인 집안 출신이라 어릴 적부터 문학을 가까이 했죠. 하지만 헤세는 순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기계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고요. 서점 점원을 거치면서 틈틈이 시를 썼어요. 그러다가 1898년 첫 시집 낭만의 노래로 이름을 알렸고 1904년 소설 수리바퀴 아래서가 크게 성공하면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작가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헤세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독일 국소주의자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글을 신문에 발표했다가 매국노라는 악플 세례를 받았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에서 온갖 욕을 먹은 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연히 칼 융의 정신분석학을 접하면서 해세는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1919명 가명 에밀 싱클레어로 데이미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작품은 단번에 젊은이들이 즐겨 읽는 책이 됐고 훗날 1946년 해세는 노벨 문학상을 품에 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 해세도 우리처럼 상처를 입고 방황하다가 빛을 찾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이름은 에밀 싱클레어. 10살쯤 된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싱클레어라는 아이의 머릿속에는 세상이 딱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밝은 세계, 즉 집, 엄마, 아빠의 품, 깨끗한 식탁보, 포근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어두운 세계, 동네 골목 끝, 술 냄새 풀풀 나는 집, 욕설이 오가는 어른들, 도둑질하고 싸우는 큰애들, 부모님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세계요. 여러분, 어렸을 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왠지 그 어두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가끔 금지된 장난감이나 남의 집 담 넘어가 더 궁금했던 경험.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이 친구들 앞에서 한번 잘난 척을 했다가 생깁니다. 야, 나 저 과수원에서 사과 훔쳐봤어. 순전히 허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동네 양아치 같은 아이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협박합니다.

오, 내가 경찰에 일러 바칠 거야. 돈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내 인생 끝이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며 눈물 훔치는 모습을요. 싱클레어는 그렇게 밝은 세계에서도 편안할 수 없게 됩니다. 밥맛도 없고 학교 가는 길이 무섭고 거의 며칠을 지옥같이 보냅니다. 여러분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점점 커져서 밤잠을 설치던 그런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 옵니다. 이름은 데미안. 싱클레어보다 두세 살은 많아 보이고 눈빛이 뭔가 남달라요. 말하는 게 하나하나 어른 같아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비밀을 눈치채고 프란츠 크로모를 찾아가 혼내주거나 협박해서 싱클레어를 구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마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싱클레어는 오히려 데미안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데미안은 어두운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구해준 사람을 피하다니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고맙긴 한데 그 사람이 너무 강렬하거나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다시 평범하고 편안한 옛집으로 도망가고 싶지 않나요? 싱클레어가 바로 그런 심리였어요. 몇 년 동안 그는 데미안을 의식하지 않은 척 밝은 세계의 모범생 노릇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인생은 도망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싱글레오는 사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꿈틀거립니다. 이유 없는 울렁임, 나쁜 친구들, 술과 담배, 그리고 부끄러운 충동들. 우리가 사춘기 하면 떠올리는 그 방황이 정확히 그거예요. 싱클레어는 자기를 혐오하면서도 그 혼란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만 아이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지내던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그 소녀를 본 순간 싱클레어는 아,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붓을 대면 대면할수록 얼굴이 자꾸 데미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깨닫습니다. 싱클레어는 사실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데미안을 그린 거였어요. 그렇게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찾아 헤맵니다.

데미안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적혀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편안한 껍데기에 갇혀서 죽지 마라. 아파도 좋으니 한 번쯤 밖으로 나와봐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얼굴을 찾아라. 이 한마디에 싱클레어의 모든 방황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다시 만나고 데미안의 어머니를 소개받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엄마처럼 포근하면서도 삶의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와 대화하며 점점 진짜 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우죠. 그런데 평화는 길지 않아요.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는 군대에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옆에 데미안이 누워있어요. 피투성이지만 눈빛은 평화롭습니다.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는 떠난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면 내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데미안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데미안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싱클레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즉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미안은 내 안에 이미 있다고.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데미안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살아간다고. 데미안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 책이 10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책은 시대의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대전 후 전장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혜세는 말했죠. 인간은 제각기 누구나 자연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시도이니 집단이 대열로기에 휩쓸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운명을 살라고요. 당시 청년들이 얼마나 울며 환호했겠어요. 마치 혜세가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요.

바로 정신분석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해서는 칼 융의 리언을 빌려 우리 안에 밝은 나와 어두운 나를 부정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병이 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성숙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소설을 넘어 마음속 지도를 그리는 심리 드라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나를 잃어버린 엄마, 직장에서 방황하는 아빠, 은퇴 후 허전한 어르신, 대학입시에 치여 사는 청소년,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남의 시선, 사회적 규칙, 두려움, 게으름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서요. 그런데 데미안은 속삭이죠. 두려워 마라. 내가 알을 깨려고 할 때 세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밤 잠시 소파에 앉아 이 책을 펼쳐보세요. 처음 몇십 페이지만 읽고도 마음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깊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오늘이 누군가에겐 그토록 잡고 싶은 삶의 순간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삶의 순간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짧은 글 한 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장암으로 36세 짧은 생을 마감한 영국의 두 아이 엄마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저렇게 많은데 제게는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투정도 부리며 함께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떠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겠어요. 딸아이 머리를 닿아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장난감이 어디에 굴러 들어갔는지는 저만 아는데 이제 누가 그걸 찾아줄까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것도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늘어난 허리둘레, 흰 머리도, 피곤한 아침도, 가족의 잔소리도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떼쓰기조차, 식탁에 마주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저녁조차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마지막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당부는 더욱 가슴을 팔고들죠.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일,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있는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두었던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학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성성군의 수필, 그리운 고향 냄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문에서 두만강 기슭을 따라 군촌으로 달리는 버스에 앉아 20여 분이면 북쪽으로 넓은 거리 펼쳐지는데 높지도 않은 언덕 아래 남향으로 앉은 두 개 마을이 보인다. 서쪽은 남대촌이고 동쪽에 앉은 마을은 내 고향 동전촌이다. 봄이면 뒷동산 언덕의 과수원에 사과배꽃, 살구꽃, 복숭아꽃, 오약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동네에 꽃향기가 넘쳐나고 북쪽 깊은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마을 앞을 감돌아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대촌을 감돌며 남으로 꺾어 두만강이 흘러들어간다. 감로소와 같은 이 생명수가 봄부터 가을까지 굽이굽이 산기슭과 언덕을 넘어 그 넓은 앞벌의 논밭에 흘러들어 여름이면 푸른 주당 같은 벼파도가 짙은 풀내음을 풍기며 검푸르게 자라고 가을이면 황금 이삭이 묵직하게 무르익어 가을바람에 넘실거리며 나달 향기가 온들에 날린다. 더욱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것은 뒷산 언덕에서 빨갛게 무르익는 사과배 향기 속에 올망졸망한 초가집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있었다. 그때 우리 동네 동쪽 논밭 첫머리에 담사대가 박아놓은 샘물이 있었다. 100여 미터도 더 되는 깊은 수심에서 솟아나는 물에 향긋한 석유 냄새가 살짝 나는 샘물이었다. 동네에서는 모두들 담사대 샘물이라 불렀다. 더러워진 옷이나 땀에 때가 앉은 머리랑 몸이랑 씻고 감으면 때가 말쑥하게 지고 마른 옷에서 싱긋한 좋은 냄새가 났고 머리에도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돌며 향기로웠다. 어린 나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냄새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잘 다려놓은 옷에 늘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의 빨래 로고가 고스란히 담긴 이불 거죽을 어머니와 함께 맞잡아 당길 때도 그 냄새를 맡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고 작은 행복감이 들었다. 고향의 풍경은 계절의 변화보다 낮과 밤의 차이가 더 컸다. 해가 떠오르면 집집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밥이 뜸뜨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냄새가 마을 전체를 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침 반찬거리 심부름을 자주 시켰는데 금방 세수한 것 같은 아침 공기를 헤치고 뛰어가는 그 길이 왠지 신이 났다. 숨을 핥딱이며 그 자그마한 마을 구멍 가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출입구에 늘여놓은 푸성귀에서 흙냄새와 풋내가 났다. 아침밥을 짓다가 나온 주인 아주마는 방금 데운 두부판에 솜씨 좋게 슥슥 칼질을 해 뜨끈한 두부 한 모를 순식간에 밥통에 담아 건넸다. 두부방의 빠얀 뜬김 속에 풍기는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는 정말 좋았다. 운이 좋은 어떤 날에는 주인이 마시자고 두었던 구수한 콩물도 한 사발 마실 수 있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골목이 어둑해지면 고된 하루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앞뒷집에서 지지고 볶아낸 고소한 반찬 냄새가 풍겼다. 어른들의 전액은 이렇게 소박한 안주와 어머니가 정성들여 만든 잘 익은 막걸리와 젓가락 장단에 맞춰 부르는 구성진 민요 한 가락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 시절 달리 활동 장소가 없는 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생산대 탈곡장에 몰려들어 놀았다. 온 동네는 아이들이 술래잡이 노름으로 북적였다. 저녁상을 물리고 하나둘 모여든 어르신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화로 위에 올려놓은 모기태 타는 숙향기가 달에 쳐올랐다. 내 고향은 그렇게 낮과 밤으로 마을 사람들이 소박하고 따뜻한 향기가 넘쳐 삶을 아름답게 채워 나아가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고 또 새해를 맞았다. 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교실에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서 느끼고 알았다. 봄 햇살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정수리에서 엄마가 잘 다려놓은 옷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났다.

그건 분명 봄이 온 것이다. 운동장에 아지랑이 하늘하늘 피어올랐고 골목에 들어서면 집집마다 묵은 빨래를 해치우고 봄볕에 말리느라 빨래의 재물 냄새가 그득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마당의 빨래줄에는 하얀 이불 안이 널려있었고 겨우내 벌어진 창틀에 붙여놓았던 몽풍지를 떼면 먼지가 허공 속에서 요란하게 부서졌다. 봄은 늘 상쾌하고 개운한 계절이다. 여름이 오면 아이들 몸에서는 물고기 냄새가 났다. 여름 내내 물고기를 잡느라 작은 쇠 그물로 만든 채발을 들고 개울물에 뛰쳐나갔고 해가 넘어 이가 딱딱 부딪힐 지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밤 어디를 가더라도 시원한 오이가 있었고 갓 쪄낸 풋강냉이 뽀얀 김을 내뿜었다. 뉘집이라도 사리문은 열려있었고 어딜 가더라도 어른들이 얼른 와서 먹으라는 손짓을 했다. 여름은 사람 사는 인정 냄새가 나는 축복의 계절이었다. 검붉은 포도가 익어가는 냄새가 더해지면 어른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다. 가을 볕 아래 물기가 말라가는 마을에서는 낙엽 냄새와 도토리 묵을 수는 쌉싸름한 냄새가 담벼락 위에 넘실거린다. 나는 학교 화단의 한복판에 서있기 좋아했다. 국화꽃, 달맞이꽃 등 가을꽃들이 세상의 모든 꽃을 담은 듯 그 화단 앞에 서서 힘껏 숨을 들이키면 세상의 모든 좋은 향이 나를 채우는 것 같다. 겨울이 되면 언제나 부지런하던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때면 동네에서 추렴이라는 술놀이가 자주 벌어진다. 끼리끼리 모여 자작부를 피우고 집에서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느라 시끌벅적하다. 아이들은 주변을 맴돌며 자기를 불러주길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차가운 공기에 모닥불 냄새가 퍼지고 고소한 고기 끓는 냄새가 더해지면 어른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늘 육부치가 없던 초촐한 밥상에 허기찬 아이들이 부지런히 먹느라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뒷산 언덕의 과일 냄새, 앞벌의 벼달알 향기, 소급 친구의 정수리에서 나는 햇살 냄새, 실개천의 슴슴한 물 비린내, 어머니의 빨래 냄새, 내 그리움을 소화하는 그때 그 시절의 향기로만 그려지는 정다운 나의 고향. 꿈속에서라도 더 보고 싶은 나의 고향. 지금 이 시각도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 그래의 향기를 따라 고향의 정담 풍경 속에 푹 빠져본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 남희의 글, 엄마라는 역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어떤 엄마였을까? 서서히 불러오는 나의 배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긴다.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한 시간이 4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그녀를 어떤 엄마였다고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녀는 어떤 엄마가 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집에 사랑한 지붕에서 그냥 뛰어내릴 때에도, 학교에 가방을 메지 않고 책을 안고 가도, 친구를 잘못 사귈 때에도, 꼴찌를 해도, 학부모 회의를 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창피함을 당하게 됐을 때에도,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도 엄마는 늘 비슷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너는 그러고 싶나 보지?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다. 혼내지도 설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었다. 나는 그 안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바꾸지 않아도 되었다. 그대로 두어줌이 나를 나로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엄마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저 나의 엄마였다. 그래서 나도 어떤 엄마가 아니라 그냥 조례의 엄마이고 싶다. 조례는 나의 초심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어느덧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18주를 넘기며 자라고 했다. 내가 바라는 초심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사랑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열정으로 시작한 일은 열정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면 된다. 나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오래 품고 싶었다. 나는 어떤 엄마가 아니라 그저 엄마로 충분하다. 상담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엄마를 바라는지 물으면 대단한 엄마를 말하는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를 떠올린다. 엄마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쉽게 나뉘지 않는다. 그저 나의 엄마에게 사랑하고 투정을 부리고 속상해하고 다시 기대하게 되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어떤 엄마가 되려 하지 않게 된다.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지는 순간 그 어떤을 판단할 기준도 함께 생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한다. 아이 역시 내가 바라는 모습의 어떤 아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작 엄마인 내가 아이를 가장 많이 채우고 가장 적게 이해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종종 그런 순간이 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아이는 전혀 다른 엄마를 원하고 있을 때, 잘 가르치는 엄마보다 내가 곁에 오래 있어주는 엄마를, 단단한 엄마보다 자기 마음에 먼저 알아주는 엄마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다. 아이가 조금 느리면 느린 아이의 엄마로, 남들보다 유난히 특별하면 특별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려 한다.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몸이 약한 아이의 엄마였다가, 마음이 여린 아이의 엄마였다가, 사춘기가 심한 아이의 엄마였다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의 엄마였다가, 이제는 임신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런 아이이기에 나는 그저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 나도 사람이라 살아가는 동안 아이를 놀라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이해하기보다 먼저 판단하려 들고 붙잡기보다 밀어낼 때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간다.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 애쓰는 각자의 존재인 것을, 최선을 다해 오래도록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엄마가 된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나의 하루를 살아내는 일,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가 된다. 그러니 좋은 엄마가 되려 애쓰는 모든 엄마들이 그저 살아있는 엄마로서의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자신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기를. 엄마는 자라를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엄마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여주 무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수

소강종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강종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이온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시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에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 2류 의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다면 자연적으로 척추의 마디마디가 경추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리고 흉추가 12마디고 요추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총체적으로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요추관반 탈출이 온다든지 펑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감압치료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에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형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마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기계는 기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0: 우리 연변에서는 이 1호기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한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위창 수술 같은 것은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고 깨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소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저 한번 중풍이 왔었습니다.
0: 예.
2: 그래 후에 중풍 오늘 후일부터는 여러 명이 앉아 한짝 발휘하고 한짝 다리도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언어장애도 있고 예 그리고 심리가 보지도 못하고 또 혈압이라는 게 엄청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0: 예.
2: 머리가
0: 중풍이증 그렇죠. 예예. 예.
2: 머리가 가나 아프고 두근두근 이래가지고 예 지금 약도 한 몇 년간에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예.
2: 예,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소문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 조인만 선생님이 이제 가서 예 지금 치료로 지금 도화체 받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가야도 더 못 가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더 못 갈까나 그 며칠 아이 될까나 예 봐서 사람이 예, 혈압도 좀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걸 들어서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히 요즘간에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좀 따뜻해나고 예? 지금 오랜만에라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수련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요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도 그래서 먹어봐야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예.
2: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쯤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0: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게 되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같이 오는 패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지면서 조인반 선생님 보면서 그 척추 이러기에
0: 척추 이러기에 예.
2: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로 저기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줬더라.
0: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0: 그리고 이쪽에 그 병원의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겠다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기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0: 또 멘디라가 지나오바거나 이거.
1: 하하, 그렇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인답니다. 예, 예. 한 번 하면 한 번의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증이 없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니까 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것이 한답니다. 이 해산하고 그 위에 골반이 제대로 잘 교정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해요. 젊은 딱 노인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남성들을 포함해서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네,
0: 그럼 내일 주말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년 그 삼촌 그 김주희 개냐.
1: 예. 경추치료이기. 예, 예.
3: 예. 예. 척추치료이기라고 써. 예.
1: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전문가면 어제는 세 번 했습니다.
1: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1: 예,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좀 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나, 그 조명 가면,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1: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발이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조명과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래 전에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가려고.
1: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금병은의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지가 있게 되면, 의료보험을 예,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3: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가서 예, 배운 환자입니다. 저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또 보험 잡아서 어찌 어림쥐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유행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전번에 가서 두 번 갖다 먹은 게 예, 많이 낫고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정신난다. 그래 오늘 또 한번 질병 또 가서 한번 더 재워오자고 그래 예.
1: 그렇게 하세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는데요.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게 되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혈압이 높고 심뇌혈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물건 동안 병원에 가서 3층에 있는 그, 개냐, 이렇게.
1: 개냐, 예, 예. 척추, 예. 치료이기, 예.
5: 예. 허리, 뭔가 여쭙한 탈출이 있으면서, 저녁에 뭐 자지 못하겠으면 둘러도 눕지 못하지, 다리 펴지 못하지, 그냥 꼬부리로 잤댔습니다.
1: 예.
5: 그리고 아프게 통증이 엄연하겠어. 거기다 뭐 다리 내리 저리고, 마하고서, 근데 꼭 벗어나면서 걷지 못했댔습니다.
1: 예.
5: 근데 네 번 치료받았는데, 인간 좋습니다. 편안하고.
1: 이 제품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예. 분들은 100% 거의 접근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예.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5: 예. 예. 저녁에 잘 자서 다리도 펴고 잘 수 있고,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계속, 맹심하게도 계속 얼어서 자다도 훅 돌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너무 잘 잠도 지금.
1: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뭐, 조리던 것도 어렵고, 차갑던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래, 그렇게 예. 말해서. 손발이 그렇게 그래, 차갑던 게 따뜻해졌다고, 예.
5: 예, 그래, 우리 언니는 뭔가 뭐, 경수병이서 나도 같이 데리고 갔다, 아마 우리 언니도 전에 두 번 다 무려 치료 받았댔습니다.
1: 예.
5: 그래서 우리 언니도 세 번, 네 번 써서 봤는데, 머리 그냥 얼리 아프고 하던 게, 얼리 아프면 혈압이 막 올라가.

0: 나베레 빼다겠는데 요즘은 그 치료 받았는데 목대 퇴소술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든 올라가서 손상이 된단다.
1: 어 그래요. 그렇죠.
0: 예.
1: 어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침을 맞고 가서 앉아서 그
1: 아프 침을 맞을 필요 이건 예, 시원하고
0: 예. 예. 목에다 어깨인데도 침 맞아 얼마 바쁜 거 아픈 그렇죠. 거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리 이혼의 성과 미랩대다 그러면서리 너무 좋다고 또는 가겠다 미랩대다 그래 내가 우리는 이혼 둘이 같이 가려고 또 예약하기시오.
1: 어 그렇게 하셔.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예.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당나뇨미소에 자료대로 나무 입이 쓰고 다게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예, 다게를 먹어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고 없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먹고 다니는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 예. 또 빈간에서 땀에도 나빴습니다.
1: 예.
3: 이제 땀에 정사이고 이 주소 위험이고 길에서 예, 서한대고 서기고들게 밥을 못 먹는데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예, 예.
3: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길 있는 길, 선생님 약을 치료도 받자고, 예, 오늘 예약하고, 우리 언니 또, 예, 삼층에 가서 척주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1: 예, 예.
3: 했는데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예.
3: 누워서 돌아도 막 놓던 게 어찌나 그래, 마음대로 돌아 눕었답니다.
1: 이거는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 제품 자체는 확신성을 갖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이력이기입니다. 예.
3: 오늘 가면 예, 그 두 번 치료는 돈 안 받는다.
1: 아, 그렇죠. 예, 체험 치료니까. 예, 예.
3: 갔을 때까지 돈 내고도 치료하겠답니다.
1: 그렇죠.
3: 같이 가자 그랬다.
1: 제 미국, 한국, 중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척추 치료 이게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맡기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도 이 대장증후군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지금 세 번째로 좀 쓰는다.
1: 아, 그래요?
4: 나는 예. 이 위출성 위험을 내지, 한성 위험이든지 위출성 위험을 느낀 데 가서 예, 병이 좀 오랜다 좀.
1: 예.
4: 그래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로 해나고, 그 다음에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4: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랄까 콧물이 또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트림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예, 영 애놨습니다.
1: 예.
4: 또 좀 예,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에서 거기든 게 예. 이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서 벌써 두 번 쓰니까 나의 이게 낯선 게 알진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이런 게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 끼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영 변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음식,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영 이렇게 특히 이 봄과 설 되게 되면은 입구체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영 애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체 생겼습니다.
1: 네.
4: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첨약은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거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4: 야, 어쨌든 예. 먹어도 막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요. 그렇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나 이전에 그 뭐랄까 이 났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 나 또 가서 약을 또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젊은 선생님 찾아보시면 그, 됩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나는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쯤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4: 그 안절부들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지는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앞에 그 배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력이가 있었더라 네 그런 고통을 아예 범했겠는데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4: 예, 야, 좀 어떨 때는 이 통신한다 뭐 어떻게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그렇죠.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편한다. 이래서 지금 그 저희만.

0: 님이 이제 치료 받으려고 가고 지금 이 치료
1: 1억이게 치료 척추 1억이게 치료 예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에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1: 이름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대면 쉽게 그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0: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담낭이 결석이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안 좋은 아이 됐답니다. 그런 게 입이 죽었고 소화가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1: 그 정도 그렇죠.
0: 예, 그랬던 예. 게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잃었고 예.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1: 예.
0: 안쪽은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찌꺼로 예.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아예 봤습니다. 안쪽은 예.
1: 예.
0: 주의를 하느라고.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거기다 또 담낭 결석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랑이 개어면서 예, 저녁에 돌아눕을 때에 손을 받들고 돌아눕을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주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주상이 없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 가면서 예, 내일 예, 우리 옆집 할머니 이 삼층 치과를 이빨에 어째 그런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모질 아이를 두는 게 모질 아파서 그 치과를 가서 이사님 이사 선생님이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현 치과에서는 여러모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님 오랜 이력 경험을 갖고 치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아 관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틀니라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임플란트 한다든지 여기에 우수한 그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절 맞으면서 따봐서 합니다. 80%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리명결 선생님 이분은 뭐 적극적인 중이 어제는 20몇 년간의 이런 중이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이대 졸업한 다음 줄곧 중이 사회 종사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꺼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무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결 선생님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로 명문 중리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메넬 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인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님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 2층에 올라가게다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선생 이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가지 완고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여러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연변중리병원에서 장춘 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0: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저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 보시게 되었습니다. 화목, 토, 오전에 병 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니 광호 중이 안마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안마 그 지압법이 특수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려서 오지 말라 해도 2차, 3차로서 연속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1번에서 23년간 중이 안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도강 중인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고 있는데요. 리광호 선생 중이 안마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주염이 있는 분들, 결국 왕출종,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그 근만석, 허리 동통이 있는 분들, 네. 요출한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길에서 좀 떨어진 웅덩이에 커다란 삼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도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로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는 6, 7층 층집 높이만큼 되었고 7, 8사람이 손잡고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굵았다. 정말 비범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며 놀라워했다. 아, 이렇게 큰 삼나무는 처음 보는데 사주패에 있는 우리 섭의 드문어기 그 농나무보다도 더 크군요. 졸래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야말로 삼나무왕이라 할 만하네요. 두 사람은 땅으로 불쑥 솟은 삼나무 뿌리에 나란히 앉았다. 호위병들은 말을 끌고 한쪽으로 가 풀을 먹여야 한다. 졸래는 앉자마자 검은색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가 참모장이나 호위병한테 맡기는 일 없이 늘 메고 다니는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군용지도, 설계도, 종이와 겨우 잡고 쓸만한 연필 꽁다리가 들어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작전을 짜기 위해서였다. 졸래는 일군단위는 님표와 서병진에게서 받은 전보를 무태동에게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5만분의 1짜리 적수화 지도를 무릎 위에 꺼내놓고 지도를 가리키었다. 지금 사천의 두 개 려가 적수화 이르러 일군단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을 거느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적군이 금방 이르렀답니까? 모태똥이 생각에 잠긴 채 전보를 보며 물었다. 이 두 개 여는 배로 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상이 벌써 우리 계획을 알아차렸단 말이군요. 그렇지요. 졸래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강을 건너리라 판단을 하고 두 개려를 기강에 배치를 했는데 동제를 지나 서쪽으로 가는 걸 보고 우리 생각을 눈치챈 것 같아요. 모태똥이 이마살을 잔뜩 찌푸려한다. 적수성이 얼마나 튼튼하지? 인민들한테 물어보니 상당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군단은 공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은 지도를 가져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졸래는 기강과 간수, 석호 몇 곳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정작 가장 긴박한 건 우리 뒤쪽입니다. 곽고양이가 벌써 따라왔어요. 곽고양이라니? 사천군 총예비부대의 지휘관이자 모범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곽훈기 말입니다. 약삭 바르고 교활한 자인데 류상한테는 고분고분한다고 사람들이 고양이로 부르죠. 이번에 제대로 솜씨를 보여 모범사 사장으로 승진할 생각으로 차 있답니다. 워낙은 양천에서 우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모태통이 군용지도에서 고개를 들며 말을 했다. 보안이 싸우지 않고는 강을 못 끊을 것 같은데? 모태똥은 지도를 졸래에게 돌려주더니 몸을 일으키고는 길게 뻗은 골짜기를 쭉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반짝이었다. 이 일대는 지형이 아주 좋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졸래가 지도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반드시 적의 기세를 꺾어놓아야 합니다. 총사령은 아마 토성에 이르렀을 겁니다. 같이 의논해보지요. 두 사람은 내가에서 올라와 말을 타고 나란히 걸었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냇물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이야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둘은 곧 빽빽한 밀림 속으로 사라지었다. 언제나 싸움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싸움의 상황은 변화무쌍하여 그 결과를 추측하기 어렵다. 토성에서 모태똥, 주덕 등은 꼭 승전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중앙종대와 359단은 1935년 1월 26일과 27일에 토성에 이르렀다. 사천군대의 모범사도 뒤따라 토성에 닿았다. 3군단이 맨 먼저 적군과 싸움이 붙었다.

0: 새벽부터 쿵쿵 포성이 울리면서 시뿌연 화학 연기가 감돌았다. 포성은 작지만은 아주 번화한 도시였다. 길에는 모두 반듯한 돌판이 깔려 있었다. 도성은 이웃에 있는 모태진처럼 이름난 술의 도시기도 했다. 사천의 소금을 물길로 실어와 팔았기에 도시는 늘 북적이었다. 모태동은 도성에 오면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둘러 마시되 취해서는 안 된다고 농담삼아 말했다. 도성에 닿은 뒤에 관리 부문에서는 많은 술을 사서 부대에 나누어 주었다. 홍군 전사들이 한창 신이 나서 술을 마시는데 적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었다. 돼지놈들, 사천놈들은 정말 개작식들이군. 막 한 잔 마실까 했는데 오다니, 체이. 그러게, 왜 하필 지금이야? 제기랄. 전사들은 욕을 퍼부으며 총을 들고 일어섰다. 도성은 적수화를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수화가 이 작은 도시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성은 기실 산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강 언덕이 아주 높았다. 적수화는 운남진에서 세 차례 흘러내려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른다. 오늘의 상황은 각별히 긴박했다.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청강판은 토성의 머리 우라해도 좋을 만큼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아주 위험했다. 홍군은 강을 등진 채 적을 올려다보며 공격해야 했다. 모태동은 도성 거리에 있는 애화상점 뒤뜰에 머물고 있었다. 어제 모태동과 주울래, 주덕, 박고 왕가상이 여기에 모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론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적은 두 개려에 모두 네 개 탄 뿐이라서 도성에는 병력으로도 쉽게 무찌를 수가 있었다. 게다가 적들이 벌써 적수와 기슬게 진을 치고 있어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고 강을 건넌다면 꽤 위험하였다. 홍군은 3군단을 중심으로 전투를 시작하여야 했다. 하지만 적들이 어찌나 사납게 날뛰는지 홍군을 적수에 쓸어넣을 듯한 기세였다. 했다. 지휘부는 다시 애화상점 뒤뜰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주덕이 아무래도 몸소 전세에 나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태동은 낡은 범랑굽으로 물을 마시다가 펄쩍 놀라 급히 컵을 내려놓고 말을 했다. 총사령,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졸래도 손을 저며 반대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주덕은 속이 달았다. 만약 오늘 박고영이를 없애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모태동은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천천히 원을 그으면서 말했다. 팽덕회와 유백성이 모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덕은 늘 조용하고 남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 몇 개 군단이 모두 그곳에 있으니 내가 가면 더 좋지요.
0: 그러자 모태동은 입을 꾹 다물고 담배만 피워댔다.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연기를 내보내는 품이 제법 태연했다. 한 대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는 말을 하겠지 했는데 또 한 대를 꺼내 상에다 툭툭 치고는 피우던 담배로 불을 붙이었다. 주덕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온 그의 불그레한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려웠다. 그는 짙은 눈썹을 찌푸린 채 붉은 오각별이 달린 모자를 벗고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을 했다.
1: 자, 친구들, 나를 보내주세요. 홍군이 이길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 모태수란 말입니까?
0: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모태동은 잘 알고 있었다.

0: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아침을 먹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왕가상 박고가 모두 나와 주덕을 반했다. 정사령이 직접 전쟁터에 나간다는 소식에 본부가 술렁거리었다. 참모들과 간부들도 모두 달려나와 도성거리 널찍한 곳에 모이었다. 주당은 새것처럼 깨끗한 회색 외투를 입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다.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등에는 강서에서부터 쓰던 삿갓을 맸는데 아주 깔끔해 보이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아래로 눈썹 짙은 투박한 얼굴이 드러났다. 오늘따라 굳은 결의가 흘렀다. 그는 씩씩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뒤에는 권총반의 원곡평이 따랐다. 원곡평은 권총을 어찌나 잘 쏘는지 백발백중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늘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이었다. 오늘도 원국평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마치 이 원국평이 있는 한 종사령의 안전은 걱정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 저쪽에서 포성이 더 세차게 울리었다. 주덕은 자신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딘가 긴장해 보이었다. 모태동은 주덕이 다가오자 급히 나서서 두 손으로 주덕의 손을 꽉 잡았다.
1: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레이가 차남치는군요. 정말 과분합니다.
0: 주덕이 어쩔 줄 몰라며 말을 했다. 모태똥이 얼른 말을 받았다.
1: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총사령 정기를 도하다 물보다 형제간의 정이 더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0: 원래 장문천 왕가상과 박고는 너도나도 주덕의 손을 맞잡았다.
1: 정사령 몸 조심하십시오.
0: 보성은 갈수록 거세지였다. 포탄 몇 발이 슉슉 날아오더니 강가에서 터지면서 짙은 연기가 치솟았다.
1: 다들 마음 놓으세요.
0: 주덕은 단호히 등을 돌려 총포 소리가 시끄러운 곳으로 말을 달리었다. 원국평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몇몇 참모들도 산으로 난 오솔길로 들어섰다. 모태똥이 주울래를 불렀다.
1: 갑시다. 우리도 주유소로 가야지요.

0: 늘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모태똥과 조울려는 작전실 안에서 지도만 붙들고 앉아 싸움을 지휘하는 일이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산에서 싸울 때는 더더욱 전쟁터에 가서 직접 지형을 살피기도 했다. 그래야 전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때에 대처할 수가 있었다. 모태똥과 주울레는 작전국 참모들의 안내를 받으며 도성을 나섰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나 삼봉우리에 다다랐다. 작전국장 설풍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곁에는 전화기가 한 대 있었는데 금방 놓은 것 같았다.
1: 먼저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0: 모태똥과 주울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란히 산꼭대기에 올라가 싸움터의 지형을 살펴보았다. 설풍은 호위병들도로 산 뒤에 있는 비탈로 가있으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싸움터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전세를 보고했다. 모태똥과 주울레는 설풍이 고른 이 지휘소가 마음에 들었다. 이 산은 지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싸움터인 청강파 왼쪽 뒤에 있어서 전장 전체를 아주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설풍이 눈앞을 가로지는 큰 고개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영봉정이 바로 사천군대가 지키는 주요한 진지입니다. 우리 군대가 몇 번 공격을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고개 아래로 조롱박처럼 생긴 골짜기가 있고 멀리 산기슭에는 절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집짓기 놀이로 쌓은 듯이 아주 작아 보였다. 절 앞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인데 그 둥그런 산이 바로 관분취라고 하였다. 오늘 아침 이 작은 산과 절을 빼앗으려다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꺽다리라는 영장은 총칼로 적들 여럿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그곳에서 전사했답니다. 지금 그 대대는 산과 절을 지키면서 우를 공격해 영봉정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풍의 보고를 들으며 모태똥과 주울대는 그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적의 포격이 계속되자 푸른 연기가 잇따라 치솟았다. 연기는 천천히 우로 올라가더니 점점 산허리를 흐르는 구름 속으로 섞여들었다. 모태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적수하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2: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0: 주울레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 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총사령이 싸움터에 이르러 곧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태똥과 주울레는 누렇게 시든 풀이 두텁게 자라있는 풀밭에 앉아 조용히 공격을 기다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

0: 것으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2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직선과 곡선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본나무 신사입니다.

수필, 직선과 곡선, 인생의 길은 언제나 하나의 선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때로는 똑바로 나아가는 직선처럼 보이고 때로는 구불구불 굽어진 곡선처럼 느껴진다. 직선은 분명하고 간결하며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힘을 지녔고 곡선은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깊이와 여성을 담아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 겪는 기쁨과 슬픔 모두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흔적이다. 직선만으로는 삶이 너무 딱딱하고 메마르며 곡선만으로는 흔들리고 방향을 잃기 쉽다. 두 선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그림이 완성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직선이다. 창문의 테두리, 책상의 모서리, 벽과 바닥이 만나는 선, 모두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선은 질서를 의미한다. 규칙이고 기준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길이다. 어릴 적 학교에 갈 때 따라 걷는 똑바른 길,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일정한 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들도 직선과 같다. 직선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간에 꺾이거나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안정적이다. 어른이 되면서 직선의 의미는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목표를 세우고 그곳까지 곧장 가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 남들과 비교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삶이 모두 직선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종종 직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긴다.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직선처럼 그려진 리상적인 인생이다. 주변에서 누군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직선은 실패가 없고 방황이 없으며 낭비가 없는 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만나고 길이 꺾이고 방향이 바뀌면서 곡선이 시작된다. 곡선은 직선과 다르게 부드럽다.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산길을 걸을 때 만나는 구불구불한 길,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는 모습,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는 형태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선은 인위적이지 않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선이며 삶이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다. 곡선은 방황과 실패를 담는다. 직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돌아가고 다른 길을 찾는 모든 과정이 곡선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좌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곡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직선은 결과만 보여주지만 곡선은 과정을 보여준다.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그곳에 가기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곡선을 걷는 동안 우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직선에서는 놓쳤던 소소한 행복, 잊고 지냈던 감정,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곡선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기쁨도 직선과 곡선으로 나뉘어 다가온다. 직선적인 기쁨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시험이 합격했을 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직선처럼 명확하다. 그 기쁨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며 마치 밝은 빛이 푹 하고 비치는 것처럼 가슴을 채운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기 쉽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음 목표가 생기고 다시 직선을 향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곡선적인 기쁨은 더욱 깊고 오래간다.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갑자기 햇살이 비칠 때,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눌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질 때 느끼는 기쁨이다. 이런 기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천천히 쌓이고 스며들고 마음속에 남는다. 직선적인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밝은 빛이라면 곡선적인 기쁨은 내면에서 피어나는 부드러운 온기와 같다. 슬픔과 아픔도 마찬가지다. 직선적인 슬픔은 갑작스럽고 강렬하다. 예상치 못한 상실, 갑작스러운 이별, 뜻하지 않은 실패는 마치 칼이 툭 하고 가슴을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이 슬픔은 명확해서 피할 수 없고 직면해야만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직선적인 슬픔은 점차 얕아진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곡선적인 기쁨은, 곡선적인 슬픔은 더욱 묵직하다. 그리움, 아쉬움, 후회, 잊지 못하는 기억들은 마치 구불구불한 길처럼 계속 이어진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감싸며 오래 남는다. 하지만 이런 슬픔 덕분에 우리는 더욱 성숙해진다.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잃어본 적이 있기에
소중함을 알 수 있다. 곡선적인 슬픔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선이며 없어서는 안 될 흔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만나는 인

깊게 깨신다. 한 번의 실수로 선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곡선을 지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고비를 지나며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친구, 가족, 연인 모두 마찬가지다. 처음엔 똑바른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불구불한 마음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안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자연을 보면 직선과 곡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의 릉선은 직선처럼 뻗어 있고 바위의 모서리는 각지지만 계곡의 물길은 곡선으로 흐르고 나무의 가지와 잎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수평선은 끝없는 직선이지만 구름의 모양은 언제나 곡선으로 변한다. 자연은 직선으로 질서를 잡고 곡선으로 생명을 불어넣는다. 만약 자연의 직선만 있다면 모든 것이 딱딱하고 차가울 것이며 곡선만 있다면 흐릿하고 형태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과 같다. 직선 없이는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는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다.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한다면 삶은 의미를 잃는다. 직선은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주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직선적인 신념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곡선 없이는 삶이 너무나 메마르다. 항상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틈이 없다. 성공만을 쫓아 직선을 걷다가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 곡선은 삶의 여유를 준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고 다른 길을 찾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곡선을 걷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다. 가끔 우리는 직선만을 고집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똑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는지 어떤 마음으로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 직선으로 가다가 막히면 곡선으로 돌아가면 되고 곡선으로 걷다가 방향을 잃으면 직선을 찾으면 된다. 도선은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주며 삶을 완성한다. 나이가 들수록 직선과 곡선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젊을 때는 직선만을 쫓았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길이 구부러지면 조급해하고 방황하면 불안해하고 느리게 가면 초조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곡선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천천히 걷는 동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패와 방황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직선은 용기이고 곡선은 지혜이다. 직선은 나아가는 힘이고 곡선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직선은 꿈을 향해 달리는 것이고 곡선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직선과 곡선을 번갈아 걷는다. 때로는 똑바로 나아가고 때로는 구불구불 걸으며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 직선과 곡선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의 선만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하나의 삶의 방식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직선의 힘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곡선의 여유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이 된다.

오늘도 우리는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길을 걷고 있다. 아침에는 직선처럼 분명한 목표를 품고 일어나고 낮에는 곡선처럼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하루의 직선과 곡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의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 직선처럼 살아도 좋고 곡선처럼 살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는 것이다. 직선에서 힘을 얻고 곡선에서 위로를 받으며 조선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삶은 직선과 곡선의 연속이며 그 모든 선이 모여 하나의 소중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릴 적 나의 여름은 언제나 할머니 집 뒷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본나무로 시작됐다. 지금도 가끔 그 나무를 떠올리면 눈앞에 푸릇한 잎사귀 그림자가 펼쳐지고 코끝에는 나무 특유의 시원한 향이 스며드는 듯하다. 그 본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내 어린 시절의 모든 비밀을 품어준 신사였고 세상 모든 슬픔을 감싸 안아주는 부드러운 품이었다.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울고 웃고 꿈꾸며 자랐고 언제나 나에게 고요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그곳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할머니 집은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 있었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면 좁은 돌담길이 이어지고 그 끝에 작은 흙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 뒷마당은 넓었고 한가운데 본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서 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만큼 골근 줄기와 모성한 가지들은 마당 전체를 그늘로 덮었고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늘 저 나무는 신령이기 뜬 나무야 라고 하며 손자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어린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본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여름방학이 되면 나는 무조건 할머니 집으로 갔다. 도시의 복잡한 소리로 숙제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직 본나무 아래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졌다. 아침이면 이슬 맺힌 본나뭇잎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엔 할머니가 해주신 콩국수를 나무 그늘에서 먹고 오후에는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책을 읽거나 잠을 잤다. 본나무 그늘은 어느 곳보다 시원하고 고요했다. 뙤약빛이 마당을 후끈하게 달궈도 나무 아래만 들어서면 바로 기분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본나무에게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많았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날, 시험에 떨어져 속상한 날, 어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작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몰래 본나무 뒤로 가서 속삭였다. 본나무야,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친구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바람이 살랑 불고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나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고 혼자서 참기 힘들었던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본나무는 한마디의 위로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내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충분했다. 할머니는 본나무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심은 나무라고 한다. 그때는 작은 묘목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랐고 집안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견뎌왔다고 한다. 할머니는 본나무를 보며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다. 본나무 아래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다. 여름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의자를 나무 밑에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누셨다. 시골 마을의 이런저런 소식,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들이 본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가고 웃음소리가 잎사귀 사이로 퍼져 나갔다. 아이들도 본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다. 나무 밑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돌

맹이를 던지며 하루 종일로라도 지치지 않았다. 벚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아이들의 웃음을 품어주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언제나 온화하게 서 있었다. 그곳은 마을의 작은 쉼터이자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자랐다. 학교에 바빠지고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여름방학마다 꼭 찾았던 봇나무 신사는 점점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가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봇나무를 떠올렸다. 그 시원한 그늘, 고요한 공기, 부드러운 잎사귀 소리가 떠오르면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졌다. 어릴 적 봇나무에게 속삭였던 비밀들은 아직도 그 나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해 여름,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았다. 집은 조금 낡아 보였지만 뒷마당의 봇나무는 여전히 하늘 높이 뻗어있었다. 예전보다 더 굵어진 줄기와 모성해진 잎사귀는 그대로 마당을 감싸고 있었고 바람이 불면 익숙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오랜만에 봇나무 밑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던 그 자리,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던 공간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반갑게 웃으시며 봇나무가 널 기다렸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무줄기에 손을 대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의 느낌이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어릴 적처럼 나무에게 속삭였다. 봇나무야, 나왔어. 정말 오랜만이야.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흔들렸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처럼 나를 반겨주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쁨과 평온을 다시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파동이 일어났다. 이제 나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간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외롭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봇나무 신사를 떠올린다. 할머니 집 뒷마당에 서 있는 그 거대한 나무, 모든 것을 품어주는 고요한 그늘, 비밀을 들어주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떠오르면 나는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어릴 적 꿈, 소중한 기억,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봇나무 신사만은 잊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고 힘들 때마다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다. 봇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나를 기다려줄 것이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봇나무를 떠올린다. 푸릇한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고요한 그늘이 펼쳐지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무에게 말을 건넨다. 고마워, 봇나무야.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줘서.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봇나무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나무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봇나무 신사는 단순한 시골 나무가 아니다. 그곳은 시간을 초월한 고요한 성지이고 내 영혼의 쉼터이며 삶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신성한 공간이다. 앞으로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그곳을 떠올릴 것이다. 봇나무가 서 있는 그 마당, 할머니의 웃음소리, 여름의 향기,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모든 것이 흘러가지만 본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저 하늘을 향해 가지 뻗고 땅을 딛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비밀을 들어주고 위로를 건네줄 뿐이다. 나는 그런 본나무를 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온기를 전하는 삶. 그것이 본나무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길이다.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잃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고 남는다. 본나무 신사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언제나 나에게 고요한 용기를 준다. 앞으로도 긴 세월이 흘러도 나는 본나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 아래에서 울고 웃었던 어린 시절,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던 순간들, 그리고 나무에게 변 평온함과 위로는 내 삶의 빛으로 남아 언제나 나를 비춰줄 것이다.

0: 총날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으로, 태풍이 휩쓴 마을로, 홍수가 삼킨 비호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서슴없이 달려가는 역행하는 사람들. 나라와 인민이 수여하는 곳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대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가요. 오정욱 작사, 남유령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규철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박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동구박 언덕길에 깃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변, 그 물결에는 우리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김서연 가수가 부른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리움도 흘러갑니다.

김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을 흥겹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상군 작사, 리태어 작곡의 림송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일세를 전해드립니다.

구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0: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위에서 몇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는 지금 한 곽의 가격이 498원입니다.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 인상이 곧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 된다고 하였거든요. 지금 15각을 싸면 18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한 각의 가격이 3분의 1

0: 가격으로 뚝 떨어지면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곰팥을 관리하면서 오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과성이 너무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698원으로부터 가격 인상이 돼서 898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제품은 일단 지나가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늘 하는 우대활동이거니 절대 이렇게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때란 말이 중요합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그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뭐 오징어란 눈병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서의적으로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지만 해도 오히려 수술 받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또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뛰쳐나오게 됐는데 우리 수술은 겉으로 염지를 잘라먹는 그 격과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 치료만 했을 뿐이지 또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서 밑으로 뿌리로부터 또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백내장 같은 거 수술받아서 다시 백내장에 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서방이라는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각에 598원 하고 있는데 12각에 12각을 물어라 봤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딱 절반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도 299원을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딱 눈에다 붙이고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병의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는 좋은 제품들이 바로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천의박사, 곰팥질 치료해주면서 여기에 갑 을러되어 있는 독혈증하고 그리고 사슴이 전녹근, 사슴이 전방과 32가지 중락제로 조성된 최신이로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일단 도착하며 병치료에 있어서는 그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효과를 곧 바꿔올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도 최신이라서는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제 한보다 오늘이 딱 81일 썼습니다.
0: 아, 81일 썼습니까? 어떠세요?
2: 예, 81일 쓴 게 예,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2: 예,
0: 그렇습니다.
2: 너무너무
0: 제가
2: 좋습니다.
0: 신심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2: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여기저기 어제도 몸이 영 불편해가지고 서리네 약 한 하루에도 예, 한 야드까지
0: 그러다 쉽게 말하자면 네. 해가 서산해질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들고 보면 네. 바깥에 나올 새 없다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2: 밥상에다 줄줄 세워놓고 이렇게 자꾸 이도 먹는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줄 세워놓고서 먹었다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약을 먹게 된 원인이 이제 이렇게 감기를 그냥 달고 삽니다. 감기로.
0: 면역자합니다.
2: 예,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예, 면역에 대한 것 세기 썼습니다. 약 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독이 그때 조금 낫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그렇더란 말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이 계속 시려가지고 예, 발이 다 계속 이불 밑에서도 예, 양말 신고 잤습니다. 네.
0: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사야 되는데 오히려 발이 시리다니. 예, 예.
2: 예, 그래. 봄에도 예, 남보다 예, 남이는 다 합이 신시는데 두꺼운 양말 쟤네 신발이 큰 거 싸야 돼.
0: 아, 음량 조절이 잘 되죠.
2: 안에다 짠지를 엮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예, 이래야 밖에 나가 논단 말이야.
0: 예.
2: 그래도 예, 발이 시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떠들어자마자 따가 물에다 발을 포하고 이래 뺐습니다.
0: 아.

0: 예.
1: 예, 그러면 그냥 감기 증상, 그냥 있어가지고, 감기 심하지도 됐고,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그죠? 이 감기 증상이 계속 몸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 이 들금에 살금에 씩 감기약을 계속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0: 아, 그 감기약에 예. 신경 억제제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1: 예. 예,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아예 자꾸 자주 먹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0: 안 좋죠. 예.
1: 예, 그래 그거 알면서도 이제 하도 힘드니까 할 수 없어서 감기약을 먹고 먹고 했는데 그러다 내 이 제시미로도 들어본 지는 좀 오란디 하도 약에 너무 얼리고 이 약서 또 저 약서 다 얼리고 나가에 옛날에 아, 어땠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내가 그때 선생님하고 문의하고서 니네 이거 먹어라 해서 콩팥이라며 가봄 병원이랑 검사하면 크게 이상이 없단다. 소변도
0: 수치적으로 이상이 없죠. 예예.
1: 예. 예, 소변도 제대로 보고 반찬도 잘 자고 예, 중이들을 침해해도 예, 내가 어제 콩팥이 나 자꾸 약하다 하는 소리 내 얘기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미리더라고
0: 예.
1: 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콩팥은 이러군데 왜 발이 자꾸 시린가 생각하다가 견당에 그 쓴시 하는 거,
0: 예.
1: 그 양 하는 것도 약방에 가서 싸먹어 봐도 예, 조금 알기긴 알기도 그렇게 화끈하게 알기더라 말입니다. 그 양 발이 시려가지고.
0: 그렇죠.
1: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기 그냥 달고 있고. 그러다가 내 최신으로 접혀먹었는데 벌써 먹어서 한 열흘 될까 이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0: 이 제품 효과 빠릅니다. 조성이 네. 특수한 조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이 네, 몸이 무슨 어떻게 말할 어떻게 말해서 진짜 기분이가 이상하게 좋더라 말이죠.
0: 그렇죠. 예, 예.
1: 예, 지금 약을 먹는 게 두세 가지밖에 안 먹습니다. 예. 신으로 먹으면서.
0: 그렇죠.
1: 하도 집에 있으니까 있는 걸 가지고 먹느라고 그랬는데 새로 쌀 생각은 없단 말이죠.
0: 예.
1: 다른 약들이.
0: 예.
1: 그래, 처음에 약에 많이 올리고 나니까 여체신으로 많이 아이스가 됐습니다. 그때
0: 예.
1: 먹어보자고. 근데 먹어본 게 하도 너무나 좋으니까 또 이 가격이 인상된다지 해가지고 좀 더 배달 받아서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예, 체신으로는 종합으로 해결해 줍니다. 콩팥이 네. 좋아지면서 원기를 돋아주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순환장애까지 풀어주게 되어서 발끝에까지 갔다가 피가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이게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가 순환하는 과정에 발끝까지 덮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위주로 하면서 오장을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예.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며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심장 쪽이 아픈 것 같아. 심장약도 계속 달고 있었지. 그냥 또 소화제 위에 대한 약도 먹었지. 근데 이 최신으로 먹어서 이 가슴이 더부룩하고 짱하던 게 저 가슴이
0: 네.
1: 계속 이게 딱 그래서 이래 짱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예, 걔는 게 이거 먹은 게 그 증상도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제가 완전히 고객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제 가슴이 후련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동치하는 제품 자체가 최신이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1: 받아야 되겠습니다.
0: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이 천지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한 1여 달 먹었습니다.
0: 아, 예.
3: 근데 이 약이 영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약은 먹을 때뿐이지 치료가 안 됐대다.
0: 예.
3: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약이 국가 노벨상 2축이나 받은 약이라지 않습니까?
0: 예, 세계 노벨상. 예.
3: 예. 그래서 내 이걸 미국서리 먹었는데 어제 먹었는가 하면 혈압 조절이 살아야 된다. 혈압이 원래 높지 않는 사람인데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계속 고리 아프고 어지럽고 어떤 때는 막내 슬거봐서 어지러워서 이러도 못날 이럴 정도 됐습니다.
0: 어지러운 거 중시해야 됩니다. 그게
3: 예.
0: 내 동맥경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진 날이면 큰일 납니다. 예.
3: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가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열흘 먹으니까 나의 오지럼증이 나서질 때다.
0: 그렇죠.
3: 그리고 혈압약도 한 달 먹으니까 나의 한 날에 혈압약을 두세 번 먹던지 한 번 먹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떨립니다.

0: 그래서 저기 헬시도 나오고 이래. 그 다음에 이제는 몇 달 되니까 서비스 신체 검사해서 오래서 가서 하니까 헬시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1: 그렇죠.
0: 헬시 나쁘던 게.
1: 예. 예.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근원을 해결해서.
0: 큰 문제 해결.

0: 좋습니다.
1: 여기 다른 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처방이 여기에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차차거리면서 그래도 고증상이 없어서 됨가.
1: 전노권이라는 성분이 특수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간 성분이 여러분들 맥동 같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노년에는 호흡계통이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호흡계통에 대해서 건강 실패를 보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0: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위가 안 좋아서 이 밥을 항상 못 먹어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병 먹으나 이렇게 먹어도 했는데 이런 게 다 사적으로 해결되었거든. 요즘 이 밥을 그래도 잘 먹고 있으니까 맥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 못 먹어도 이 변비는 어째 생기는지 변비 계속 생겨서 그러던지 그 변비도 해결될
1: 때입니까? 아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이 예.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처방이 우수합니다.
0: 그렇지 예.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서 승계를 오르내릴 때는 임으로 뛰어서 꾸둑꾸둑 소신하면서 영 아파서 재고 오르내리면 이래 됐는데 그것도 해결됩니다. 이야기요. 관절에도 그리 좋습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0: 예. 이 국가로배상 받은 약이 되고 그러는지 특별하게 여러 면에서 많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몸이 요새 검 사람은 크게 모래는 없다는데 여기저기 영 불편한 데 많았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지금 이 약을 쓰면서 이 불편한 점이 하나 둘 해결됩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지금 이 지금 또 값이 오른다 하지 그 홍광 이력기기를 준다 하지 않을까잖아. 예. 약손 있는데 약을 저기 쌀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지나가면 예. 많이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됩니다. 무료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야기 영 좋습니다.
1: 선택 잘 됐습니다.
3: 두 번 받아 그러는지 다른 약보다 예 신경 전달이 빠르고 어떤 약을 써도 효과 못 보던 이런 방면에서 이게 예, 효과 잘 본다.
1: 문제점을 찾아댕기면서 해결해 주는 제품입니다.
3: 예. 예. 나는 혈압조절이 잘 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상이 됐다. 이튿날에는 또 높아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에 골이 어지럼증도 나고 정시 잘 아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영 무겁고 정시 아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전이 박사를 쓴다면 첫째 혈압조절이 잘 되고 다음에 심장에 아이도 쓴다. 그래 놓고 중약도 먹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 중약이랑 아이 먹고 그래서 교식만 먹고 이 천이박사를 먹으면 심장이 후두둑하고 어디 떨기던 같은 이 증상이 이렇고
1: 예.
3: 밥도 마시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기억력을 증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1: 그렇죠.
3: 예. 이게 치매 걸리면 그게 제일 정말 인생에 제일 불행한 일입니다.
1: 아, 그렇죠.
3: 예. 나도 이게 어제 나 먹으니까 예. 아... 친구들 이름도 어떨 때는 기억이 아예 되고 물건 어디다 두면 둔 거 잘 기억 못해 온 데를 다 들춘다.
1: 그렇죠.
3: 그래 우리 아저씨 둔 거 잘 기억할게지 그랬다면서 그래고 나를 욕한다.
1: 예.
3: 그런데 이 천이 박사 쓴다면 기억이 영 잘 돌아오고 그 전에 생각 안 하던 일이 그래서 패뜩패뜩 다 돌아온다. 그래서
1: 그렇죠.
3: 이게 이러려니 정말 천이 박사를 쓰면은 이 치매 예방에는 이 이상 최고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믿어도 됩니다. 확실히 믿어도 예. 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우리 언니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서방에 용 좋습니다. 우리 언니 그냥 눈곱이 세게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눈곱이 지내놓아서 눈을 쬐고 잡아뜨겠다.
1: 아, 염증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예. 아, 걔가 예. 항상 정시 흐릿하고 나고 예. 용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했는데 한 1, 2년은 좋다가 또 도서지 할까 내 명서방이 줬는데 써봐라 해서 예, 우리 언니 한 넉 달 썼습니다. 근데 우선 예, 눈이 영 잘 보이고 예, 이 텔레비람 사람이 얼빤하던 게 우선 제대로 보인답니다.
1: 그러면, 예, 너무, 그렇죠. 예, 바로 그렇죠.
3: 너무 좋아서 예, 이야기 정말 수술하기만 몇 배 나왔다며 예, 영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이 나는 천이 박사 지금 우리 할도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이게 또 값이 오를까나 아무래도 늙음하게는 약은 먹어야 건강하게
1: 약물요법이 기본 건강요법이 세 번째 예, 가운데 예, 중요한 요법이 속합니다.
3: 예, 우리 언니는 또 이명서방.

0: 대달바빠고 전화 한 겐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으로 꼭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명서방 논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지금 눈이 자꾸 눈물이 나고 눈이 막 피지고 예. 아, 텔레비전 보다 눈이 부었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네, 그런 게 내 지금 그 연배병원에 가 진단받은 게 백내사에 왔어요.
1: 보이하면 백내사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런 뭔가 수술이 하라 합니다. 그냥 그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쉽지 않은데 그 선택한다는 게 수술 받으러 하는데 내가 수술을 피하고 다른 제품 선택하는 예. 게 결심이 오징어는 결심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예.
3: 네.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듣고 우리 또 친구들이 이 명심한 눈약을 쓴 친구들이 말한 게 확실히 좋대서 나는 이거 노용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게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3: 네. 네, 근데 눈이 부은 것도 이렇고 그다음에 눈이 막 그 붉게 피진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유리창탕 예예
3: 예. 네. 그리고 예, 눈이 자꾸만 예, 가렵고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네, 개인 명수방 눈약은 확실히 이 눈병이 최고라고 봅니다.
1: 아, 긍정 받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난 이 명수관 눈약이 확실히 이 눈에 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 계속 복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그런 언니 있는데 이 언니는 이 사지원에 그 저 맹감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3: 네, 어째서 이거 썼는가 하면 아, 그런 밤에 이 혈압 혈지 이게 다 높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자꾸만 소화에 되고 밤잠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사지원약 썼는데 확실히 요황 효과 좋다고 그랬는데 요황 좋아합니다.
1: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이 혈압 혈지 이게 맹감 혈당도 이게 아주 조절이 잘 된다고 하고 혈지는 완전히 좋아졌다.
1: 그거는 반년 1년 후에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3: 우리 언니는 이 뭔가 이번에 이게 약이 값이 오른다 때다.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예, 우리 할때 좋지. 아까 언니는 사지원에 그 사지 싸고 나는 이 맹수반 약을 좀 많이 사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그래서 이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5017766.
1: 그렇죠.
3: 예,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희 박사를 저는 어전 다섯 달 썼습니다. 베라토 도리가 맥압차가 지내 배까지 다 올라가서 머리가 막 터지는
1: 것 같아요.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4: 예, 네. 오름지가 난다. 아무것도 앉으나 서나 그저 집안에 빙빙 도고 하늘이 도는 것 같은 게 그랬습니다. 그런 게 좀약을 쓰고 댄디라 올매 했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생님이 전희 박사를 강의할까나 그거 로베살 두번 받아 그런지 며칠 아이 먹고 할까 어림지 난게 없어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맥이 나고 정신하고 예.
1: 예.
4: 그리고 병력이 상실됐던 게 병력이 돌아오고 합니다.
1: 예.
4: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4: 이거 잊어먹어 그저 달아든 게 빙장 가도 채소 가지러 가도 먹고 그러고 하던 게 그리고 거기다가 예 선이 다 그런 손이 허약해서 예.
1: 손실해서 예.
4: 소배나 그저 지내고 저 찾아서 그랬던 게 예. 이거 같이 이제 배합해서 먹으니까 예. 손도 많이 도와주고 예. 도와주고 약간 맥이 나고 정신하고 예.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예.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드럽습니다.
1: 예.
4: 예. 그래 부들 때 인상도 한다지 할까 약을 두 가지를 배달받아서 좀 안 샜을까 안 해서 그래 전화드린 게
1: 뭐. 그렇게 하세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배합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 가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 과학원의

0: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효과성이 이렇게 돌출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처방 출처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서 자연과학 가운데 이학 가운데서는 체가방에 속하는 이런 연구기구에 속하는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천희 박사는 우리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끊어내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따라가면서 해결해주는 특히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쓸 수 있고 세신이로 역시 기본으로서 여러분들이 콤파치 화합으로 인해서 심장이 화하고 오장이 화한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0: 대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척수화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좋을래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종사령이 싸움터에 이르러 곧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태똥과 조울래는 누렇게 시든 풀이 두텁게 자라있는 풀밭에 앉아 조용히 공격을 기다리었다. 좀 지나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영봉정의 검은 기둥 세 개가 치솟더니 종 박격포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었다. 홍군의 공격 신호였다. 때를 맞추어 경기관 총과 중기관 총을 한꺼번에 쏘아댔다. 대포 몇 분은 포탄이 부족한 탓에 치밀하게 겨눈 뒤에 한 발 한 발 천천히 쏘았다. 산골짜기는 순식간에 온갖 소리로 뒤덮이고 말았다. 어느 것이 미아리고 어느 것이 진짜 총포 소리인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다. 곧 돌격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리었다.
1: 돌격한다! 돌격한다!
0: 호위병 7~8명 사람이 뒷산 비탈에 모여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구 소리를 질렀다. 모태똥의 호위병이 망원경을 꺼내들고 달려왔다.
2: 주석동지! 모주석동지! 그래도 이걸 보십시오. 육박전이 붙었습니다. 금칼을 막 휘두르면서요.
0: 모태똥은 싸움터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 대꾸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산날에서 전사들이 돌격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는데 영봉정 위에서 수리탄이 터져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자 전사들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면서 푸른 하늘에 홍군 전사들이 적군과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격하는 전사들의 그림자는 한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요달리

0: 또렷하였다. 전사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적군과 맞붙어 싸웠다. 적들은 이내 산나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봉정을 지켜보았다.
1: 우리 전사들 정말 대단하군.
0: 모 대통령이 슬픔을 보고 물었다.
1: 저기 저 사람들 어느 부대입니까?
2: 구군단입니다.
0: 설풍이 곧바로 대답을 했다.
1: 큰 칼을 아주 잘 쓰는 전사들이죠.
0: 종소리가 뜸해지더니 영봉정 위에 붉은기가 꽂히었다. 맑은 하늘에 펄펄 나부끼는 깃발이 무척이나 산뜻해 보였다. 모 대통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었다.
1: 보세요, 종사령이 나서니 뭐가 달려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기가 얼마나 높아요. 엉구, 물 좀 가져오지.
0: 졸래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지 호위병을 불렀다. 흥국이 달려오더니 얼른 물통을 건넨다. 모 대통은 물을 마시고는 물통을 되돌려주며 말을 했다.
1: 우리가 그동안 술로 이름난 도시를 지켰는데 왜 술 한 통도 안 받아놓았습니까?
2: 어제 많이 마셔서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1: 참, 이 적수와 강가에서 난 술은 맛도 빛깔도 다르다는 걸 왜 모르지? 가져왔더라면 내가 멀리서라도 우리 총사령한테 한 잔 올릴 텐데 말이야.
2: 그럼 저녁에 마시도록 합시다.
0: 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전장에서는 이따금 총소리가 들릴 뿐 조용했다. 양쪽 모두 병력을 추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때가 지나자 죄사병들이 밥을 날라왔다. 고기만두를 보자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밥을 다 먹기가 바쁘게 미친 듯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영봉정을 뒤덮었다. 홍군은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 속에 휩싸였다. 이어 적들이 공격해왔다. 잃어버린 진지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1시간 남짓 싸운 뒤에야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붉은기는 여전히 십부연 화학연기 속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터는 또다시 조용해지었다. 도정신하여 망원경으로 싸움터를 살피던 설풍이 갑자기 나재기 소리를 쳤다.
3: 주부수석 동지, 저기 보십시오. 적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졸래가 재빨리 일어서며 망원경을 들고 물었다.
1: 어딥니까?
3: 청강밭 뒤쪽을 보십시오. 저 거무스레한 골짜기 말입니다.
1: 보입니다.
0: 졸래가 대답했다.
1: 적들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애들어 오려는 것 같군요.
0: 모 대통도 망원경을 들고 자세히 보면서 말을 했다.
1: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된다니까.
0: 그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설풍에게 고개짓을 했다.
4: 어서 총사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세요.
0: 설풍이 서둘러 전화를 돌렸지만은 전화선이 끊겼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1: 저기 통신원들이 보입니다.
0: 호위병들이 쟁쟁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산 밑에 있는 홍군의 진지 아래 떡갈나무 숲으로부터 붉은 말 두 필이 뛰어나오더니 넓은 벌판을 가로질러 나는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적들이 양쪽에서 총을 쏘아대는지 말이 달리는 앞뒤 좌우로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그들은 겨우 이쪽 산비탈의 떡갈나무 숲속에 들어섰다.
1: 어서 맞으러 가세요.
0: 설풍이 통신원을 시켜 재빨리 두 기병 통신원을 맞아 산으로 올라왔다. 통신원들은 얼굴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편지는 총사령에 보낸 것이었다. 누런 종이에 세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첫째, 상황에 대한 정찰의 오유가 있었다.

0: 적이 두 개려 네 개 탄이라고 했는데 금방 잡은 포로의 말에 의하면 두 개 사 여덟 개 탄이라고 한다. 둘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적들은 지금도 두 개 사에 증원병을 보내왔다고 한다. 셋째, 전쟁터를 관찰해보니 적들이 우리 군을 애돌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반드시 경계하기를 바란다. 졸레가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모태똥은 편지를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보지도 못했는데 백군이 쏘아대는 포탄이 계속해서 앞산에 떨어지었다. 기관총 소리도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호위병들은 잔뜩 긴장을 해서 작전국장 설풍을 바라보았다. 뒤소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풍은 지휘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불안한 듯 물었다. 모두성 동지, 주울레 동지, 지휘소를 옮겨 하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은 주울레를 한번 바라보더니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대답했다.
1: 당황할 것도 없어요. 앞에 호위하는 중대도 있고 총사령도 있는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0: 그러더니 다시 주울레를 보았다.
1: 백군놈들이 정말 조지 파악을 못하는군. 간부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0: 주울레가 즉시 설풍에게 말했다.
1: 어서 진경한테 전화를 하세요. 당장 적을 소탕하라고 전해요.
0: 곧 루풍아라고 부르는 산골짜기에서 한 부대가 달려나왔다. 강서 소베트 구역에는 홍군학교와 공략포병학교 졸업생들을 모아 꾸린 간부탄이었다. 부대원들이 모두 간부들인지라 군사 경험이 많고 용감했다. 그들은 모주석과 주부주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날쌘 호랑이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부탄은 앞산을 점령하고 적을 청강파 쪽으로 내몰았다. 곧 전화벨이 울리더니 전방 주위서로부터 간부탄이 이미 적의 사단 주위부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모태똥은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1: 진경이 정말 잘 해내는군. 군장을 맡겨도 되겠는데? 어?
0: 설풍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를 잘 정비해서 1군단도 데려다가 내일 크게 한판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1: 아니, 이건 소모전입니다. 써보소는 안 되지요.
0: 모태똥은 의견을 묻듯 주울레를 바라보며 몇 마디 더 보탠다.
1: 우리는 적의 병력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적한테는 유리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해요. 게다가 우리의 병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어요. 1군단이 아주 적수에 있습니다. 더 싸우면은 적을 무찌를 수는 있겠지만 본전도 못 찾게 될 것입니다. 수지가 안 맞는 싸움이죠.
0: 조울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설풍이 먼저 발끈했다.
2: 그럼 곽고영이를 살려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의 모범사라야 이 정도인걸요?
1: 그래도 할 수 없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0: 조울레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1: 맞아요. 계속 싸운다면 확실히 잃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0: 모태똥도 한숨을 쉬면서 괴로운 듯 말했다.
1: 우리가 적을 너무 얕봤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요.
0: 조울대가 말을 받았다.
1: 사천군대와는 싸운 적이 없어서 막연히 귀족군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0: 모태똥이 계속 말했다.
1: 원래 동지, 나는 내일 적수를 건너 먼저 고린에 집계를 했다가 상황을 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3: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졸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을 건너려면 무엇보다 부교를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태똥이 웃었다. 그건 아마 을레동지가 직접 해야 할 것 같군요. 졸레는 그러마 대답하고는 주총사령과 누백승대로 계속 전선에서 지휘하도록 하고 부상병을 추스르는 일은 진운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이었다. 어쨌든 모든 일을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하였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대에 있는 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할 겁니다. 포탄도 없는 대포 몇 문 때문에 사람이 지쳐 죽게 생겨서네 차라리 적수와에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졸레는 전군의 안위가 달린 부교 때문에 침식을 잊었고 척수하 강변에서 콸콸 쏟아나오는 포병의 눈물에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이 모든 것은 적수를 1차 투하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저녁 해가 짙은 자줏빛 노을에 쌓인 채 시름에 겨운 듯 푸른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산속은 벌써 한기가 스며들었다. 모태돈 산 위에 남았고 졸레는 토성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만 했다. 한 작은 상점에서 졸레는 본부 공병련과 각 군 공병련 간부들을 모아놓고 다리 놓을 방법을 찾았다. 다리를 놓을 곳도 함께 둘러보았다. 하지만 작전실에 돌아와서도 졸레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다리를 놓는데 필요한 배, 문짝, 밧줄 같은 물건은 모두 마을에서 모으거나 사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자정이 지나 쌀쌀해지자 몸이 오싹해왔다. 졸레는 외투를 걸치고 작전실에 앉아있었다. 전강파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총포 소리와 적수하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물결 소리가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여태 상황을 살피고 우라며 참모를 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벌써 두 번이나 강가에 나가보았다. 아까도 공병들은 다리를 놓는 데 쓸 문짝을 모으느라 바빴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지만은 재료가 모자라 언제든 중단될 수가 있었다. 만약 동트기 전에 다리를 놓지 못한다면 전군이 위태롭게 된다. 졸레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원래 동지, 다리는 어떻게 돼갑니까?
0: 모태똥이었다.
1: 반은 놓았으니 동토기 전엔 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0: 모태똥은 마음이 놓이는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졸레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1: 료동지, 우리 나가봅시다.
0: 여참모는 건전지 세 개를 넣는 긴 손전등을 들고 나서고 호위병 홍국은 램프를 든 채 앞장섰다. 졸레는 울퉁불퉁한 토성거리를 빠져나와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 척수와 강가에 이르렀다.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램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레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어려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장편 소설 대장정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김창욱 가수가 부른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손맛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맛이 있는데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음식 속에 깃든 정성입니다. 류은정 작사, 손춘남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어머니 배추김치를 전해드립니다.

청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수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숙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골관절을 교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7월 27일하고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됩니다. 국가급 통증 전문가의 주정국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주정국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익숙히 장악했습니다.
0: 네, 어떤 기술이죠?
1: 예. 경근신구요법이라든가 하늘로후회라는데 네. 보기료법에 그리고 칼침쇼전도라 합니다. 척추교정, 준악한혈의주사료법에 이러한 기술을 다 장악했는데 이런 기술로 다음과 같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여러 가지 유형의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경견종합증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의 족근통, 풍습성 관절염, 뉴머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늘

0: 장에 허리다리가 아파나거나 사지가 마비되고 더뎌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주정국 전문가가 와서 문진을 하니까 이 주정국 선생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네.
0: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중리 출신인데 40여 년이라는 중리 서의의 조의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1: 네.
0: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1: 네.
0: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당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머리가 먹먹해나는가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증에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데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기관지 천식 인후염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결장염, 변비에 만성 간염, 담낭염,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게 되면 대중인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얘기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심뇌혈관 질병에서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네.
0: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암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춘이라든가 강요산저에 이거는 우리 이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지질이라 하는데 지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지질대사가 말이죠. 문란이 생기게 되면 이 지질이가 당구춘이라든가 강요산저라든가에 동맥, 내막에 말이죠. 달라붙습니다.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쌓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티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거든요. 보고단이 나오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빵콰이 형성되었다. 이 빵콰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이죠. 동맥의 주강경화 병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맥강이가 협착증이 나타나거든요. 협착이라 하게 되면 졸바진단 말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이 유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심장 자체가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해지고 산소가 결핍하면 관심병이 인기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심저통에.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구급을 해야 되는 심근경색 현상이 생깁니다.

0: 관상동맥이 말이죠. 이 모든 원인으로 협착이 생기거나 폐색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 심리혈관질병에서 관심병이라 하는데, 보통 이 질병에 걸린 분들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늘상 가슴이 맞아 압박감을 느낍니다. 환자들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것 같다, 가슴에. 네.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할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위가 아파납니다. 그리고 늘상 가슴이 두근다거리는 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이 찹니다.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관건 문제는 이러한 관심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런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사망하는 비율이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2: 저는 예, 근간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 뭐 이렇게 밥 먹을 땐 괜찮은데,
0: 예.
2: 두비를 먹거나 달걀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오른쪽 옆구리 몹시 아프고 입안이 뜨겁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옆에 사람들 말하는 게 담낭염 같다 하는데,
0: 예.
2: 오늘 운전 선생님 찾아가 보이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수고하시오.
0: 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때 예, 중노년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의 연령 단계가 좀 더 젊어졌어요.
1: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예, 항상 머리 아프고 밤잠 잘 자지 못해서 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지 못하니까 고리 아파요.
0: 예, 예.
3: 그래서 예, 그래서 수면제를 싸다가 한 달 넘어 먹어도 어째 낫는 게 아예 안 돼서 방송을 듣는 게 그 박용덕
0: 주임
3: 그 약을 전약을 가서 몇 점 먹었는데 한두 번 먹을 지게는 모르겠던 게 한 달 먹었어요. 그러고
0: 예.
3: 나게 잠 잘 자고 머리도 아픈 것도 쓰라고 그래서 수면제 또 좀 띄고 해.
0: 네.
3: 오늘도 또 박윤덕 주임을 가서 건강히 자려고 연락합니다.
0: 예. 예, 연계 다 됐는데 오전에 꼭 오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옛날에 운동했는데 그 한 석 달 전인가 그럴 때 막 다리가 막 쿡쿡 조이고 막 저리고 하다가 그거랑
0: 네.
4: 소봉을 썼는데 효과가 조금 있는지 해가지고 저리 한번 다시 예약하자고요.
0: 예, 네, 오전에 꼭 오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1: 네,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0: 예, 예
1: 네.
0: 말씀하세요.
5: 재선합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5: 예, 요즘 우리 집에서 그 시원자의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좀 낫습니다.
0: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0: 관절이 아파납니까?
5: 예, 그래서 요즘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0: 그래서 예.
5: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하나 예. 받아오게 됩니다.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아서.
5: 예, 예,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5: 예, 안녕히 계세요.
1: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6: 예, 수고합니다.
0: 예.
6: 저는 예. 심장병 환자입니다.
0: 예, 진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6: 진단이 예, 내 심장에 숨이 차고 이래 문하고 예, 어쨌든 영 불편해서 바깥에 나가기도 쓰려한다. 그래서 큰 병원에가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 관심병이라 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6: 그래 관심병이라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지금 들어 크게 말씀 게 아예 알겠대다.
0: 예.
6: 어쨌든

0: 나는 예, 다른 것보다도 숨이 찬 게 제일 바쁩니다.
1: 예.
0: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걸쌓하게도 하면 숨이 찬 거, 숨부터 찬다.
1: 예.
0: 승승계는 근본상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어떻게 숨이 찬지.
1: 예.
0: 조금씩 그러신 게 지금 점수 더 해서 저기 모두 곁에서 말한 게 그게 서약을 써야 되지. 그래서 이런 서약을 써서는 아이 된다며 기랬거든.
1: 예.
0: 보건약이라면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낫겠는가. 굉장히 낫은 게 아이 알기 때다.
1: 예.
0: 그래서 박상호 선생님대로 찾아갔습니다. 길대 중에.
1: 예, 예.
0: 예, 근데 그 선생님 찾아갔는데, 우선은, 한 20알 썼습니다.
1: 예.
0: 그래, 벌써 예,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아, 가슴이 훈훈한 것 같고, 예, 좀, 효과 알기는 같은 감이 납니다. 아, 내 이 선생에 붙어서 딱, 약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예. 계속 썼는데 20알 썼는데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큰일입니다. 예.
0: 예. 어전에 예, 저기 서시장도 막 이렇게 당길 수 있고 정말 그전에는 못 당겼습니다. 숨이 어디가 쓰러질 것 같은 생각.
1: 예, 예.
0: 예, 경기 지금 서시장도 당기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연월이 한 번 더 가버리고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어전에 예.
1: 예, 예. 연결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남자라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3: 우리 집에 아저씨가 지금 중풍으로 해서 예, 자꾸 어지럽지 나고 밥맛이 없고 또 맥이었고 자주 예, 누워있는 상태인데 우리 예, 친척 한 분이 지금 예,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신장 치료를 저기 치료를 받았는데 영어 효과 좋다며 예, 친척분이 소개를 해서 지금 박창호 주임이 첨약을 갖다 지금 먹고 있는데 예,
1: 예.
3: 처음에는 예, 잘 모르겠던 게 예, 한 열흘쯤가 벌써 예, 효과 나기 시작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거는 예, 한 달 거의 쓰는데 지금 어지럼이 지나던 게 많이 없어지고 밥맛이 생기고 맥이 나는 게 지금 알린 다음에 지금 가끔씩 예,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1: 예.
3: 기분이 영 좋아합니다.
1: 예, 예.
3: 예, 그래 이래 효과 왔을 때 지금 오늘도 약지러 가서 그런다.
1: 예.
3: 예약하고 그런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네, 감사합니다.
1: 네,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저 노근으로 인해서 머리가 항상 휘잉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왼쪽 저 손발이 저리고 하던 해서 박영덕 주임인데서 가서 첨약 한 두어 측 쓰고 침구를 침을 좀 맞은 후에 다리도 쓸쓸이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도 좀 나고 해서 약 좀 더 쓰자고 박영덕 주임을 약을 더 쓰려 합니다.
1: 예,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내선합니까?
1: 예, 그렇죠? 듣고 있습니다.
5: 예, 아침마다 수고하신다.
1: 예.
5: 선생님 오늘 박영덕 선생님 좀 예약하시오. 예.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5: 아예 우리 아저씨의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기가 좀 높았습니다. 지금 박 선생님 뭔가 첨약에 이번까지 쓰는 두 달 쓴데 예. 아 효과 영 좋습니다. 기가 영 많이 내려갔습니다.
1: 아 그 잘 된 예. 일입니다. 예.
5: 오늘 내내 친구분도 예, 그 집 남편도 우리하고 똑같단다. 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집도 가겠다 해서 두 사람 예약하기죠.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5: 예. 예.
1: 오더니.
5: 맞아요.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6: 예. 저는 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예. 자지 못하면 한 밤 가서 뭐 한 잠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뭐 원래 약을 안 먹던 사람인데 약방에 가서 잔잔한 약도 먹어보고 예. 무기도 좋다면 또 막 토방복도 딱 써보고 이랬는데 그 맹목적으로 그러다 나니까 나 효과도 못 보고 이렇게 오던 시기가 오래됐다는데 굉장히 그 신경내과 소문이 높다고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을 찾아가 봤는데 한 처음에는 효과가 예, 별로 아예 알기 때다.
1: 예.
6: 예, 또 먹어볼까 해서 두 번까지 먹어봤는데, 예, 그 다음에는

0: 용효과 조금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신심 얻구설이 세 번째 약 먹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네. 약 아무 약도 안 먹어도 예, 잠은 잘 잔다.
1: 네.
0: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예,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신심 가지니까 점점 이렇게 좋아지니까 나의 선생님이하고 한 번 더 먹, 한 두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1: 예, 꼭 오전에 오세요. 예.
0: 예, 박윤덕.
1: 예, 박윤덕 선생님.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기태중이 다음 전화 맞습니까.
1: 예.
3: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위안 좋고 소화한다고 해. 예, 뭐 먹어도 부드럽하고 이렇게 낮에는 이렇는데 밤중만 되면 퇴직하고 정상 있게 속 반복된다.
1: 예.
3: 그래서 예, 잠자는 데다 영향도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리도 많이 아픈다.
1: 예.
3: 예,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두다가 약 썼는데 치료 안 됐대다.
1: 예.
3: 예. 네, 방송 듣고 전번에 가서 청약 두 번 썼는데,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예, 썼는데, 아, 그런 게, 밤중에 트집도 안 하고, 소화도 잘 되고, 밤도 잘 자고,
1: 네.
3: 아픈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네.
3: 아까 용서했을 때라, 네, 오늘 또 가서 박창호 주임한테 진료를 또 받자고 한다.
1: 예, 네, 오늘만 오전에 꼭 오세요, 예.
3: 예, 예, 그, 박창호 주임.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접니까?
1: 예, 네. 맞습니다.
4: 아, 제가요. 예, 이전에 지금 허리, 다리 아파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낫지 않고 이래서 대성 그 문진부에 찾아가서 그 원장님이 그 약을 쓰고 좀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예, 다시 찾아가려고 해요.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길태중의 강철수 주임한테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한도한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저는 허리가 아파서 예, 돌아 눕기도 바쁘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걸을 때에도 한참 걸다가도 허리 쳐서 예, 허리를 움직였다가 걸어야 좀 걸을 수 있고 이런 정화에 됐습니다.
1: 예.
5: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예.
5: 그래서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란 입병 환자입니다.
1: 예.
6: 1년에 서너 번씩 발작해서 병원 노름 계속하고 약 계속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6: 위 소화가 안 되고 배도 붓고 위 아플 때는 쓰리고 아프고 흐림도 많이 올라오고 심지어 식도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1: 예.
6: 그래서 이 광고를 들었는데 박창호 주임 선생님과 이 병을 잘 뛴다고 소리 광고를 듣고 소리 저는 거기 가서 청약을 네 번째다 먹었습니다.
1: 예.
6: 정말 많이 나아지고 배 붓는 것도 많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또 다시 예약을 더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네. 오십시오. 예.
6: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0: 의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안녕하세요.
3: 예.
2: 저는 그 심장병 환자인데,
3: 예.
2: 그 약도 여러 번 쓰고 뭐 주지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계속 숨이 차서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찾아갔는데,
3: 예.
2: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먹고 나니까 좀 호전된 것 같아서 오늘 또 예약을 저기 하다 그랬습니다.
3: 예, 예, 오늘만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3: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예, 관심병을 말이죠. 우리 예방하자기 때문에 가족사 있는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1: 네.
3: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을 속여서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했다할 경우에는 그 자식 되는 분들 속여서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예. 네, 유전성을 띠죠.
3: 예, 띕니다. 네. 예. 그리고 쌍거증이라고 있는데 고혈압, 고혈지에, 고혈당에 이런 말죠. 쌍거증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습니다.
3: 예, 예.
4: 예, 저를 볼 때는 저 신장이 좀 나쁘고 예.
3: 예.
4: 뭐 여러 가지를 나쁜데 지금 좀 그 머리가 휑한 게 그게 조금 예, 차 있어가지고
3: 예.
4: 예, 다시 한번 좀 그 보이려고 그랬는데
3: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원장님.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4: 알았습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그러니까 예, 쌍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여기에서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고요. 예, 생활 습관상에서 예, 담배를 좋아하시거나 술을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 뚱뚱한 분들이 말이죠. 예,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예, 절대적으로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위험인소에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에 이런 말죠.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질병을 말죠.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 습관상에서의 첫째는 포근폭식하는 걸 절대 피면해야 됩니다. 예. 폭식이라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관심병이 말이죠 인기될 가능성이 많고 또 관심병이 이미 말이죠 왔다 할 경우에는 순간에 아주 악화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5: 그 호흡 여름에 되게 되면 호흡 그 버스에 앉아도 호흡이 좀 곤란하고 그리고 그 가래가 예, 그 계속 나오는데 그 가래 그 색깔은 그 수비 같은데
3: 예.
5: 근데 이거 약도 먹게 되면 괜찮은 것 같더라도 계속 한 가지 이름도
3: 예예.
5: 그래 이게 사진과 찍어볼까 무슨 만성기관지염이라고 그래 그
3: 예예.
5: 그
3: 그럴 수 있습니다. 예.
5: 예. 그래 이거 좀 병 그게 관심병인지 그런지 몰라도 관심병 증상 크게 없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그래
3: 예. 중의에서 말하면 예. 이, 네. 그, 춤이라 하잽니까?
5: 예. 네.
3: 그, 센이라 하는데, 비장이 허약한 분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
5: 예.
3: 네. 그래. 지금 소개라고 했는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한 번은 진맥을 받아보시오.
5: 글쎄, 오늘이 가서 그린다, 진맥.
3: 오늘은 오전만 하기 때문에, 문제 나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그러겠습니다.
3: 예, 연계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3: 예, 예.
1: 네. 계십시오. 네, 더 좋은 말씀 월요일에 와서 다시 듣도록 하고요.
3: 예,
1: 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복적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의 입장권 부분 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주 소비 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 올 상반기 훈춘철도 통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2: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 도급지는 당근설 인설 기층 치리를 핵심 질서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연변 소비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 사로 입각해 입장권 부분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주 소비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각 경기장에서 연변의 명태 응원단이 인터넷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속 특색 춤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독특한 응원 방식으로 영상 플랫폼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연변의 새 문화관광 명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명태춤으로 연변 민속 매력을 알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온라인 인기가 오프라인 소비 열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타고 명태는 전국적인 인기 미식으로 떠올라 성내외 관광객, 축구 팬들이 연변에 오면 꼭 찾는 미식으로 되었습니다. 연길의 한 명태 요리 전문점에는 각가지 특색 명태 요리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연길 주민 류 여사입니다. 평소에도 명태 요리를 자주 먹는데 요즘 동북축구 연맹전과 명태춤이 유명해 틱톡에서 자주 봤어요. 오늘 맛보러 왔는데 예전 그 맛 그대로 정말 맛있어요.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저희도 동북축구연맹전 명태춤 영상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 여행에 와서 마른 명태도 맛보았죠. 평소 매운 걸 잘 먹지 못했는데 명태 껍질 요리는 식감이 바삭하고 맛있었죠. 맛고 명태 본점 총경리 림귀양입니다.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지요.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타고 저희 가게 손님이 작년보다 30, 40% 늘게 됐고 하루에 명태를 7, 80마리씩 팔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금

지금까지 온 방문객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에서 생방송 진행자가 명태산업발전효나 전통자연건조기법과 각종 조리법을 소개하고 전용 양념세트도 함께 판매합니다. 생방송은 경기 화재를 연결해 연변 특산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합니다. 명태의 인기는 단순한 음식 열풍이 아니라 연변주 입정군 부본연동 저녁 소비 모식의 생산 축소판입니다. 2025년 내 연변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하여 입정군 부본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을 하고 저력 경영 방식 자원을 통합하여 온라인 흐름을 오프라인 고객으로 만들어 소비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무역 축제부터 문화관광명소, 체육경기로부터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입정군 부본연동은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2026년 연변 부본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승격되었습니다. 연변에서는 동북축구 연맹전 흐름 기회를 포착해 은연 클라우드 지벌과 협력하여 연변 한장의 입장군 부본 초청장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로 구축을 하며 분산된 오프라인 활동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 도약식 승격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우수 상가 130여 개가 입점한 가운데 6대 주제 혜택 꾸리미를 내와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소비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은 인기 활동을 집중 개발한 가운데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행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분을 제시하면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으며 16곳 유명 냉면점을 초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당 2,000건의 혜택을 제공하여 축구팬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졸업 시절에 맞추어 수험표 합격 통지서 전용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수험생과 신입생은 플랫폼 소비권과 중복 사용 가능해 가족 축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고객층을 확장했습니다. 연결 삼꽃 냉면 용성점 책임자 조련합니다. 정부 행사 덕분에 삼꽃냉면 브랜드가 연기를 물론 전국에 더 많이 알려졌고 매장 평판도 크게 좋아지며 손님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격리 최금여입니다. 부본 경제에 호응을 하고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경기 불태우고 미식 즐기기 부본 혜택 행사를 해봤습니다. 당월 경기 입장권을 제시하면 백화상점 식당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는 경기가 끝나는 10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여름은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이 곳곳에 마련을 하여 연변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관람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 공공장소와 음식점에서 동시중계를 틀어 체육의 열기가 도시 야간경제와 어우러지면서 전도시를 축구 열기로 물들였습니다. 연길 주민 류계함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맥주 축제에 와서 동북축구 연맹전 경기를 보는데 정말 알차고 활기차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연변 화이 가이로스 호텔 영업부 총감독 마교류입니다. 호텔 플러스 경기 융합으로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야외 관람석은 실내보다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전문 음향과 대형 스크린을 갖추어 중계 영상이 끊임없이 선명하게 나오죠. 생맥주 특별 할인도 준비해 관람도 즐기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혁신 조치로 정부, 상가, 소비자, 3자 모두 이익을 얻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 사비소비품 소매총액은 177억 3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입장권 부본연동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승격하여 작은 골목 상점, 생활 편의점 등도 잇따라 입점시키고 입장권 부본연동과 15분 생활권을 심층 융합시켜 전용 혜택을 문화관광 체육 소비에서 주민 일상 소비까지 확장을 하며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넓히고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변은 한 장의 표로 전역 연결, 한 사슬로 도시 전체 활성화 발전 사로를 바탕

0: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융합 소비 생태를 끊임없이 완산하면서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여 전주 경제 고품질 발전이 끊임없는 소비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기자가 훈춘세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철도 동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한 대러시아 철도 통상구라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빌어 다원화 다국 운송 체계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최근 연례 훈춘세관은 일괄 입항 등 새로운 감독관리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사전 신고, 통상구 직접 적재, 24시간 예약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중첩 적용해 통상구 전체 통관 효율이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상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가 통상구 판공실로부터 7x24시간 통관 기재를 쟁취해 각 면합검사 부문에서 협동해 통관 절차와 화물 운송 품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연변주 훈춘통상구관리봉사중심 통상구관리 2처 처장 장우입니다.
2: 各联检部门紧密联动。
1: 각 면합검사 부문에서 연동협력을 강화해 다국 철도 통로를 원활히 하고 통관 감독관리 절차를 최소화했습니다. 목전 통상구 수출입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석탄, 철정제가루, 청정에너지, 염화칼륨 건축재료 기계설비, 국제 우편 소포 등 여러 가지 품종의 쌍방향 다국 운송을 실현해 철도 다국 운송 체계가 점차 성숙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훈춘 철도 통상구는 쌍방향 다품종의 다국 운송 국면을 형성하고 화물 운송 규모도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고효과적인 통관과 안정적인 통로는 길림성의 북방 이웃국가 및 동북아 지역을 대상한 개방과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훈춘세관 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장 왕귀평입니다. 다음 단계 세관에서는 훈춘의 연변통상구 독특한 지역 우세에 입각해 통관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초동해 훈춘 마린노 철도 국제물류 통로에 이탁해 더 많은 중국 제조가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연변 지역 고품질 개방에 끊임없이 동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광복후의 당조직 정권부대 건립 사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연변 광복후 남아있는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은 국민당 세력과 결탁했고 도비들이 일어나 형세가 복잡했습니다. 항일연군 간부 강신태가 부대를 이끌고 연길로 돌아와 신속히 진보 분자를 흡수해 입당시킨 후 10월에 중공연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신태가 서기 겸 군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연변위원회는 당원 발전, 부대 확충, 대중사업 강화 이 세 가지 임무를 확정하고 중조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해 연변 여러민족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도리에 굳게 뭉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 건립 사업도 동시에 전개돼 군중무장을 토대로 연변 경비려가 건립됐습니다. 그 후 연변인민 민주대동맹이 설립돼 정권 공백기의 기층 직능을 대행하며 간첩 청산운동을 발동했습니다. 11월 관내 간부들이 연변에 도착했고 중공연변지방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옥문도를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 각 현 당위와 민주정부가 속속 조직되고 연변행정독찰전원공사가 설립돼 10대 시정방침을 공포했습니다. 조선이용군 일부와 경비려가 통합 개편돼 무장 역량이 장대됐습니다. 1946년 7월까지 연변 부대는 기본적으로 토비 숙청을 완수해 새 민주 정권을 보위했습니다. 중공 연변 지위는 시종 민족 단결을 중시해 동만 근거지의 창건과 공고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0: 2023년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우리주 여러 주거단지에서 시험 운행된 후 부동산 소유자 만족도와 부동산 관리비

0: 앞부리리 모두 상승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주거단지에 이 관리 방식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 도급지는 당근설 인솔 기층 치리를 핵심 질순으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통역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결시 금산가원, 시대가원 두 주거단지에 잇따라 공개 도급지의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모식을 적용한 뒤에 주거단지 풍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연결시 시대가원 부동산 소유주 손명규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된 후에 문제를 반영하기만 하면 제때 해결이 되죠. 반영하지 않는 일도 제때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투명하고 다 공개됩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돈을 얼마 받고 또 얼마 사용했는지 모두 공개되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전역 일체화 부동산 관리가 이들 주거단지 부동산 관리 플랫폼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가동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 기준과 감독 관리 수준이 더욱 세밀화되어 부동산 소유주들은 더 안심하고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도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연면 정심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마음입니다. 주관부문과 함께 전역일체화 부동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부동산관리 봉사 전 과정을 공개 투명화하여 대중감독 경로를 열고 주거단지 부동산관리 관련 민생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온 오프라인 평민 차원을 통합하여 우리주 부동산관리 봉사 플러스 사업을 완비화하고 평민 봉사를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연변주 부동산관리 업종협회위원회 부석이 위가도입니다. 시험 운영 경험을 정리한 후에 주와 시 량급 사회사업부와 행정관리부문에서 주 부동산관리 업종협회의 당위와 연합하여 금산가원 시대가원의 공개 도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수금효존 경영방식이 각기 다른데 가두사회구역의 집안 아래 운영이 안정적이고 민원 분쟁이 뚜렷하게 주로 효과가 메워졌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리 관련 분쟁이 많아 행정사법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이웃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변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 당위에서는 당근설을 인설로 기층 치리 장기 효과 기제를 융합했습니다. 가도 당사비위원회 409역 당조직에서 앞장서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당원들이 부동산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불신의 관계를 공동치리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혁신 방안은 전주 부동산 관리 고품질 발전에 복지 가능한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에서는 시험 경험을 정리해 공개 도급제를 단계별로 보급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는 근일 짧은 영상 형식으로 길림 연변 해란 강변의 외가리 소식을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연결시 소영진 하룡촌 해란 강변에서 한 모리 외가리가 모래톱에서 여유롭게 노리는 모습을 담아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여름 생태 화폭을 펼쳐 보였습니다.
1: 정TV 사회 및 법 채널 도덕관찰 프로에서는 7월 20일 변경 옛마을의 행복 비결 탐방을 보도해 시청자들을 화룡시 두더진 용문촌으로 안내하며 현지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0: 인민청역보는 7월 20일 노후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 추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우리 주가 다섯 차례 연속 전국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이 됐고 연속 두 차례 전국민족단결 진보 건설 활동 시범주로 명명이 됐으며 민족단결 진보 사업에서 출구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어 명실상부한 민족단결 진보 노후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주는 한창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의 모습을 전주 곳곳에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

0: 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소사양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 인삼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전주 인삼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이 도나시에서는 전통 중의학과 현대과학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에 관한 산업변혁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길림성 오동인삼 대건강제품연구과학자 작업실이 길림오동 연변야급 주식유한회사에 정착하며 산업대학 연구기구의 협동혁신을 엔진으로 삼아 이 인삼이라는 장백산 현지약재에 전례없는 과학기술 함량과 시장활력을 주입했습니다. 오동야급에 정착한 과학자 작업실에서는 일련의 관건적인 공통성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대사 각도로부터 인삼의 원기보충 전통 효능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물질적 토대와 기재 차원으로부터 인삼의 건조성 영향을 제시해 인삼의 식용 안전성 평가에 과학적 의거를 제공했습니다. 팀은 선호하여 13개 인삼 국가 표준 제정에 참여해 8종의 인삼을 기원으로 하는 혁신 약물을 연구 제작했고 인삼 식품, 보건식품 20여 종을 연구 개발했으며 계열 화장품 100여 종을 개발하고 발명 특허 5건을 획득했으며 SCI 수록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해 루계로 약 1.27억 원의 경제 총 생산액을 창조했습니다.

네, 도시 지하 도관망은 도시 운행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생보장선입니다. 2025년부터 도문시는 도시배수 및 침수방지 단점과 치약 부분에 주시하면서 배수 및 침수방지 시설 개조 건설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수 배관망 개조 공사를 힘써 추진했습니다. 총 1억 8,200만 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건설 기한이 30개월에 이르고 주로 오수 배관 38,500여 메터와 배수 도랑 1,450m를 개수하게 됩니다. 현재 도문대로, 향상로, 월궁로, 이칠거리, 동심로 등 9개 구간에서 시공을 다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문화거리, 화평로 등 구간의 시공을 추진하고 동시에 수조, 저수조 등 시설을 보조적으로 신설하게 되며 11월 말 전에 70% 이상의 시공 임무를 완수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연간 안도현, 송강진, 우경초는 산간지역의 자원우세를 앞세워 오미자 특색 재배 산업을 전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최초의 시험 재배에서 재배 면적 확장 및 촌민 소득 증대까지 오미자는 현지 촌민이 집에서 창업하고 소득을 높이는 치부 열매로 부상했습니다. 우경촌에서는 18년 전부터 일부 농허들이 오미자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일찍 시작한 재배 농가는 성숙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뚜렷한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해 보다

많은 손민들이 주동적으로 재배 행렬에 가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7가구의 재배 농가에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고 총 재배 규모는 14헥타르에 달하며 특색 산업 분 이 천민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일전 중국 부녀 발전 기금회에서 주최하고 정부련에서 주관한 2026년도 건강 가정 촉진 계획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회 및 안도현 주제 선정 활동이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서 열렸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공익 프로젝트는 농촌 부녀와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주제 선정 강연, 과학지식 보급 자료 발급, 청결 선물 보따리 발급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정 위생 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전파해 대중들이 량호한 위생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하고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1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 주부련회는 주동적으로 상급 부문과 연결해 성공적으로 우수한 공익의 힘을 우리 조에 인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 주거 환경을 1층 개선하고 향촌 주민의 심신 건강에 더 큰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입탁해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전주의 광범한 부녀들이 계속해 향촌 주거 환경 정돈에 선봉돼 주력군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행동을 심화해 집집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 향촌 전면 지능에 아름다운 화폭을 그리는 등 실제적인 여성 행동으로 살기 좋고 창업하기 좋으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하게 됩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네, 요즘은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절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 농가들에서는 이 곡식의 생장

0: 은 물론 잡초와 병충해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열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축산 농가들이 관심사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소 사양 관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주 축산 본소 김걸 부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먼저 올해 기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올해도 우리주는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고온 다습한 실정입니다.
0: 네.
1: 예, TV나 방송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0: 네.
1: 예,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홍수, 산사태 그리고 장시간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산 생활이 지장받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주도 이러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 축산
0: 네.
1: 농가들이 적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0: 네.
1: 생산과 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후에 대비해 우리 소 사양 관리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여름철에 소 사양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 예, 주의하게 폭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0: 네.
1: 될수록 소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0: 네.
1: 양질의 사료를 사료 그리고 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고
0: 네.
1: 생산 관리에서 그늘막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축산의 습도 조절과 위생관리를 잘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이외에도 우리 주는 여름철 방목을 산에서 하기에
0: 네.
1: 폭우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로 축사가 잠기거나 가축이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0: 네. 우리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소의 수분 소비량도 덩달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수분 결핍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예, 물은 소의 체내 성분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네.
1: 물은 소의 생명 활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0: 네.
1: 예, 물은 영양 물질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소에게 먹이는 물이량에 중시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연구에 따르면 경한 물 결핍증은 네. 쉽게 영양 물질 대사 장애를 일으킵니다.
0: 네.
1: 단기간에 물 결핍은 식욕 감퇴와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0: 네.
1: 장기간의 물 결핍은 소의 소화 장애와 그리고 대사물 배출 곤란을 일으키며
0: 네.
1: 혈액 농도와 체온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며 심하면 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소의 일당 물 수요량은 채식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0: 네.
1: 즉 1kg의 건물질 사료를 먹는데
0: 네.
1: 3.5 내지 5.5kg의 물이 소요됐는데
0: 네.
1: 예를 들어 체중이 200kg인 고기소를 놓고 말할 때 매일 채식하는 건물질이 7kg이라면 소요되는 물의 량은 대략 25 내지 40kg입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으면 물 수요량이 많아집니다.
0: 네.
1: 그리고 포유기 어미소는 물 수요량이 비교적 많습니다.
0: 네.
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결한 물을 공급하고 여름에는 특히 구유의 청소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물 공급을 잘해도 또 여름만 되면 소가 식욕을 잃거나 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폐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있죠. 이런 현상의 가장 큰 근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여름에 소 피해의 핵심 원인은 고온 다습한 환경입니다.
0: 네.
1: 기온이 28도만 넘어가도 소는 체온 조절에 큰 부담을 느끼고
0: 네.
1: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0: 네.
1: 여기에 환기 부족
0: 네.
1: 그리고 급수 불충분
0: 네.
1: 그다음에 사료 변질 분뇨 방치로 인한 해충 세균 번식까지 겹치면 식욕 저하 그리고 생산량 감소
0: 네.
1: 각종 질병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0: 네.
1: 하여 축사 환경 사료 급여 그리고 위생 소독 질병 예방까지 포함하여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0: 네. 소가 심한 더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는 그 어떤

0: 행동기나 증상을 통해 미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1: 네. 소액에서 나타나는 여름철 더위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며 빠르게 네. 숨쉬고 가쁜 네. 숨을 몰아쉬죠.
0: 네.
1: 그리고 침을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0: 네.
1: 예, 평소보다 물만 찾고 사료를 거의 먹지 않으며
0: 네.
1: 젖소일 경우는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0: 네.
1: 심하면 잘 서 있지 못하고
0: 네.
1: 축 늘어지거나
0: 네.
1: 그리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열사병 초기 징후임으로
0: 네.
1: 즉시 찬물을 끼얹거나 이런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축사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냉각 방법 없을까요?
1: 예, 아래 세 가지 간편한 방법을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0: 네.
1: 예, 그 첫째는 축사 지붕과 남향 쪽에 있는 그 벽에 자광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축사 내 기온을 3도 내지 5도 낮출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그 배기팬과 선풍기를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소의 몸 위로 바람이 통하게 환기 통로를 확보합니다.
0: 네.
1: 셋째는 정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울 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0: 네.
1: 소의 등과 목 부분에 차가운 물을 분사하는데
0: 네.
1: 이럴 때는 배 아래는 물을 뿌리지 않아서 습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0: 그렇네요. 이 여름철이면 또 소를 자연 방목하는 농가들도 있죠.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소를 그 몇 시쯤 풀어주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방목 그 시간대인지요?
1: 예, 한낮 기온이 가장 높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0: 네.
1: 소를 축사에 두고 휴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새벽 5시부터 9시 그리고 해진 후 저녁 6시 이후 기온이 선선할 때 방목시켜서 풀을 먹이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이 여름철에는 이 축사 바닥의 그 습기 분뇨 네.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곰팡이와 해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1: 예, 축사 내 물이 오물을 흘러내리는 그 배수로를
0: 네.
1: 매일 청소해서
0: 네.
1: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0: 네.
1: 그리고 분뇨는 하루 한 번 이상 치워서 축사 내 습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분뇨를 쌓아두는 분뇨 더미는
0: 네.
1: 축사로부터 최소 20m 이상 떨어진 곳에
0: 네.
1: 놓아야 파리, 네. 모기 등 해충이 축사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한여름 더위로 소가 그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사료 급여 시간 배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여름철에는 급여 시간을 기존 낮에서 새벽 해 뜨기 전 그리고
0: 네.
1: 해진 저녁으로 바꿔서
0: 네.
1: 기온이 낮은 시간에 사료를 충분히 먹게 해야 합니다.
0: 네.
1: 예, 한낮에는 소량만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사료 배합은
0: 네.
1: 조사료인 생초, 건초 비중을 늘리고
0: 네.
1: 정사료량을 약간 줄여서 소화 부담을 덜어줍니다.
0: 네.
1: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사료를 주면 고온에서 금방 곰팡이가 끼고 변질되기
0: 네.
1: 쉬므로
0: 네.
1: 소가 먹을 만큼 조금씩 꺼내서 급여하고
0: 네.
1: 남은 사료는 즉시 회수해서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물을 주는데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0: 네.
1: 더위를 겪는 소의 물 소비량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0: 네.
1: 물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열사병에 쉽게 걸리고 소화 기능까지 마비됩니다.
0: 네.
1: 그 관리 포인트는 첫째, 축사 곳곳에 급수통을 배치하고
0: 네.
1: 언제나 차갑고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고
0: 네.
1: 둘째는 매일 급수통을 닦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서 녹조와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셋째는 소금과 미네랄을 상시 비치해서
0: 네.
1: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와 함께 고온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영양제, 보충제도 홀쭉하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여기서는 비타민C와 전해질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0: 네.
1: 사료에 섞거나 국수통물에 희석해서 매일 공급하면 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0: 네.
1: 식욕 회복을 돕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젖소를 치는 농가의 경우 비타민E를 추가로 보충하면 유방염 예방과 유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질병 못지않게 축산의 파리와 모기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죠. 이 해충들은 그 실용적으로 또 효과적인 그 퇴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노하우 있다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예, 축산의 해충을 잡는 파리나 모기를 잡는 이런 트랩을 설치하고
0: 네.
1: 그리고 분뇨장 주변에 해충을 쫓는 식물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소 몸의 동물용 안전 해충 기피제를 도포하면
0: 네.
1: 모기 물림을 줄여서
0: 네.
1: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화학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0: 네.
1: 사료와 물에 닿지 않게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만약 그 설사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소에게서 나타날 때 초기에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요?
1: 네, 먼저 변질된 사료를 전부 폐기하고
0: 네.
1: 그리고 발병한 소를 건강한 소와 격리시킵니다.
0: 네.
1: 그리고 깨끗한 물과 전해질을 우선 공급하고
0: 네.
1: 정제 사료 급여를 잠시 중단해서 소화기관에 그래서 부담을 덜어줘서 조금 쉬게 해줍니다.
0: 네.
1: 그리고 설사가 일 이상 지속하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바로 수의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네. 우리 농가들에서 여름철 소사양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핵심 포인트 네. 있다면 짚어줄 수 있겠습니까?
1: 예, 그 포인트라면은 첫째 차광과 환기,
0: 네.
1: 예, 분무로 고온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축사 냉각 관리가 첫째로 둘 수 있고,
0: 네.
1: 두 번째는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변질이 없는 사료를 적절한 시간에 급여하는 영양 관리,
0: 네.
1: 그리고 셋째는 매일 분뇨 청소와 정기 소독으로 해충과 여름 질병을 미리 막는 것이 위생관리입니다.
0: 네.
1: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름소 생산의 피해를 네.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여름철에 소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병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요?
1: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1: 그 첫째는 고온으로 일한 열사병이 있습니다.
0: 네, 열사병. 네,
1: 그리고
0: 네.
1: 둘째는 변질된 그 사료,
0: 네.
1: 그리고 습한 환경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설사병.
0: 네.
1: 셋째는 모기 파리로 인한 각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습기로 인한 피부염과
0: 네.
1: 젖소의 유방염이 대표적입니다.
0: 네.
1: 일단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면
0: 네.
1: 전체 소태로 빠르게 확산되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0: 네.
1: 축사의 전기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0: 네.
1: 분뇨 청소는 매일 기본으로 하고
0: 네.
1: 그리고 축사의 그 벽, 바닥, 그다음에 급수기, 모기통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독제로 꼼꼼히 네. 소독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독 전 먼저 먼지와 분뇨 찌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소독 효과가 높고 소독 후 또 환기를 충분히 시켜서 약재 냄새가 사라진 뒤 소를 들여놓아야 합니다.
0: 네.
1: 이외에도 소 류행열도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소 류행열은 비가 자주 오고 그다음에 저 습기가 많으며
0: 네.
1: 모기가 많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0: 네.
1: 증상은 열이 나고 눈물이 많고 호흡이 좀 빠르고
0: 네.
1: 그리고 기립 불능이 동반됩니다.
0: 네.
1: 이럴 때는 해열제나 강심제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아무리 좋은 사양 관리도 결국은 조기 발견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육하는 소들 중에서 병든 개체를 그 육안으로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좋은 방법들 없을까요?
1: 네. 평시에 병든 소를 발견하며
0: 네.
1: 그리고 또 그 병적 상태를 대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소 사양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0: 네.
1: 그럼 아래 병숙을 판

0: 판단하는 간단한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첫째는 체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소의 체온은 일정한 변화 규칙이 있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송아지 체온은 늙은 소에 비해 높고
1: 네.
0: 하루에도 아침에는 낮고 저녁에는 높으며
1: 네.
0: 그리고 운동한 뒤와 임신기 그리고 이 고온 날씨에도 네. 좀 높습니다. 송아지 정상 체온은 38.5로부터 40도, 그리고 큰 성체소는 37.5로부터 39도입니다.
1: 네.
0: 체온계로 소의 체온을 측정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소의 몸에 대보고 알 수 있으며
1: 네.
0: 일반적으로 콧등이 마르거나
1: 네.
0: 귓불이 불 그리고 피부에 열이 있으면 체온이 오른 표현이고 병적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식욕과 세균질을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소는 여물을 먹을 시간이 되면은 영각을 하거나 서성거리며 여물을 주면 대뜸 맛있게 먹으며 빨리 먹습니다.
1: 네.
0: 만일 그렇지 않고 좀 뜨식해하거나
1: 네.
0: 그리고 잘 먹지 않고 전혀 먹지 않으면은 병적 증상입니다.
1: 네.
0: 소는 여물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세균질을 합니다.
1: 네.
0: 하루에 세균질을 15회가량 하며
1: 네.
0: 매번 할 때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1: 네.
0: 만일 세균질 시간이 짧고 횟수도 적으면 질병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소의 배설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 네.
0: 건강한 소의 분변은 황갈색이고 연하고 윤기가 나며 오줌은 맑고 연한 황색입니다.
1: 네.
0: 소는 하루에 배변을 15회 좌우 그리고 오줌은 6회 좌우 넣는데 분변이 묻고 그리고 점막과 점액이 씌어 있고
1: 네.
0: 피가 섞이면 횟수가 섞이고
1: 네.
0: 횟수가 작고 검은색을 띠고 그리고 악취가 나면 위장염이 있는 징조입니다.
1: 네.
0: 그리고 오줌을 넣을 때 질끔질끔 누고
1: 네.
0: 걸쭉하며 피가 섞여 있으면 비뇨기의 질병이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 밖에 소의 행동이나 그리고 구강 점막 상태, 호흡 상태, 맥박, 걸음걸이 등을 잘 관찰하면
1: 네.
0: 병시와 다른 병적 증상을 알 수 있고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1: 네. 우리 소는 초지자원이 풍부하죠. 네, 이 여름철에는 목처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 방목하면 어떤 좋은 점 있는지요?
0: 예, 우리 주 소 사용업에서 풍부한 자연 초지를 합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 경영상에서 소 사양 생산 경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료비는 가축 생산 경비 중에서 50% 내지 60%를 점하고
1: 네.
0: 인건비는 25% 내지 25%를 점하여
1: 네.
0: 사양 관리비가 80% 이상을 점하는 바
1: 네.
0: 여름철에 방목 사양을 잘 조직하면
1: 네.
0: 생산 원가를 현저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으로 소를 방목하면 영양가치가 풍부한 청사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목장에서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또 햇빛도 충족히 쬐이며 또 적당히 운동할 수 있게 암소는 영양 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제때 발증하여 정부시킬 수 있으며
1: 네.
0: 갓 태어난 송아지는 생산 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1: 네.
0: 소 사양에 매우 유리합니다.
1: 네, 우리 소 사양 그 농가들에서 여름철 소 사양 관리뿐만 아니라 또 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소의 번식률 제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까?
0: 예, 소 사양 후에서
1: 네.
0: 소 사양 소득을 올리려면
1: 네.
0: 암소의 번식률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 네.
0: 번식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네.
0: 첫째는 새끼를 갖지 않은 번식 암소의 사양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1: 네.
0: 주약에는 어미소의 수정률과 수태률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조사료를 충분하게 이용하면서
1: 네.
0: 사료의 영양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1: 네.
0: 번식 암소는 배송하기 전에 응당 중등 정도의 살집을 유지합니다.

0: 유지해야 합니다. 네. 너무 살찌거나 또 지나치게 여유어도 번식에 네. 영향을 끼칩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중에서 과도하게 정사료를 먹이고 네. 운동을 잘 시키지 않으면 어민소의 그 란소 등 내부 생식기관 주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서 호르몬 네.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네. 또 발성이 잘 안 되죠.
1: 네.
0: 그리고 그런데 또 반대로 번식 암소의 네. 영양 상태가 나쁘고 단백질이거나 총 영양분이 부족하여
1: 네.
0: 몹시 또 여유면 역시 생식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서 네. 정상적인 발전과 배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네.
0: 그렇다면 번식 암소의 살집을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네. 소의 측면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바로 번식 암소의 측면에서 1.5m 떨어진 네. 곳에서 소의 갈비뼈를 보고 판단하는데
1: 네.
0: 갈비뼈가 보이지 않으면 비만한 편이고
1: 네.
0: 갈비뼈가 3대 정도 보이면 적당하고
1: 네.
0: 4대 이상 보이면 예인 것입니다.
1: 네.
0: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 농촌에서
1: 네.
0: 겨울철에는 또 주의하게 번식암소의 영양 부족 현상이 많기에 네. 영양을 가강해줘야 합니다.
1: 네.
0: 어미소가 만약에 많이 여유였다면
1: 네.
0: 배송하기 한두 달 전에 질 좋은 옥수수 가루거나 두병 등 네. 정사료를 적당히 늘려서 영양 수준을 제고하여
1: 네.
0: 번식암소의 수태료를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번식암소의 발정 여부를 제때 발견하고
1: 네.
0: 적시적으로 배송시키는 것입니다.
1: 네.
0: 발정 여부는 주의하게 번식암소의 외부와 내부의 생리 특징이 변화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의하게 외부 감찰법, 발정시험법, 직장검사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주의하게는 외부 관찰법이 간편하여서만 쓰이지만 여긴 또 사용 후의 경험이 축적이 관건이므로
1: 네.
0: 수시로 잘 관찰하고 제때 배송시켜서 번식률을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번식암소의 류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번식암소가 새끼를 베게 되면 미소의 류산을 방지하고 대축의 네. 발육을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번식암소가 배송하여 새끼를 가지면 좋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들이 먹이를 먹을 때 서로 밀치거나 뜨면서 새끼를 네. 또 류산할 수 있죠.
1: 네.
0: 번식암소의 사료는 정사료를 충분히 먹이면서 비타민 등 미량 원소도 충족하게 제공하고
1: 네.
0: 그리고 변질되고 부패된 사료
1: 네.
0: 겨울철엔 또 얼금이 간 사료는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임신 후기에는 술, 찌끼 등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
1: 네.
0: 번식암소의 류산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많이 돌려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넷째는 번식 기술을 잘 응용하는 것입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소 번식 기술은 소 사용 후에 생산 수준을 대폭 제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소인공 수정 기술 그리고 동시 발전 기술, 배태 이식 기술 등 기술을 응용하여
1: 네.
0: 번식암소의 번식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번식 호르몬을 또 적절히 사용하면 번식 장애가 있는 암소의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서 번식률을 제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암소를 많이 사용하는 농가들에서 난산도 가끔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예, 암소 사양업에서 난산하는 현상이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암소의 사양 후기와 분만 전에 예방 사업을 잘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첫째로 비육 정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1: 네.
0: 암소의 임신 후기 더욱이는 산전 2, 30일 전부터
1: 네.
0: 점차적으로 정사료의 양을 감소하여
1: 네.
0: 체질을 건강하고 너무 살찌지 않게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로는 적당한 운동을 견지시켜야 하는데
1: 네.
0: 새끼를 낳기 전까지 계속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간호하고 검사입니다.
1: 네.
0: 새끼 낳을 징조가 보일 때는 밤낮으로 잘 관찰하는 동시에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 있는 수의사를 즉시적으로 청해야 합니다.
1: 네. 올해 이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을 우리 소사양 호들끼 우리 당부의 말씀 계신다면요?

0: 여름은 소사양 관리기가 관리가 가장 힘든 계절이지만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만 잘 지켜도 소의 건강을 지키고 또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오늘 배운 관리법을 우리 축사에서 축산농가에서 적용하죠. 네. 하셔서 무더위에서 우리 소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여름철 그 소사양 관리 및 그 효과성 높일 수 있는 방법 조언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조축산본소 김걸 부소장님과 함께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여름철 소사양 관리와 우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소의 체온 상승과 스트레스로 이어지어 농가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나는 이 관리 요령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여름 축사에서 건강과 활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뜨거운 여름 농사에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